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따르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걸. 그러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이래도 따라오고 저래도 따라오고 이게 그냥 뭐

봐서 의견이 맞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행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 속의 의식들도 따라서 연방 부추긴단 말이야. 부추기니까 이거는 안에서도 싸우고 바깥에서도 싸우고 이렇게 돼서 몸을 해치게 되고 가정을 다 해치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데 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우리 육체 하나가 무의 세상, 유의 세상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면 세상, 세계, 외부 세상 이렇게 이게 내면 세계, 세계라고 해도 돼요. 이 몸뚱이 속에 하나가 모두 내면 세계예요. 세계. 그래서 아이 이 사람을 하나 어떻게 달리 해야 저 위 하나를 꺾을 텐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러 과거에 이 사람을 죽이러 과거로 돌아갔단 말이야. 돌아갔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전 세계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군사들이 전부 그냥 막는 거지. 막아 해치니까 할 수 없이 그 세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이런 말 있어. 이것도 한 세계라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야. 모두 각자. 왕. 자불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불. 내 자불을 모르고는 외부의 모두 일체 재불을 모른다는 얘기지. 내 자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체 재불을 알겠느냐. 내 육신통을, 육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이 육신통, 이게 육신통이거든. 육신통을 벗어나야 이 육신을 제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 이거야. 응? 이걸 통이라고 비유했다고. 그래서 육신통이라고 하는 건 누진과정 들어가서 육신통이지만 오신통이라고 그러지. 오신통을 굴리려면은 바로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으로 벗어나야 이게 굴릴 수 있다. 자제하고 굴릴 수 있다. 굴릴 수 있는 이 몸뚱아리를 굴릴 수 있어야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공기주머니라고 하는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지구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거야. 지구라는 혹성이. 인간을 인간다우게 차원 높게 만들 수 있는 것. 즉 모습을 차원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신계를 차원 높게 만드는 공장이다 이거야. 이 공장에서 얼마만큼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냥 돌았다 이거.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건데 한마디 말로 하려면은 왜 우리가 기계 공장에서 말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도로 그 공장으로 되돌아올 때 그거를 다시 불 속으로 넣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모두 짐승도 이 그래서 그 악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따지고 본다면 따지고 이게 알아야 넘어가면 의심이 안 날 테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장에서 아주 찌끄럭지 남는 거 이런 거 그냥 그게 아기 축생이라 그게 무쇠덩어리로 나가 불집게도 만들고 뭐 불화 뚜껑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야. 이렇게 아무 뚜껑이나 바깥에 그냥 녹슬을 긁고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악이 아니냐 이거야.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고생.

현실이다 이거야. 그게 입은 조그맣고 몸은 길고 크고 그런 것이 땅속에서 얼마나 많이 살아.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상하게 전부 그것도 오래 살지도 못하게 자꾸 죽여.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생을 사는데 빨리 돌아가는 도중에 빨리 한 생각해라 이거야. 악유를 벗어나려면. 왜 저 사람네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죽이나 우리를 몰살을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왜 하루 종일 먹어도 배가 고픈가. 그런데 배가 고프게 이렇게 사는 불쌍한 나를 왜 또 죽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누구나가 다 가졌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지. 본래 우리가 본래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게끔 다 불성은 다 돼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모자라고 자라고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만드는 공장이야. 뭐 다른 거 없어. 중세계라는 건 이게 사람 만드는 공장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중세계에서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천차만별로 그 모습을 해가지고 떨어지느냐, 이 모습으로 떨어지느냐, 저 모습으로 떨어지느냐 있고, 상세계로 어떻게 승진을 해서 오르느냐, 그러면 뭘로 승진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는 중세계의 그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바퀴에 끄달려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 이것이 우리 이 외에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바로 우리 발 밑에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둘로만 본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네들로 인해서 내가 괜히 자나깨나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벌써 둘이 아닌 까닭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내가 그렇게 내가 여기가 아프면은 이게 약을 발라서라도 고쳐야지 내가 편안하지, 이거를 안 만져놓으면은 아주 귀찮단 말이야. 이거 건드려지고 아프고 귀찮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남을 불쌍해서 건지려고 아주 좋은 선지식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하고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야. 이게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집인 애들도 다 그럴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보시를 많이 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그래서 저희 보살 행을 한다, 부처가 된다 이게 아니고, 알고 본다면 즉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생물에서부터 쭉 오면서 미생물도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다 이거야. 진화되고 자꾸 올라오면서 이게 인간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떡하니 그렇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내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저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그저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이건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더라 이 얘기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심했어요 이걸. 내가 못났든 잘났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 탓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업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전자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애를 쓴다 이런 생각도 마세요 합니다. 업이라는 것도, 그건 업이라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 잘못해서 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업이에요. 그냥 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업적. 그걸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그냥 업적이다. 사는 동안에 업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업적이라는 것조차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공해서 없거든요. 내가 없는데 뭐가 거기 업적이 있고 업이 붙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공해서 없다는 거, 그 없다는 이유는 뭔가? 찰나찰나 공해서 자꾸 도망가고 묶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했다. 함이 없이 우리가 삶음이 없이 살고 있다. 함이 없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엔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업적은 없다. 내가 공해서 내가 이게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서 모든 거 거기다가 놓으면은 거기다 입력을 하면은 앞서의 입력 다 없어진다. 없다. 그래서 항상 넣어도 넣어도 그냥 비어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했지만 말이에요. 두서없이 듣더라도 진정코 그냥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

0: 2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4: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5: 예수님! 예수님!
6: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7: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8: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4: 자냐?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5: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4: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6: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7: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8: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9: 저기...
6: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10: 스님! 우리 스님!
6: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4: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송순님 오늘 시즌 예. 1의 마지막 편인 거 알고 계세요?
1: 섭섭하고 네. 또 시원합니다.
0: 아 시원하세요?
1: 네.
0: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예 맞아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여섯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배운 것은 무엇이 새로웠고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 자연과의 조화
1: 예.
0: 제철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공양 자체가 정성이잖아요
1: 네.
0: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어요?
1: 저는 스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받는 것 같고요 스님들 달리면서 이게 스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그쵸. 굉장히 많은 네. 그것을 유지하구나 이게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0: 진짜 저 이런 풍경은
1: 네.
0: 일단 서울 근교인데 서울인데도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풍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1: 제목은 알고 깎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 뭐냐 하면 조포사 역할을 해서 왕실에 두부 음식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혼나

0: 그런 왕실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는 수륙제로 되게 유명해요. 왕실의 수륙제예요. 이게 그 수륙제로 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음식들을 되게 궁금해했는데 우리 셰프는
1: 일단 왕실에 올리는 두부를 예.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조포사 역할을 또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예. 너무 기대되고
0: 예. 여기가 어디일까요?
1: 여기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0: 여기는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1: 아, 진관사?
0: 아마, 예.
1: 진관사는 스토리를 예. 되게 많이 들었었고
0: 예.
1: 저희 이 음식하는 셰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와보고 싶은 사찰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구나.

0: 네. 여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미션 준 걸 있는데 그걸 얼른 다 가지고 가야 돼요.
1: 비닐하우스도 있고.
0: 예.
1: 여기서 뭘 캐나 보죠?
0: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하면 돼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스님이랑 촬영하면서 나왔던 음식.
0: 와, 이거 내가. 오, 내 건데 이거.
1: 냉이 두부죠. 이거 제품으로 나왔고.
0: 어이, 이거는
1: 도림 스님.
0: 도림 행이군.
1: 우엉 잡채.
0: 아,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1: 정말 맛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0: 네.
1: 이 사찰 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노력해서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1: 스님, 오늘 만나뵐 스님 힌트 좀 주세요.
0: 아, 오늘 스님은요?
1: 네.
0: 그 사찰 음식의 어떤 명장이면서 어렸을 때 타노 스님과 인연으로 18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1: 그래서 그 스님이 누구세요?
0: 개자 호자 스님.
1: 와, 개호 스님.
0: 네.
1: 명장 개호 스님.
0: 네, 자상하신 분이에요.
1: 이야,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진짜 영광입니다.

0: 수아님.
1: 아이고 간세연보살 오셨습니까?
0: 집 잘 계셨습니까?
2: 네. 아 스님.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네.
2: 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1: 아, 동서남북.
0: 네. 그래서 저희들 간부할 때 네. 부처님 모욕을 시키는데 개송이 있거든요.
2: 네.
0: 천상천하 유아독존.
1: 네, 네.
0: 삼계가 계고라 그랬어요. 삼계가 다 괴로운데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방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모욕시키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이렇게 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네. 먼저 스님께서 네, 예. 해주시죠.
0: 네.
1: 하고
0: 네. 네. 법성 스님 이제 네. 하세요. 네. 다 같이 부처님한테 절 세 번 합시다.

0: 그리고 여기 사찰은 또 특이한 게 왕실 사찰을 표현하거든요.
1: 예.
0: 제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태극 문양이요?
1: 네. 네. 말만 들었어요.
0: 이 태극 문양이 예. 왕실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태극 문양입니다. 이게
1: 아,
0: 여기도 있잖아. 저기 아. 보세요. 저기 야. 보세요. 저기를 보시면 저, 아시겠죠.
1: 예, 예, 예.
0: 예. 태극 문양이 있는 사찰은 왕실 사찰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저희들 수륙제 할 때 국행 수륙 대제라 그래요. 수륙제를 지냈죠. 저기 문양 한번 보세요.
2: 우와.
0: 태극 문양이죠. 네.
2: 와.
0: 그래서 진관사가 왕실 사찰이라는 거.
2: 왕실 사찰.
1: 근데 이게 그러고 여기 사찰에서 뭐 태극기가 나왔다고.
0: 네, 저 칠성각에.
2: 칠성각이요?
0: 네, 와. 칠성각이 저기 시문화재로 돼 있는데 칠성각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헐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걸 하다가. 그 불단 옆에 이제 보재기가 쌓여 있는데 태극기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문건이요. 한 몇 건, 38쯤 나왔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가 그 일장기에.
2: 일장기에.
0: 예, 일장기에다가 그 태극 문양을 덧칠한 거예요.
1: 아.
0: 근데 백초월 스님께서 아, 일본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덧칠해가지고 태극 문양을 넣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예요.
2: 이제 의미가 완전히 남다르네요.
0: 네.

0: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여기 형성이 됐고 잘 운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된장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1: 예. 그래서 장맛이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1: 네, 가봅시다.
2: 장 보러 가시죠.
1: 장독으로 갑시다.
2: 그러시죠. 네. 가시죠.

0: 선생님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 장독간도 대문이 있거든요.
0: 와.
1: 요 저기 대문인데요.
0: 네.
1: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2: 꺼요.
1: 예, 올려놓고 요거를 좀 예. 절로 좀 돌리면 이게 대문입니다.
0: 문 여는 것처럼 이렇게.
1: 예. 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 놨냐면은 예.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아. 자꾸 넘어가니까 장독을 갖다가 훼손시키니까 장맛이 없어져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0: 선생님 장독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1: 아, 저희들은 맨날 닦고 장독이 숨쉬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안 하면 맛이 없어요.
3: 와. 이게 지금 소화가루가 엄청 많은데 네. 하나도 이게 소화가루가 묻어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닦잖아요. 이게 닦아야 돼요. 서양에서는 발효 음식이 뭐 치즈나 와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이 된장을 가지고 유익균이거든요.
0: 네네.
1: 이걸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오늘 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 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3: 네. 네.
0: 와.
1: 네. 이게 깊은 맛이 냄새가 나죠?
0: 네.
3: 진짜 맛있겠다.
1: 자, 요거 맛을 봐야 되는데 엄지, 검지, 중지, 약질에서 이걸 약을 맛보는 해서 넷째 손가락을 맛보세요.
0: 약지로?
1: 네, 약지로.
3: 처음 듣는 이게 말
1: 이런 거는요.
3: 네.
0: 아이고, 아이고. 저.
1: 된장이요. 단맛이 고여요.
3: 오, 짜지가 않아요.
1: 네,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3: 오, 진짜.
1: 이게 안 짠 거예요.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3: 네.
1: 이렇게 삶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콕 삶아가지고. 네. 그다음 내주를 뜨잖아요.
3: 예.
1: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0: 자 간장
1: 자, 이제 간장으로 갑시다. 저희들은 간장이요 오래돼서 시간장처럼 됐어요. 예예. 간장이요.
3: 진짜 맑아요.
1: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3: 와 진짜 진하다.
1: 예.
0: 와.
1: 자 이거 저 아까
3: 급질의...
1: 넷째 손가락.
3: 이거
1: 약지,
3: 네.
0: 약지.
1: 그럼 자, 한번 간을 봅시다.
3: 이걸로 할게요.
1: 네.
3: 이 손으로 볼게요. 오, 진짜 맛있어요.
1: 네.
3: 짠맛이 안 느껴져요.
1: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곰사가 가지고 단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와. 싱겁게 먹는 것만 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0: 와, 스님. 이 사찰에서 본 간장 중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간장은
1: 네. 저기 시간별처럼 저희 맞아요. 스님이 왔을 때부터 한 7, 80년 넘었어요 이게
3: 스님 그러면 지금 이 간장을 드시고 있는 간장이죠?
1: 그렇죠 드시고 있습니다
0: 네. 스님 저 문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저게요
0: 네네.
1: 저희들 삼소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우회끼 소식한다. 적을 소자의 소식이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의 소식이고
0: 소식.
1: 그 두 번째는요. 채소 소자의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그 끝머리 거는 많이 웃는다 웃을 소자.
0: 아, 웃을 소.
1: 많이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로 일로 일소 일소 그러잖아요. 한 번 노하면은 얼굴이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진다.
0: 아.
1: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 일소인데 저희들은 소식, 적을 소자에다가 채소 소자에다가 많이 웃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저기 컨셉이에요. 저게 바루예요.
0: 바루.
3: 시합 한번
0: 돌려볼까요?
3: 네,
1: 자, 돌려보세요. 자, 제가.
3: 아우.
0: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3: 아니, 헤매는 것 같아요.
0: 와. 야, 개호스님이 진짜 힘이 좋으신데요? 아니, 스님,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1: 예, 자, 저도 한 번. 자, 법성 스님, 두 번 타자.
3: 예.
0: 자.
3: 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오.
0: 생각보다 무겁죠?
3: 오, 예. 돌이 튀어들어. 오, 못 돌리네.
0: 와.
3: 야, 엄마, 이게.
0: 와.
3: 뭐, 이거 다 돌려봐야 돼.
1: 자,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0: 개호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모습 완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3: 예, 스님이 이렇게
1: 이게요 천천히 갈아야지만 야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짤 때
3: 예.
1: 결이 고와요.
3: 아~
1: 빨리 갈고 그러면은 예. 이게 좀 적이 되니까 천천히 갈면서
0: 빨리 하면 안
1: 요령껏 저희들은 강화도 콩을 쓰거든요.
3: 예.
1: 이 강화 콩이 왜 좋냐면은 해풍에
3: 예.
1: 강화도에서 나는 건 다 특산물이에요.
0: 맞아요.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1: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약이거든요.
3: 지금 진강산 두부가 맛이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1: 비법이 있죠. 저희들은 비소를 바닷물로 써요. 아~ 맑은 바닷물.
0: 바닷물.
1: 동해 청정한 바닷물. 흙탕물이 아니에요. 청정한
3: 아니,
1: 물로.
3: 아니 그러면 어디에서 떠오는 데가
1: 네, 떠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맛있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보여줄게요.
3: 어, 되게 연해요.
1: 예. 자, 이거를 살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이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네. 마지막 올려가지고. 네. 자, 이렇게 올리면은 네. 모두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항단에다 올려요.
0: 아, 조항단에다?
1: 예. 네, 스님이 한번 간을 보세요. 자.
0: 감사합니다.
1: 예. 네,
3: 네. 와, 너무 부드러워요.
1: 예.
3: 네. 와, 이게 집에서 살살 송선돼요.
1: 이런 걸 녹는다 그러죠?
3: 네.

0: 이제 두부를 만들고 맷돌도 돌렸으니까 이제 네. 오색두부 만들 때 두부를 한번 구워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2: 아, 스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뭘까요?
0: 아, 저희들은 처음에 예. 두부를 예. 가지고서 오색두부 예. 조림을 만들어 보고요.
3: 예. 너무 예쁩니다.
0: 그 다음에 가죽전을 한번 해보고
3: 가죽전 예.
0: 그 다음에 엄나물 네. 살짝 뒤쳐가지고 무침 하고요.
3: 엄나물 네. 무침.
0: 그 다음에 깻잎 배무침을 할 거예요.
2: 아, 어, 이게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또.
0: 네네. 네, 네 가지가요. 네. 봄에 나오는 음식은 사실은 다 보약이에요. 네. 봄에는 부자의 계절이라 그래. 네. 그래서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천지가 멀게 지천이고 네.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는 다 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즙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갖다가 네. 없애주고 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로 막 하는데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매실청을 아, 넣고 배. 맛있게 좀 만들어 볼 거니까 네. 이제 한번 알겠습니다. 보세요.
2: 처음 보는 음식.
0: 네. 제가 이제 두부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3: 네.
0: 네. 이게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3: 네. 네. 아, 뭘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죠?
3: 네네.
0: 네. 네. 와. 이런 거는 네.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려요. 근데 절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뭐 할 때 쓰냐면은 뭐
3: 손잡이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네.
3: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저요 이거 가지고요 기름질 할 거예요.
2: 아.
0: 네, 기름질 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 잡고.
2: 아 그렇게.
0: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3: 와. 네. 이건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0: 예, 써먹어요.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두부를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2: 네.
0: 그대로 아. 올립니다.
2: 아.
0: 요게 비법이에요.
3: 그대로.
0: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대로.
2: 아.
0: 네, 요게 비법이에요. 자, 기름지를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2: 네.
0: 약간 이렇게 4등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3: 두툼하게.
0: 네.
2: 지금 이게 두부가 다른 음식인가요? 두 개가?
0: 아니 똑같아요. 아 요거는 그냥 부치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아,
3: 부치는 거 뭐야?
0: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 두부 이제 오색 두부 할 때 두부 조림 할 때 이제 구워가지고 요걸 좀 뒤로 좀 보내고
3: 네.
0: 아 이렇게 이제 예, 이거 구워가지고 제가 또 네. 채 쓰는 법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3: 와 개호 스님께서 네. 채 쓰는 방법.
0: 예. 우리가 채 쓸 때요.
2: 네.
0: 이 동그랗게 볼총 쓰잖아요.
3: 네,
0: 제가
3: 네.
0: 이제 동그랗게 쓸면요.
2: 네.
0: 이게요. 네. 이게 다 갈라져요.
2: 아.
0: 이렇게 쓰면은.
2: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쓸지 말고 네. 가루다지로 쓸자고.
2: 네. 네.
3: 가루다지? 가루다지가
2: 아마 이렇게.
0: 이렇게 가지고.
2: 한 말을 들었어요.
0: 그렇지, 그렇죠.
2: 네. 아, 진짜 곱게 쓰려고.
3: 근데 칼로 자르시는데 엄청 얇게.
0: 자, 이게 이제 쓰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쓸잖아요.
2: 네. 아.
3: 와.
0: 요 끝을 살짝살짝이 네. 들어줘야 돼요.
2: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0: 예,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소리 나면은 어른들이.
2: 네.
3: 보통 칼질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2: 제가 그러잖아요.
3: 죄송합니다.
0: 기본이 채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3: 네.
2: 알겠습니다.
0: 자, 이래가지고 한번 채 한번 썰어볼래요?
3: 나머지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0: 네, 썰어보세요. 네. 자, 이걸로. 오, 잘 쓰시네. 곱게 잘 쓰시네. 그래도 굵네.
3: 최대한 얇게 썰고 있습니다.
0: 어우, 잘 쓰신다.
2: 쉐프인데요.
0: 어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요, 이게 네. 깨지지 않습니다.
2: 아,
0: 그래서
2: 네.
0: 저는 항상 동그랗게 네. 썰면 다 우리가 무채나물이 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잖아요. 네. 동그랗게 썰어서 그래요. 야. 동그랗게 썰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썰라.
2: 네, 알겠습니다. 요거
3: 오늘 기억을
0: 조심하세요.
3: 진짜 팁이네요.
0: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저기 살살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2: 스님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3: 그러니까요.
2: 제가 상상이 안 가서.
3: 지금 궁금합니다.
0: 젓가락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어야
3: 하나씩.
0: 돼요.
3: 하나씩?
0: 네. 딱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하고.
2: 호박이?
0: 아니 호박이든지 빨간 거든지 뭐든지.
2: 와 이거. 완전 수행인데.
0: 스님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2: 네.
0: 먹는 것도 수행이고.
2: 네.
0: 마무리하는 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2: 네.
0: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3: 네.
0: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3: 요거는 지금 채소인가요?
0: 네, 채소를
3: 채소에다가
0: 버섯 넣고
3: 네네.
0: 네.
3: 무 넣고
0: 절간장 넣고 버섯을 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3: 아.
0: 자. 고추씨 들어가면요.
3: 네네. 아,
0: 맛있어요. 담을 때는 고추씨를 안 넣습니다.
3: 네.
0: 자, 이제 조청 좀 넣고.
3: 조청?
0: 후춧가루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조청. 후춧가루 좀 넣고. 조림새 할 때는 후춧가루 넣지만 나무 묻힐 때는 후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저희들은 마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청을 만들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네. 너무 달다 싶으면은
2: 안 달아요.
0: 채소를 조금 넣으면 되고.
2: 안 달아요.
0: 예.
2: 매운 기도 딱 맞고요.
0: 그 눈대중 손대중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사람.
3: 스님 감으로 하신 그 맛이 완전 퍼펙트한데요.
0: 퍼펙트한 간이, 게 그게 요령입니다.
3: 간이 딱 맞습니다.
0: 자, 이거 생강은요. 많이 넣으면 쓰니까 조금만 든둥만둥 생강즙입니다.
3: 생강즙이요?
0: 네네. 네.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싱겁다 할 경우는 주겸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2: 근데 싱겁지 않습니다, 선생님.
0: 자, 이래가지고, 자, 이걸 넣어보세요.
2: 한 개씩요? 자,
0: 넣어보세요.
2: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선생님?
0: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밑에 거 물을 여기다 좀 올려주면 됩니다.
3: 예, 이렇게 샤워하듯이.
0: 예, 예. 자, 이럴 때는 요거 물을 조금 넣어주고 뚜껑을 한번 닫아줍니다. 이럴 때.
2: 아.
0: 자, 이게 삼투압 작용이라 그래요. 딱 닫아주고 끓는 기운이 나니까 저는 온도 안 맞춰도 끓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2: 아.
0: 이게 초보자와 하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3: 네네.
0: 자, 우선 간을 한번 보시라고.
3: 네?
0: 젓가락, 저희 저분. 맛있어요?
2: 네.
0: 자, 이제 끕니다, 불을.
3: 진짜 간이 완벽하네요. 네.
0: 자,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그 밑에다 깔아도 돼요, 그런 거 밑으로. 네.
3: 이 가운데 들어간 오색 채소가
0: 네.
3: 모양도 예쁜데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0: 아, 그럼요.
3: 이 씹히는 맛도
2: 여기 있고. 안에 또
0: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오색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하잖아요. 음식 잘 만들면 지혜롭고 공양을 잘하면 자비로워진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

0: 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원융회통과 화쟁의 정신을 실천했던 무산 오현 스님의 가르침을 이은 제3회 무산 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문화의 정수를 전한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사회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작 수여식과 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퇴임시설장들의 공로를 기리고 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사명감을 북돋았습니다.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합천 도원사 원각스님 등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몽불교문화교류협약을 바탕으로 양국 불교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를 돕기 위해 정각사주지 정목스님이 나섰습니다. 법문에 나선 정목스님은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마이산 탑사가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무주군이 우승을, 장수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불교와 시조 문학의 큰 스승이었던 무산 스님의 상생과 화합 정신을 기리는 제3회 무산 문화 대상 시상식이

0: 스님의 가르침을 이은 제3회 무산문화 대상 시상식이 어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설악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는 올해 문학 부문에 정수자 시조시인, 예술 부문에 서도호 설치미술가, 사회문화 부문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선정하고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문학 부문 정수자 시조시인은 우리 고유의 시조를 통해 현대인의 내면적 고뇌를 보듬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선양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 한쪽 경계를 새롭게 여신 그 영역의 확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죽비로 왔습니다. 그 시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조가 미국 영어 시조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걸로 알고요.
0: 예술 부문 서도호 설치 미술가는 공간과 이동, 집과 기억이라는 화두를 전 세계에 던지며 문명과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2: 이번 수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제게 인생을 돌이켜보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제 작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옴을 경험합니다.
0: 사회문화 부문을 수상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전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물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3: 사찰에 가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템플스테이 사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0: 올해 수상자들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허물고 연결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무산스님의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4: 사람과 사회, 종교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이념과 가치의 경계를 건너뛸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삶을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0: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무산문화 대상은 제1회 문태준 시인,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와 수녀의 제2회 곤여선 소설가, 양성원 첼리스트, 이태석 재단 등 종교를 초월한 수상자로 무산 스님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대선사님께서는 시와 선을 통해 인간과 자연, 나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2: 무산문화대상은 무산 조호연 스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상생과 화합의 가치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셨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 무산문화대상은 불교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신적 귀감이 되는 열린 불교와 대중적 상생의 표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BK 뉴스 이은아입니다.
6: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장 수여식과 퇴임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불교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온 퇴임시설장들의 공로를 기리고 새롭게 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사명감을 북돋우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7: 불교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자비의 정신을 전해온 시설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8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장 수여식과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재단을 위해 헌신한 퇴임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새 출발을 앞둔 신임시설장들의 사명감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8: 그동안 불교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퇴임시설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롭게 산하시설을 이끌어 가실 신임 시설장님들께 임명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7: 도륜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퇴임 시설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불교 사회복지 발전을 이끈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앞으로 복지관을 이끌어갈 후배 시설장들을 향해 따뜻한 조언을 전했습니다.
9: 위로는 어르신들을 또 잘 모시고 또 아래로는 우리 직원들을 함께 잘해서 서로가 화합하면서 복지관을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재단 산하복지기관을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시설장 임명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해인사가 지원하는 거창군

0: 철매쉼터관장 금선스님을 비롯한 신임 시설장들은 지역사회 가교로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1: 역사가 깊은 만큼 잘하고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불교와 지역 주민을 잇고 또 우리 재단의 비전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시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사무처장 덕운스님은 퇴임 시설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시설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2: 네. 여러분의 노고와 경험은 재단과 산하시설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임명되신 시설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부처님 자비와 구제중생 원력으로 불교복지를 실천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 지도자들은 미래 불교 사회복지를 향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한국 근현대 선불교의 중흥조이자 덕중산 선풍의 근간을 이룬 경어당 성우대선사 열반 114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수덕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를 비롯해 덕숭총림 방장 다라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종회의장 주경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사를 추모하는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설정대종사는 경어스님의 법문인 참선곡, 중노릇하는 법, 법문곡, 가다가음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 이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견성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선사의 다례제를 봉행하는 참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지 도신스님은 옹산스님의 연결식과 다비식, 경어대선사 다례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탄어대종사 43주기 추모 다례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탄어대종사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정념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탄어대종사는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사상가로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어대종사는 하남당 중원대종사의 가르침을 계승한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불교 교리와 한학에 두루 정통했으며 화엄경 번역과 후학 양성에 힘써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합천 도원사 원각 스님과 화엄승가회, 법향회 스님들이 몽골 최초 사원인 에르덴조를 찾아 한국 불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몽 문화교류 협약을 바탕으로 이어져온 불교 교류는 올해도 현지 신도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양국 불교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4: 광활한 초원과 유목문화의 땅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다시 6시간가량 육로를 달려 도착한 카라콜롬.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에르덴조 사원의 한국과 몽골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일 합천 도운사 주지 원각 스님과 화엄승가회 법황의 스님들이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8차 한몽 문화교류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5: 한국, 몽골 불교 문화가 더욱 발전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합천 도운사의 불교 문화교류는 지난 8년간 양국 불교 문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현지 시민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합천 동원사 주지 원각스님, 하엄승가회 회장 대각스님, 법항의 회장 지우스님, 고문 자인스님과 몽골 에르덴조 사원 주지 소똠스님, 카라콜롬시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한국 불교 대표단을 환영했습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전하는 법문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6: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시는 것은 중생들의 무명을 지혜로 바꿔서 한 중생을 행복하고
4: 이날 몽골에서는 보기 드문 한국 불교의 연비와 수계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지며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소원했습니다. 생소한 광경이지만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됐습니다. 수계식이 진행될 때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한의심이 가득했고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몽골 측이 준비한 전통 공연과 함께 한국의 관음무 공연도 펼쳐져 한국 불교 문화의 매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이 몽골 어린이날인 점을 고려해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을 현지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7: 하루는 어떤 수특동학원 원각시의 기도주직 김들자 소유호라생
4: 한편 원각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방문 기간 동안 몽골의 대표 불교 성지인 관등사와 아리아발 사원을 참배하며 양국 불교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푸른 초원의 나라 몽골에 뿌려진 한국 불교의 자비의 씨앗. 이번 교류는 단순히 종교 행사를 넘어 아시아 불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3: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청정승가공동체 수행 결사를 돕기 위해 서울 정각사주지 정목스님이 나섰습니다.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마음가짐을 주제로 법문에 나선 스님은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8: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 모인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들. 2024년 3월 시작해 어느덧 46차를 맞은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 대중입니다. 부처님 전에 다 함께 예를 올리고 본격적인 마음 공부에 나선 수행 공동체. 이날의 지도법사는 서울 정각사주지 정목 스님이 맡았습니다. 스님은 명나라 때 학자 원효범이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로 말머리를 풀었습니다.
9: 요범 선생이 운곡 스님을 만나서 모든 잘못과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낱낱이 고쳤습니다. 죽는 날까지.
8: 정목 스님은 원효범이 쓴 요범사훈 심요를 인용해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마음가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일반적으로 하는 말실수나 자존심 상하는 일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금도 욕망에 흔들리는 스스로에 대한 경책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는 성현과 달리 자신은 욕망의 수렁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9: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이 뭐냐? 아직도 내가 이 사바세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8: 다만 스님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존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하는 뇌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저항하는 수행의 길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님은 우주법계가 나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허물을 알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용맹한 마음이 나를 바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9: 근데 이렇게 수행한다고 모이면 어때요? 보는 사람의 눈이 있으니 조심하게 되죠? 이것을 혼자 있을 때도 그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승가의 원칙이에요.
8: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마음치유 처방전을 제시한 정목 스님은 다음 달 6일 한 번 더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마이산 탑사가 초여름 따스한 햇볕 아래서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흥겨운 하루를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10: 그라운드 골프는 언제 어디서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신종 스포츠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체력 소모가 적고 규칙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특히 노인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친목도 다지는 그라운드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어제 제1회 진안군 마이산 탑사배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11: 네, 그라운드 골프 대회. 저도 참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 그라운드 안에서 골프를 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대회입니다. 진안군에서 수년 동안 해왔지만 이번에 마이산 탑사배를 제1회로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10: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첫 대회는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군 대표 3개 팀 8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공을 4번 이내로 쳐서 포스트에 넣어 한 홀을 마치고 이렇게 8홀을 돌면 경기가 끝나는 간단한 규칙이라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12: 이게 그라운드 골프는 7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단지에서 여러 명이 무리하지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운동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0: 탑사 뿌따봉사단과 보리수 봉사단은 경기 운영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지난 자원봉사센터는 핸드드립 커피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대회는 무주군이 우승을, 장수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탑사와 후원업체 화준산업이 마련한 점심과 경품, 축하 공연을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다지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이산 탑사는 어르신 효잔치, 자원봉사자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법 도량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창종 60주년을 맞은 열애종이 계산 창종조인 연화경 인왕대승정 연화사리보탑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제막식에는 총무원장 명한스님을 비롯해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대약사사 주지 혜안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명한스님은 인왕대승정의 유훈을 받들고 불심으로 가족과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은 인왕대종사의 탄생 100주년, 열반 10주기를 기리는 사리탑 봉안을 경하드리며 깊은 추모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왕대종사는 1987년 열애종을 창종하고 초대 종정을 지냈으며 스리랑카 불교 최고 승계 승왕 및 대승정 품수를 받는 등 불교 교류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조계종 진주 가람산 극락선언이 지난 7일 전 수덕사 방장 설정 대종사 초청 특별법회와 부도탑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경내 앞마당에서 원로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회주 금담 대종사의 미술을 기념해 평생의 수행 가치를 사부 대중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에 회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금담 대종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생 수행의 소회를 밝히며 사부 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정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일상에서 정진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삼기의례, 행장소개, 감사패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금담 대종사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성금을 진주시에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문화원 제8대 이사장에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 법화사에서 열린 취임식은 서귀포 불교문화원 제8대 이사장 도성 스님의 고불문 낭독에 이어 이사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도성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귀포 불교의 계승과 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는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 서귀포 승가 연합회장 성근 스님, 서귀포 불교대학 김만국 학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일상 속 선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 평안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화합을 발원하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0: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중 주견 무진신 변제 삼보전 이리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정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형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 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 영불 태전속성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형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들 수 있어요.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7: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0: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그럼요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네, 아, 저는 누구 닮았어요?
2: 네?
1: 배우 누구 닮았어요?
2: 배우?
1: 네.
2: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3: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0: 매력이 넘치는 야.
1: 아, 이거 맵네. BTN 라디오 맵네.
0: 아까 사진에서 좀 이상하다.
1: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이걸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했죠.
1: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0: 이게 뭐가 똑같은데?
2: 그대 이름 세 글자 내 인생의 전부였네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5: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만취불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구월 조사가풍 어찌 멀리 좌절소냐. 청사는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덕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 고신통보여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치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파몰 산신 호삼보 하몰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0: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일념임. 오는 그 가운데 있는 수량, 숫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중간쯤 넘어 있는 아승지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품, 아승지 품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승지 품은, 예, 이 수량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이 다른 품은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보살들이 예, 설하셨는데, 이 품만은 보살들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부처님한테 희망보살이 이제 숫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희망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러 부처님 여래께서는 아승기고 한량 없고 그지 없고

없이 말할 수 없음을 연설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아승기라 하면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심양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아는 수량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열의 응공 정변지에게 묻는구나. 선남자여,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에게 말하리라. 심양보살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일백낙차가 한 구지요, 구지식 구지가 한 아유다요, 아유다식 아유다가 한 나유타요, 나유타식 나유타가 한 빈바라요, 빈바라식 빈바라가 한 궁갈라요, 궁갈라식 궁갈라가 한 아가라요, 아가라식 아가라가 한 체승이요, 체승식 체승이 한 마바라요, 마바라식 마바라가 한 아바라요, 아바라식 아바라가 한 다바라요, 다바라식 다바라가 한 계분이요, 계분식 계분이 한 보마요, 보마식 보마가 한 네마요, 네마식 네마가 한 아바금이요, 아가범식 아가범이 한 아가바요, 아가바식 아가바가 한 비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몇 단계가 있냐면 124단계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죠. 돈, 그래서 부자는 옛날에는 백만장자 했는데는 지금은 억만장자. 그런데 지금 억만장자도 안 되고 지금은 조 단위로 나가죠. 우리나라 예산도 지금 조 단위로 나가죠. 그 다음에 경단위, 뭐 양간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14단계인데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120단계나 됩니다. 그래, 그 가운데 하나가 아승지라는 단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뭐 썼어요? 1, 2, 3, 4 썼잖아요. 1, 2, 3, 4. 한문으로 1, 2, 3, 4 해갖고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렇게 조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이제 한문, 중국에서 쓰던 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썼잖아요. 예? 이거 이제 숫자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호로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렇게 쓴 것은 언제부터 썼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조선왕조 중에서도 고종 때, 대한제국 때 썼어요. 대한제국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썼는데 그래, 이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금 다 쓰고 있어도 그 모르죠.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줄 아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 인도. 인도에서 1, 2, 3, 4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쓰고도 있고 여러분 손자, 아들, 딸들도 쓰고 있는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꾼들,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놈을 갖다가 유럽에다 퍼뜨리면서 아라비아 사람이 퍼뜨리니까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대어버린. 인도 사람들은 억울하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9까지는 만들었는데 9까지는 만들어서 썼는데 10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 말이죠. 10은 예를 들면 207이다 그러면 207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띄어써서 2 쓰고 가운데는 놔두고 7을 써서 207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인도의 수학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인도는 옛날부터 없다, 비어있다, 우리로 하면 공이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냐라고 했잖아요. 수냐 없다. 수냐 공. 우리 불교에서 제일 이야기하는 공. 도의 궁극의 상태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공을 썼잖아요. 영을 썼다고 하면 영을. 영을 쓰면서도 그것을 숫자에다 끼워서 그것을 숫자로 못 쓰고 있었어요. 9까지만 쓰고 영을 못 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의 천문학자가 그것을 숫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비어있는 데를 공을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어있는 데를 그 빈 거,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표현한 숫자, 그것이 0이다 그럼 공.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을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공은 없는 것을 있다고 표현한 것이 공이기 때문에 없는 중에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간단히 표현할 때 진공묘유라고 그런다. 공 가운데 묘한 것이 있다. 그래, 진공묘유. 그래서 도인 스님들이나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도의 궁극의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공이다. 수냐, 공.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만 알면 다 아는 거니, 공만 알면. 공의 그 뜻을, 공. 그래서 지금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 공, 그 공을 뭐라 하냐? 본무자성. 본무자성. 이 네 글자를 하나로 표현한 것이 공이다. 그래서 공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응급이 즉 일념이다. 그래. 그래서 불생불멸이 나오는 거야. 불생불멸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나오는 거야. 형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하은법

앞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죽을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 지금 사람들은 다 죽을 걱정만 하고 살더라고.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절에 오니까 자연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공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본무자성이다. 본무자성. 본래 나라가 할 것이 없다. 나라가 할 것이 없는데 뭔 태어난 게 있냐. 태어난 게 없으니까 죽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본래. 본래.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할 게 없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공을 알면. 아까 공을 아신다 했잖아요? 걱정 없죠? 네, 걱정 없으면 됐어요. 걱정 없으면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 걱정 없을 때 할 일이 뭐예요? 보살이 할 일이 뭐예요? 걱정 없는 사람은 보살이라 보살. 보살이 할 일이 뭐예요? 업장소멸이에요, 업장소멸. 지어놓은 업, 지금 걱정은 없지만 지어놓은 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응? 지어놓은 업이 계속 나와. 그래갖고 언뜻언뜻 자기를 괴롭힌다. 그만. 그래서 소멸을 해야 돼, 그것을.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는 제일 첫 단계,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바르게 갖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갖는 거. 자기를 바로 아는 거. 그래서 자기를 바로 지금 알았으면 걱정 없다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알았잖아요. 불생불멸을 알았으니까. 알았으면 업을 소멸해야 되는데 그 업이 뭐예요? 모든 자기 주위, 모든 이웃이 다 자기 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웃을 다 건져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야 된다. 그게 보살이 할 일이라. 그래야 내 업이 소멸이 되는 것이야. 내 업을 내 몸 가운데서 찾아서 소멸한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내 업이기 때문에 내 주위를 다 건짐으로 인해서 내 업이 소멸이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업이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웃을 다 구하겠다 하는 것이 보살의 원이다 그 말이야. 보살의 원력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은 내 업으로 있는 것인데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웃을 다 구제를 해야 내가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쉬워요. 그럼 더 할 일이 없지. 그럼 더 할 일이 없어. 더 할 일이 없어. 다 구제를 해. 그 수가 말할 수 없는 수예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수. 그것이 무량수라면 헤아릴 수 없는 수. 그것까지 부처님께서 124단계로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아승지품이다. 아승지품.

아주 쉬운 과목이죠, 오늘. 아주 쉬운데 불교의 모든 진리가 여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야. 한량 없다. 그러면 이 시간만 한량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명도 한량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수명이 한량 없으니까 여러분 수명도 한량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공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말에서 저 바다 물에서 파도가 확 치면 저기 알래스카 그쪽에서는 얼음이 하나 녹아서 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내려갔고 여기 하와이 앞에 와서는 큰 파도가 돼버리잖아요. 응? 그렇게 바닷물이 파도를 일으키면 우리들은 파도 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닷물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물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센 파도다, 약한 파도다, 고운 파도다, 나쁜 파도다. 응?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닷물과 같은 그런 근원에서, 한 근원에서 이 사람이라는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뿐이다. 다시 또그 바다로 돌아가,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다대로 그대로 바다. 그러면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근본으로는. 그런데 일어났다 했을 뿐이다. 그 순간만 있었을 것이니까. 그런데 영은 무량한 세계에서 볼 때는 없는 것이지. 그냥 바닷물 뿐이야. 그러듯이 우리도 근본, 원뿐이다, 공뿐이다. 본무자성, 자성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84,000 경전이 되어갖고 그 경전 가운데 하언경이 되었고 하언경에서 이 수량에서 이야기를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일락차에서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셨다. 말할 수 없다 뭐에 무량수잖아요. 무량수 공같이 원같이 그공 가운데서 공이 뭉쳐지면, 무엇이 생긴 묘유, 뭐가 생긴다, 그러면. 뭐가 생기면, 또 이거이 또, 인연이 다하면, 또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 그래갖고 요사이는, 어디까지, 이제, 옛날에는 물질만 가지고 과학이 연구를 했잖아요. 물질만 가지고. 아톰, 소위 원자만 가지고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다 해서 원자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뭐 가지고 연구를 해요? 마음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마음 가지고. 최소 단위가 원자인 줄 알았는데 원자를 딱 깨보니까 구석에 양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속에. 원자 속에. 그래서 이걸 또 깨보니까, 공이야, 공. 공. 그래서 이제 요사이 과학들은 그 행위의 근본을 에너지라고 불리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이 세상에 빡 차 있다. 동양에서는 뭐예요? 음양해서 나타난 것은 양이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는 보니까 암흑색이다. 암흑 에너지다. 없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다. 있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는 지금

광명이고 없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는 암흑에너지다. 그런데 거기는 모르잖아요. 지금. 볼라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가 없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시간, 수량이 되는 수량, 시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쓰고 있지만 몰라요. 시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측정은 있지만 본체는 없다. 그렇게 요사이 과학자들은 그런데 측정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측정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이라는 본체는 없다. 본무자생이다. 그 말이에요. 공이다. 많잖아요. 그런 것이 전체 거의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 따지니까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낳은 바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분명하니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딱 이것이 무엇인고 내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먹고 하고 깊이 추구에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먹고 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따게 하고 탁 추구에 가면 성성하게 해가면 자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을 더 넘어 거기에 소위 말해서 끌려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탁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면 무엇만 있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지점이 나오는 거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지점. 거기가 지금 여기예요. 말로 표현을 하면. 거기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다. 아미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한량 없는 그 자리,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이다.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참구해서 스스로 증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는 아무것도 불생불능,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래 공의 모양이 그렇다 그러면 공의 모양. 법공상, 법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가입니다. 맨날 가르쳐주잖아요. 맨날. 그런데 입으로만 그냥 달달달달 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자기를 알라고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무슨 고통에서 매어 있어서 그런가. 욕망에 매어 있어서 그런가. 어딘가 집착에 있어가지고

자기 본 자기를 알라고 앉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알라고 해야지 그것을. 불교인이라면 부처님 제자라면 우선 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세상에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부처님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나를 몰라하고 뭘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나를 알기 위해서는 추구해야 돼요. 공부. 무엇인고 하고 무엇인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또 저렴 부처님한테 스님들한테 질문을 해서 추구해 가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고. 뭐예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아승지급 무량 무량수 무량겁 그러잖아요. 무량수 무량겁 한량없다 한량없다 끝없다 맨날 하면서도 내 수명만은 끝이 있다. 나는 100살 먹고 죽을 것이다. 101살 먹고 죽을 것이다. 90살 먹고 죽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으로 한계를 만들 뿐이다. 응? 자기가 한계를 만들잖아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 아빠가 딱 놔놓고 너는 얼마만큼 살다 죽어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너는 얼마만큼 살다 죽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인자 죽을 것이다. 인자 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맨날 내 건 나다 하는데 나란 게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날아갑니까? 몸뚱아리를 날아갑니까? 자기 생각을 날아갑니까? 우리 법우님들께서는 에? 우리 도반들께서는 무엇을 날아가고 살아요? 자기 몸을 날아가고 살아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날아가고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집안나 뭐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내 집이다. 그런데 집은 있는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쓰긴 써도 모르잖아요. 알아요? 아까 부서를 알아야지 그거 안다 했으니까. 응?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면 집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방은 나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나예요? 내 몸이 나예요? 나의 마음이 나예요? 순자가 나예요? 복돌이가 나예요? 에? 무엇이 나일까? 그것도 모르고 산다 그 말에. 그래서 중생이라 한다. 그래서 중생이니까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 절에 오셔서 지금 공부를 하니까 한번 결심을 해요. 이렇게 하음법회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동지기도를 할 때라든가 성도제일 철야를 할 때라든가 한 일주일 동안이나 한 3일이라도 휴가를 내놓고 딱 앉아서 모든 것을 딱 버리고 한번 던져봐요. 이것이 무엇인고. 거기에 공부가 안 되면 염불을 해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탁 나타날 때까지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날 때까지. 칭견을 딱 할 때까지 내가 눈으로 탁 볼 수 있을 때까지 생생하니 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요. 염불을 하든가.

그랑 온 개공이라 했는데, 반야싱에서 온 개공이라 했는데, 이 몸과 마음이 진짜 공한가? 지금 있는데, 지금 공한가? 하고, 한번, 그것이 몸과 마음에 확, 알 때까지, 한번, 깊이 깊이 생각해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럼 알게 돼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원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내가 원래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면 돼, 하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면 된다. 이거의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모든 가르침은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한 데 쓴다 그러면 우리 애기 뭐 치지각에 그 좋은 부처님을 겨우 쓴 데가 거기다 써좀 건강하게 좀 오래 살게. 아이고, 요사이는 제일 걱정된 게, 애기들 장계 가고 시집 가는 거더만, 장계도 안 갈라고, 시집도 안 갈라고. 응? 요사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오늘 아승지품을 배웠잖아요. 무량수, 무량광. 공간적으로 한량 없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그 수, 그 수를 무량수라고 그래. 에? 그 수를 무량수. 그러면 무량수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갖고 그냥 한마디로 불교에서는 알기 쉽게 겁, 그래 우리는 겁. 그래갖고 이 경상도 쪽에서는 옛날부터 열겁. 모든 것은 열 겁이면 다 이루어지고 열겁 동안 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아주 힘들 때열 겁을 이상한 이야기 하더만, 경상도 말로. 그열 겁이야. 오래, 너무 오랫동안 내가 고생했다. 그런데 열 겁도 일념이에요, 일념. 공을 알면 열 겁도 일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량 없는 시간과 공간을 겁이라고 표현을 해볼 쉽게 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숫자로 논해놓은 것이 일락차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숫자까지 124단계를 부처님에게서 말씀해 놓으신 품이 이것이 아승지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한량이 없다. 그럼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한량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한량 없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이 한량 없다. 그런데 니들이 왜 죽고 삶이 있겠냐? 이 한량 없는 세월을 니들이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고 삶이 어디가 있어요? 죽고 삶이 있으면 그 한량 없는 게 아무 쓸데없잖아요. 80 삶은 80 공덕만 필요하지. 무슨 뭐 아승지니, 겁이니, 무슨 무량수니. 그런 한량 없는 숫자가 어디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한량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한량 없는 부처님의 공덕 속에서 한량 없는 공덕을 지어서 영원한 생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품이 바로 이 야승지품이라는 것을 머리

새기시고 오늘부터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뭣고 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이 한량 없음으로 집약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오전 법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0: 선센터 5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조선 철종 때 남원의 벼슬아치 대복은 새로 부임하는 군수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사이 한 비구니가 찾아와 대복의 처에게 가사 한 벌을 시주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복의 처는 남편과 집안의 복락을 기원하며 흔쾌히 옷감 한 피를 시주하였습니다. 신임 군수를 무사히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대복은 읍내의 다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 대복, 대복 하고 부르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복이 내려가 보니 놀랍게도 큰 구렁이가 머리만 드러낸 대복. 채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복. 뱀은 부인의 시주 덕에 대복이 뱀이 될 운명을 면했다며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 과보를 벗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구렁이와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대복은 문득 재물이 아까워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가장이 없는 사이 아내가 마음대로 옷감을 시주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급기야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죽이려 활을 당겼으나 도리어 자신이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절에서는 기이한 불덩어리가 날아와 짚고 있던 가사에 두 개의 구멍을 내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겨 찾아온 비구니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대복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마침내 대복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큰 구렁이를 위해 절을 중창하고 그 이름을 대복사라 바꿨습니다.

0: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삶 앞에는 항상 두 개의 단추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멈춤, 하나는 진행. 보기에는 똑같지만 누른 뒤의 세상은 너무도 달라집니다. 멈춤은 고요가 찾아오고 진행하면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과 속에는 늘 후회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어요. 누르기 전에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지만 누른 후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배웁니다. 멈춤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며 겸손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다 알지 못하기에 낮추고 다 알 수 없기에 숙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릴 때 빛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빛은 언제나 멈춘 마음 위에 내려앉아요. 어느 날 스승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부처를 찾았는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산과 바다를 헤맸으며 수많은 경전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부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보라. 거기에 내가 있다. 해능대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한 생각 돌이키면 본래의 자리가 드러난다. 부처는 새벽의 별빛이 아니고 절의 종소리도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곧 도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잡지 말고 버리지도 마십시오. 무념이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 맑은 거울처럼 비추되 붙잡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빛입니다. 육조 단경은 말합니다. 부처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의 본성이 이미 청정하니 깨달음은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도 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기도였음을, 찾지 않아도 이미 부처였음을, 본래 부처, 본래 청정, 본래 자재, 이 마음 하나가 하늘을 덮고 그 하늘을 비춥니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4: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자연식품.
4: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3: 네.
4: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7: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계금으로 장엄하는 계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7: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

0: 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8령산 능가사 주지 진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바쁩니다. 지나간 일 붙잡고 후회하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는 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천천히 숨 쉬면서 내 마음이 어디쯤 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찰 음식을 통해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함께 음식이 어떻게 마음을 쉬게 하는지, 천천히 먹는 일이 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비워내는 밥상 안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차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 능가사에서만큼은 잠시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연과 음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천천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매운맛, 자극적인 맛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건강과 치유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그 흐름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됐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과 미식가들도 사찰 음식을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찰 음식 안에는 생명 존중 사상과 절제 미학,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이고 곧 명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에도 수행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재료를 고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재료를 손질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칼을 잡을 것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씻고 다듬을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먹을 것인가까지

화학적인 맛을 줄이고 자연 본래의 맛을 살리고 제철 재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담겨 있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왜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쓰지 않을까요? 사찰 음식에는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파, 마늘, 달래, 부추 같은 오신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화학 조미료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음식도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너무 강한 향과 자극은 마음을 쉽게 흥분시키고 번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음식도 최대한 담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가 통상적인 오미가 아니라 육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한 가지 맛이 담백한 맛입니다. 담백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가진 깊은 맛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고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시대에는 처음에는 심심하고 별 맛이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속이 편하다, 몸이 가볍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사찰 음식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 출가해서 절에 왔었을 때 스님들이 밖에 음식을 거친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밖에 음식은 이제 처음 먹으면 맛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날 굉장히 힘들게 하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사찰 음식의 그 담백한 그 맛이 나를 가장 편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지금 이제 추가해서 절에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사찰 음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 호흡 명상, 뭐 걷기 명상, 그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명상인데요. 음식 먹는 그 자체가 정말로 그 음식 밥한 술, 입에 들어가는 거, 입에 들어온 느낌, 그다음에 그 향, 맛, 그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명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명상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소에 먹고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뭔 상관없이 그냥 의식 좀 먹기만 하죠.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맛에 탐닉한 거죠, 이제.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데 그 맛에 취해서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맛에 이제 빠져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음식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맛과 음식의 향과 그 내가 지금 일련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출가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바로 공양을 이제 큰 방에 모여서 이렇게 전 대중이 쫙 하는데 뭔 소리도 소리만 나도 이제 뭐 조금 막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 음식 먹는 그 자체가 그 바로 공양 속에 모든 걸 집중해서 그 음식 바로 공양 그한 끼의 모든 그 순간만큼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음식 명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색수상 행식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그 초점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내 수작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조리 과정에 다 들어있죠. 만드는 우리 모든 것은 다 이제 연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운이 그 음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이 굉장히 짜요. 그러면 아, 오늘 음식 만든 주방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갑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분이 업이 되면 짠맛을 전못 느껴. 근데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이 어떻게 우리하고 반응하는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든 음식과 내 기분이 좋을 때 만든 음식,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을 받아서 먹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냐에 따라서 그 맛이 틀려지죠. 그 사찰 음식, 아까도 말했듯이 오신체도 안 들어가고 동물성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걸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알면 이제 좀 줄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 이제 음식을 가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뭐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면 아, 이래서 육식을 하지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신체도 마찬가지고 한 3년 이상 이렇게 섭취를 않고 살아보면 아, 이래서 오신체를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육류를 섭취하든가 오신체를 섭취를 해도 거기에 이제 그 성정이 쏠리는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말이지. 육식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오신체를 먹을 때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니까 거기에 훅 가진 않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음식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생명 아닌 재료가 없거든요. 음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에 생명 아닌 게 없어요. 다 자기 생명을 내서 그 생명을 내가 먹고 내 생명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의 채취를 해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과해 죽여버리는 이런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속에서, 그 음식 속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명상은 꼭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가 명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찰 음식 안에는 우리가 모든 명상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루고 이제 정성껏 만들어서 음식을 섭취할 때도 천천히 씹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식사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요즘 이제 하도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휴대폰 보면서 먹고 생각은 딴 데가 먹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급하게 이제 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맛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도 놓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천천히 먹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죠. 이제 밥의 향도 느껴지고 씹는 소리도 들리고 몸이 이제는 충분하다 말하는 순간까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채우기만 하는 거죠. 뭐 밥비 마트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고 가는 요즘 현대인들. 그 다음에 맛집만을 찾아다니면서 그 맛의 탐닉에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러다 보면 두 가지도 전부 다 문제가 되죠. 이제 몸의 건강상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제 정말 뭐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그 삼각김밥을 올곧이 정말 천천히 내가 씹어가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먹는 것과 시간에 쫓겨가지고 헐겁지겁 그냥 채우듯이 먹고 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삼각김밥 한 쪽을 먹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인 것 같습니다. 사찰에서는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음식을 먹는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사찰 음식은 더하는 음식이 아니라 빼는 음식입니다. 덜 자극하고 덜 욕심내고 덜 집착하는 것. 그렇게 비워낼 때 이제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상태. 현대사회에는 늘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요구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 오히려 지쳐갑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조금 덜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질문이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제 사찰 음식을 한세 가지 정도 같이 이제 참가자로 만들 거고요. 이제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밭에 가서 이제 재료를 이제 채취하는 상추를 좀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나눠서 이제 먹는 것까지 명상으로 쭉 한번 연결해서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상추밭에 왔습니다. 상추 한 입 이렇게 딴을 딸 때도 우리가 우리껏 먹어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상추를 키워서 이렇게 따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추 한 입도 상추 나름대로는 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다 따 드세요 하고 지금 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음식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추에게 이렇게 커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 재료로 와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음식 명상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서 먹을 음식은 주메뉴가 새송이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무침, 그다음에 얼갈이, 된장, 채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밭에서 상추를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제 소중한 생명 한입한입 따왔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료를 손질할 때도 항상 집중해서 이렇게 손짓 하나하나, 이렇게 물 떨어진 소리, 상추 하나하나를 만지는 이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추를 씹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얼갈이를 좀 씻어주세요. 그래도 한 분은 같이 오셔서 새송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는 이제 사찰 요리는 새송이 이제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그다음에 얼갈이 채국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 이제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가서 상추를 재료를 직접 우리 손으로 따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원래 바로 공양은 바로가 이제 네 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약식으로 두벌 바로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은 이제 죽비로 하고요. 중간에 씌잉볼을 넣어서 같이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바로 공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근을 옆으로 내려놓고요. 그래서 밥장 하시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눈앞에 놓인 이 음식 하나하나에는 햇볕과 바람과 비, 흙, 농사지은 이들의 수고로움 등이 들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런 고마운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인식합니다. 이런 고마운 음식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하여 마음속의 탐욕을 끊어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이 음식을 몸이 마르지 않기 위한 수행을 위한 약으로 삼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고 인식합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음식이 필요함을 생각하며 이 음식은 나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 음식 덕분에 나는 나 자신과 모든 이들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공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떠서

향과 식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씹어봅니다. 반찬도 같이

평상시보다 더 천천히 씹으며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공양합니다.

0: 계속 공양하시면서 소리는 듣습니다. 정견, 올바로 보는 것. 어떤 음식이 올바른 음식인가를 아는 것. 사찰 음식의 조리원칙에 맞는 음식이 올바른 음식이다. 또한 개글스럽게 먹거나 참지 못하고 좋아하는 음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정어, 올바로 말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식생활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식생활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것. 음식을 맛으로만 탐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면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며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며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는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것. 음식을 조리할 때나 먹을 때도 재료에 대한 소중함을 늘 생각할 음식 찌꺼기 줄이는 습관을 들이고 버릴 때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버림과 설거지를 하는 행위에서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좋은 재료를 고르는 방법을 알 것. 자연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재료는 사지 않는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농사지은 재료를 구입하는 노력을 한다. 정정진,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자신을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행위는 나는 소원을 세우고 잊지 않고 노력한다.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가 팔 정도의 길을 걷고 있다 또는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 앞으로 말한 길을 따라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마음이 안정되며 해탈에 이를 것이다. 다 드셨습니까?
1: 네.
0: 그러면 물을 자 물에 따십시오. 하나 가져온 단무지로 깨끗이 닦습니다. 옆에 바로 물을 옮겨서

물을 이제 다시 넣어서 손으로 마지막으로 닦습니다. 닦아보세요. 자, 숟가락도 닦고. 다 닦아요, 빨리.

0: 여러분 아귀 아시죠? 아귀. 아귀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 하답니다.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구멍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귀가 항상 배가 고픈데 어떤 물만 어떤 것만 먹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바로를 닦는 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구멍이 바늘 구멍만 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춧가루가 있으면 목에 걸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는 이제 그날 굶는 거야. 못 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 밥을 못 주게 한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아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불교에서는 바로 공양을 하면 위에 이제 천수 다라니가 붙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비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천수물이 더럽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아기는 목에 걸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옛날에 이제 그 음식의 이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잘 먹어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찰 음식은 생명 존중 사상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동식물을 생명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기에까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정수가 맑은 정수를 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료를 직접 우리가 손으로 따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바로 공양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바로를 둘을 합을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게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놓고 달근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숟가락이 앞으로 이렇게 오게 해주십시오. 합장하시고 이것으로 바로 공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해보세요.
1: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직접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 모든 가정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것들이 감각이 좀 살아나는 느낌 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남김없이 부족하지 않게 욕심을 버리고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식사를 하고 나서 엄청난 포만감보다는 좀 마음의 편안함이 남는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처음 저 상추랑 깻잎을 땄었을 때 생물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함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공양을 진행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느끼면서 이 공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요리를 하면서 생명과 같이 교감을 하고 또 저 나름의 그런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좀 또 바르게 썰고 싶고 좀 더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0: 자, 이런 맛들을 하나씩 느끼면서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이랑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포만감이 들면서부터는 그런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한 감사함, 제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스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인생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끔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놀랬죠? 아무 맛이 없었을 것 같았네.
2: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1: 우리가 이제 평상시로 넣었던 오신채나 이런 거 넣지 않고도 밖에서는 파 마늘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파 마늘 이런 것도 안 넣고도 이렇게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됐잖아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내 정성, 내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음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복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밥한 끼를 먹더라도 조금 천천히, 조금 더 고맙게,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알아차리며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한 끼가 몸을 살리는 음식을 넘어 마음을 쉬게 하는 명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3: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4: .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지급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6: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 달마도. 김류현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이러니절단한 한 말이 모든 빛을 갖다 아주 끊어준다는 말이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아주 참으로 두기 좁은 정안을 가진 말이야. 대종사가 법문을 한마디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불법 세법을 막론하고, 모든 기틀이 거기에서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천세의 소상하고, 천이나 만이나 되는 말이야. 모든 세인, 모든 세인들이 다 소리가 사라졌더려.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 누구든지 아주 참으로 깊은 법문을 한마디 할까 치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천불만조사가 누구든지 입을 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견이 단계하니 한 칼이 말이요. 이 칼이라는 것은 세상에 쓰는 칼이 아닙니다. 금강해금이라, 지혜의 칼이다, 이 말이요. 꽤 금강, 그 해금, 지혜의 칼 같은 높이 들고 이것을 자유자재에 있을 때, 만리의 형시라, 천일 만리만한데 온 삼천 대천 세계 전체가 다 송장 천지더라. 구부득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법문을 알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불문 여약하고 이면 상지진명이라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을 구할래야 구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법문 밑에 이 칼 밑에는 다 죽고 만다, 그 말이야. 자도하라. 그럼 이것은 어떠한 이치냐 말이야. 이게 무슨 이치건데 말 한마디에 천불만조사가 다 입을 다물고 말이야. 법문을 하나 법을 하나 쓰는데 말이야. 여기에서 시방 세계의 생명이 다 중닥하느냐, 이 말이요. 그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이런 말 하느냐, 이것이야. 자격 화계 보살하니요. 자격 꽃이 웃든지 벌거의 피해가 있는데 말이야. 거기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참말로 웃든지 자비시로운 보살은 낯이 웃든지 열리가 있다, 그 말이야. 보살은 낯이 열리가 있어. 열리가 있고, 종려의 편야 쳐들어라. 이피락하는 것은 아주 이파리에 삐삐삐 우가일이 생겼거든. 그런데 종려 그 이파리에 말이야. 야처 머리로 나타났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면은, 앞에 이제 말하는 뜻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런 무슨 법문을 말이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 내가 하나 소개하겠어요. 목주가 말이야. 이래 황백시인 제자인 동시에 이길시인 사형되는 말이야. 목주시인. 천고 만고에 말하자면은 법문 고준의, 법을 고준의 시기는

소그라칸입니다. 역설 뒤어도 같으면 또 부르기 말로 대도라 신이 부르거든. 그래 부르면 이제 아 큰 신이 부르는데 안 돌아볼 수 있나? 깨 신이께는 협의야. 귀 나와되면 이제 머리를 갖다 돌린다 그 말이야. 새로 본다 이 말이야. 머리를 돌려서 새로 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주 목주신이 뭐라 하냐면은

본문인데, 단판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서유지 단판에 찢어 있는 게아니라 이전에 서유지라는 사람이 큰 것들이 판때에 찢어 간다는 말이야. 판때에 찢어 가는 때는, 앞만 봤을 때, 뒤에 판때에 찢어, 뒤에 붙어가 있고 가리가 있으니 뒤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못 본다 이 말인데,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한쪽만 보지 말이야. 전체를 못 본다는, 이제, 피상적인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쪽만 보는 사람인데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이다. 그것을 갖다가 단판이라고 해요. 단판이라고 하는데 피상적인 이제 해석이요. 그렇지만 뜻은 저지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앞만 보고 뒤를 못 보는 사람은 단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부르거든. 부르는데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못하면, 앞만 보고 뒤를 돌아 못보면, 단판 아이가 괜찮은데, 왜 뒤를 돌아보는데 단판 아이가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이제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요. 태평 천자 환궁지요. 아주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지 참말로, 아무 뭐 이제 재행이 없고 말이요. 나라가 편한, 태평한 천자. 천자든 자, 그 당시에 이제 시전 식구로 날려 나와 같으면은 편하지 못하거든. 암만 천자지만은. 세상 아무 일 없어서 아주 참말로 이제 태평한 그런 천자. 태평 천자 환궁지요. 그 이제 사회 가운데 저 궁궐에서 말이지. 아주 편안하게 산다. 그 말이야. 그런 이제 태평 천자의 그 환중에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이제 뜻이고. 그런 동시에 또 무엇이냐면은, 혈안 장군 서해시니라. 혈안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있고, 저 변방한 오지로 대해서만 축제하고 싸움을 한다고 말이오. 싸움을 하는데 온 정신이 웃으니 피투성이 온 정신에 이제 땀뿐이거든. 온 정신에 웃으니 피땡이 꽉 묻어가 있는 말이오. 장수들. 그 장수는 왜냐면은, 그 변병에 싸움을 하는 장수다. 그 말입니다. 그 이 단판안이란 뜻, 이 판때기면이라 한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은 말이요. 예? 무사 태평한 우뚱이 참말로 우뚱이, 이 거룩한 천자가, 그 구중궁궐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잘 지낸다. 그 말이요. 그런 동시에, 예? 난리가 나가 있고, 어? 피땀을 흘리고 싸우는 말이야. 그 장군들이 저 변방에서 죽자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것이 이제 정반대의 현재입니다. 정반대의 현재인데 이 내용을 갖다가 분명히 알면은 말이야. 단판은 지금 말하자면 판때기님이라 한 뜻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민재 정통의 모감 연선사관을 의미하는 얘기 있었는데 그 신님이 이 법문에 대한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홍로의 기랑 박천비하고, 붉은 무슨 화루란 말이야. 불을 갖다 왔더니 한 화루에 한 마루 담아놨는데, 그 불이 잉글잉글, 예? 불이 지금 타고 있거든. 그렇게 타는데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기랑이요. 물결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물 속에는 물결이 나오지, 불 속에는 무슨 물결이 나냐. 이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홍로의 기랑 박천비라. 벌로 눈띠 화로 속에서 물결이 우뚱이를 나는데, 그 물결이 조금 지나는 게 어디 하루 눈띠 막 친다고 말이요. 어찌 물결이 높고 무서운지. 그러하고, 진리의과 풍수함지냐. 아주 우뚱이 망한데 미는데 불꽃이 말이요. 예? 불꽃이 아주 실이 빨리 가는데, 그 빠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뜨냐면은, 태풍구멍 더욱이 빠르더라. 이 말이요. 태풍은 더 빨라. 그런데 그, 예,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히 말이야. 누구든지 엿볼 수 있겠느냐, 말이야. 벌금 하루 속에서, 풍랭이 만들면은, 물결이 말이야. 하늘에 노다지 치고, 우튼지 또 불꽃이, 예, 태풍부터 우지 빨리 말이야. 이렇게 휩쓸려 가는 데서는, 실제에서 부처와 조사도 말이야. 여 바로 서지 못합니다. 상인 들으면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누가 감히 이곳을 엿볼 수 있느냐, 이 말이라. 인시 산도 대륙비라도 말이야.

여기 있어서는 머리가 셋단 이고 팔이 여섯다 이 말이야. 머리가 셋뿐 아니라 어떻게 여리가 어떻게 삼천 삼만 달리고 팔이 어떻게 여러 어떻게 수백만 개 달리도록 해도 도착 후가 제일 잘하. 여기 와서는 마음대로 있는 누구든지 자기가 참으로 어떻게 불금을 깨치 그이 깨치가 있고 부처와 조사를 능가하는 말이야. 그런 큰 대기들을 가졌다고 전화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 단편안이나 이 법문에서는 아무리 말이여 크게 바로 깨친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안 죽을래 안 죽을 수 없다 그런 무서운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소 뜻이 무슨 이야기야? 여기 내가 또 한 말 하는데 야간에 대구는 농어전하고 한밤중에 어떤 푸른 구름은 말이여 고전 참말로 예쁘고 땅 갖다 뜩 덮어있다가 말이여 그만 밤중에 띈 푸른 구름이래 꽉 끼가 있고, 예, 큰 우리 해다 같은 인근 바람을 갖다 꽉 덮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동시에, 천리에 그모는 뱅이 원내로가 해가 이제 떠가 있고, 지금 막 날이 새게 되거든. 날이 새게 되는데, 날이 살 때는 그때는 저 먼 바다에서 말이여, 금까마고 날아가더라, 이것이. 금까마고는 해를 갖다 비유하는 소리야. 땡이 뜨는 순간, 누구 생겼냐면은, 한밤중에 푸른 구름이, 예, 고전, 예국신이 절로 갔다가, 덮어 있고 말이야. 새벽에 금까마하고 저, 먼 바닷가에서 날아간다 그 말이야. 해가 지금 떠오른다, 이 말이야. 그러고, 범님 은성사라는 또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성황 짓습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성황했냐면은, 말록 청중인력 비니 말록이란 말이야. 말록이란 것인지 예? 푸른 것이지 천나 많이 나야 된다 이 말이야. 온 이 산천이 말이야. 전체가 다 이 잎이 피고 이라 했고 파란 이 천지가 많으면 전부 잎이 피해서 푸른 잎으로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야. 무지가 파묻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온 산천이 이 푸르기만 할 뿐 아니라 이래 보니야 한 가지 웃으니 꽃이 붉은 꽃이 피어 있어. 목주 단판하고 무슨 관계 있겠어. 그런데 이제 이 법문을 갖다가 또 바로 알아야 된다. 온 천재 만들 잎이 피가 있고 싶던데 말이야. 그래서 붉은 꽃이 한시 피가 있더라 이것이야. 무한 순재기 자상천이라 한이 없는 말이야. 한이 없는 봄빛이 서로 통화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붉은 꽃, 어떤지 꽃 한 송에 말이여, 예, 한이 없는 어떤지 봄빛이 전부 다 표현에 들어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유봉야대기 못신차야, 저기 날아다 있는 오른 말이여, 벌라. 벌라고, 저 들에 있는 어떤지, 예, 날아다 있는 또, 날이 말이다. 날이들이 못신차여, 이 꽃을 갖다가 암만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도자분 분이 혈충 원협이라 고연히 실제연습 맘대면 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떻게 분주하게 자꾸 떠있는 말이야. 새벽바람도 어떻게 원망한다 그 말이야. 암만 꽃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말이야. 새벽바람만 집어서 자기 예? 벌이나 어떻게 나이 날아대는데 안 좋거든. 꽃은 암매 찾으려 찾을 수 없고. 그런데 아까 말하자면은 그 송은 아주 무서운 만듦의 불을 아주 이런 경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이분에 와서는 어떻게 꽃 얘기를 하냐고 말이야. 왜 이 단판은 판떠이민님이라고 하는데 예, 불이 무신관계에 있으면 꽃이 무신관계에 있는가 말이야. 그렇지만은 예, 이 두 분 시인의 법문이 말이야. 이 단판안이라는 그 뜻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말이야. 아주 다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법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이야 말록 청중에 꽃 한 송이 있다 하는 그 본문 말이야 근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또 내 한 말 하겠습니다. 장홍이 치도 안문정하니 장가와 성을 가진 늙은이란 말이야 한잔 잔뜩 먹고 말하자면 어디 가서 어쩐지 이 거꾸로 되어 있나 최다 거꾸로 되었냐면은 관청 말이야 저 말은 경찰서 마당 가서 제표가 있고 구미지가 있더라 이 말이야.

놓더니 딴 데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장가 안 놀고 하니까 한잔 돼지 먹고 말이야. 먹고 가서 어디 가냐니 경찰서마다 가서 구리가 있어. 근데 왜 가서 늙으니까 한잔 먹고 경찰서마다 가서 취해가 있고 말이야. 구리자리 나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원인이냐면은 원시이공이 직사지라. 그런데 장가 안 늙어 있는 본시 술 한 모금도 먹을 일이 없는데 술은 말이야 이웃집에 있는 이가락한 가지 성가진 사례인 말이야. 사주 밀주를 먹었어. 밀주 어디면 술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밀주 먹으면 우리가 또 잡아다 저렇게 잡아다 가두는 것이거든. 술은 그러니까 이가성을 가진 사람이 밀주를 갖다가 먹은 게 말이야. 두둥 술을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잡아가지는 누굴 잡아갔냐면은 이가를 갖다가 잡아가지 않고 말이야. 술 한 잔 먹지 않은 말이야. 장가가 늘고 잡아 놓고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지 말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라. 이것도 보면은 아주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지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앞에 이제 지금 말한 개성도 알 수 있고 앞에 개성도 알 수 있고 그런 동시에 목주신이 말이야 판때기미에 딱 하는 그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어. 운문종의 석두신은 아니요 유민신인데 그 신이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목주신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은 목주는 지구 일체라니로다. 목주가 아무리 만드면 참으로 초출한 목주니 대조사고 법문이 그렇게 무섭다하지만은 가만히 꼼짝 눈깔을 하나 뺄게 없어. 병신이라고 말이요. 눈을 갖다 두 가지를 가져서 참말로 이상한 사람인데 병신이라 이 말이요. 눈 하나 뺄게 없어.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있지 해주어는 말이요. 이 중이 스님을 부르는데 말이요. 고개에 또 돌리고 뒤를 돌아봤거든. 돌아봤는데 위 신마에 각성단판한 거 어째서 말이지 예? 부르기가 또 뭘 부른 어떻게 불렀냐면은 판때기님이다. 한두배기 못본님이라고 하는 말이야. 판타나이랑 한두배기 못본다랑 앞만 보고 뒤를 못본다 이 말인데 왜 말하자면은 목주가 말이야 그 뒤에 앞만 보고 뒤를 못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한두배기 못본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부르는 게 말이야 뒤를 돌아봤거든. 돌아봤는데 오만에 판때기님이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주 법문이 틀렸다 이 말이야. 단판은 누가 단판하냐면은 눈깔을 하나 달린 말이야. 목주가 단판하니까 실제 있어 그 중은 단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아주 아주 무서운 데 깊은 데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회장 진성가가 유명한 얘기 했었거든. 그 스님이 또 무슨 소리 했냐면은 설두는 옆지구 일체가 아니다. 설두가 지가 참말로 봤더니 잘난 척 하지만은, 알고 보면 설두 지가 말이야. 눈깔 하나 뺄게 없어. 목주를 갖다 오든지 눈깔 하나 뺄게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가 하나 뺄게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이 일로 하니 변이 해도 하니 말이야. 이 중이 한 분 또 부르는데 말이야. 문도 이렇게 고개를 척 돌지 뒤를 돌아봤거든. 그러니까나, 위 신마야 부성담판고 어째서 만드면은 판때기님 안 될 수 있나 이 말이야. 이 말이 빼는 거짓말 아니야. 앞을 보고 뒤를 못 봐서 판때기님이 될 것인데 앞을 보는데 말이야 분명히 만드 부를 때 뒤를 돌아봤으니까 어째서 판때기님이 안 될 수 있나. 아까 설두신 말은 앞을 보고 그런 동시에 부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말이지 판때기님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보통 봐서는 그 이제 이론이 다른 소리 같습니다. 다른 소리 같지만은 회당신 말하는 건 말이야. 그걸 딱 그 반대로 말하거든. 설두 지가 틀렸다 이것이요. 목주신이 옳다 이것이요. 부르는데 뒤로 갔다 썩 돌아보니까 어째서 말하지 예? 판때기님이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회당신 말씀이 아주 완전히 음나는 소리 같지만은 회당신 말씀 이것이 참으로 더 깊은 데서 말한 겁니다. 예? 목주신 뜻을 알려면 말이야. 예? 목주신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은 예? 설두신이 말씀하는 말이야. 뒤를 돌아봤는데 어째서 판때기님이라 하느냐. 뒤를 돌아봤는데 말이야. 왜 판때기님이 안 될 수 있나. 정반대 같지만은 이 두 분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아서만은 목주신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에서 돌아보고 안 돌아보는데 관계 없다 이 말이야. 저 뜻은 목주 뜻은 아주
저 삼촌 대천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영원 천성가라고 또, 큰신님 계셨는데, 그 스님이 상당에 갔었는데 이 법문을 들고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래, 이제, 그 설두스님 법문하고, 회당스님 법문을 제가 다 들었거든, 목주스님 법문하고. 그래,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은, 딴판하며 낙수가, 판때의 민님이야 말이야. 러지배가 떨어졌냐 말이야. 그 판때의 민님이라고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세간을 수배 여하된 거 눈가리가 하나뿐이라 한대. 경지라고 외눈이라 한단 말이야. 외눈이라 하면 그 뜻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지를 갖다가 알 사람이 있냐 이것이요. 딴판하이라는 무슨 이 뜻도 짚어서 참으로 알 수 있고 그런 동시에 눈가리 하나 뱉기 딱한 뜻도 말이야. 참으로 짚어서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실제에서 목주 같은 석두 같은 회당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함을 갖다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뜻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뭐 도우로 말하고 어떨 때 서우로 말하고 서로서로 반대로 말하는 것지만은 절대로 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야 신중 열명 중에 한밤중 말이여 깊은 산 한밤중이 되다 천지 만물이 고한데 말이여 그런 동시에 말님이 더 어떤 처선 어떤 처선이냐면은 심심한 짚고 짚은 저 진상 궁궐이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다른 저 중천에 따가고 온 천지를 하나의 비추고 있거든. 비추고 있는데 구곡 서진 신중여로다. 돌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말이야. 돌로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활살을 맞았어. 돌로가 만든 사람이 활살을 맞아가 있고 활살이 저 우리 가슴 한 속 복방까지 뚫고 들어왔거든. 꽤 뜯고 들어왔으니까, 그래,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그 활살이 맞는, 그, 오장 죽고, 저, 관 쏘고, 뜯고, 아파서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 살고, 사람 살더라고, 어찌 울고 불고 하더라. 이것입니다.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어찌 활살이 어찌인지 활살이 들어주시며,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어찌 소리 어찌 지르시냐 말이야. 그래서 이 근본 뜻은, 돌로가 만드는 사람이 말이야. 활살로 맞아가있고 아프다 아프다 소리소리 지르면서 말이여 우는 말 통곡한 이 뜻을 알아서만은 앞에 있는 법문을 갖다가 절체로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 말이여. 어느 곳에 근데 이게 자꾸 말이 어긋나갔냐고 이게 혹생기 느낍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청고 성성은 내용이여 소리하는 건 마음대로 있는 놈아. 예? 천년 말년 웃으니 안 죽고 돼. 오래 사는 게거든. 천년이나 웃으니 말년에 된 웃으니 오래 된 소나무 말이야. 예? 소나무에 바람에 붙게 소리가 나거든. 소리가 나는데, 내 유언이야. 그 바람 소리가 오는데 마음대로면은 휘휘 웃으니 소나무 소리가 나더라. 이랬지야. 그런 동시에, 말문제, 소능제, 그 문제에라. 천년 말년 웃으니 탁 흘러내리는 웃으니 신의 물은 말이야. 암만 가져갔어도 자축 없어. 다 죽었단 말이야. 실제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것이 천년이나 되는 그 소나무 말이야. 소나무를 또 발해 볼 때는 소나무 소리가 나거든. 그럼 나고. 아주 말년이나 것이 천년이나 되는 말이야. 오래, 오래 천년 말년 뿐이야. 억만년 되는 것이 물이지. 물이 암만 흘리 내려가더라 해도 흘러내려간 그런 자취를 찾아볼래?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서 하면 하는 앞에 있는 법문을 갖다가 전체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말이야, 저 자초시중으로 시작부터 말이야. 전체가 말이 하도 연기를 안 닿는 소리 같은 걸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야. 이제 총 결산을 하겠습니다. 대중아 말이야, 흠에 부준하니, 흠에 부준하고 말이야, 흠에 하고 이 흠한 무슨 절벽이라 이 말이야, 흠한 절벽. 절벽이 소산도 천지만일 되어가 있고, 어찌 그만지 말이오. 그렇게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설사 올라갈 때라 해도, 발만, 눈만 조그만 팔만 구부려 죽을 수도. 그런데, 그, 이전 조사 시인의 하시는 법문, 지금 말하자면 목주 시인이 말이오. 단판 아니라 하는 그 법문은 말이오. 천일만일 되는 것이 그 흠한 것인지, 법문, 절벽 말이오. 절벽 위에서, 흠한 놈, 무서운 말이요.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과 조금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절벽 위에서 무서운 이 법문을 하는 마침 눈 자꾸만 파는 말이요. 안 죽을래, 안 죽을 선수입니다. 상의 설명한다, 이 말이요. 그러고
밥 먹었으니야 범을 잠들었으니 범터틀 나거든. 아주 깊은 함정을 파가지고 범을 터틀 나가 이 말이야. 범이 치면 거기 함정 한번 들어가면 말이야. 지가 안 죽을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범 잠들었으니 그 함정이 말이야. 짚고 짚어서 누구든지 그래서 따지지만 하면 안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목주 시인의 이제 법문이란 것은 높으길 말하면 되면은 천질만질 웃든지 무서운 말이에요. 절벽같이 높고 지풍이 말하되면은 범자나 함정과 같아서 말이에요. 누구든지 거기에서 어르대라는 말이에요. 다 상신인대로 삐도 못 참는다 이 말이야. 요새 말로 그러니까 승비정객이야 우천이 아니라 하늘에 우천이 예, 반짝이는 우천이 별이 말이야. 빛을 잃고 만지면 다 우천이 막 흩어져 갔단 말이야. 어찌 무서운지. 그러고 어떤 절객이야. 오, 천지가 진동하고 만드니 무슨 경기를 막 친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옥전주의로다. 옥이 구불고 만드니 우천이 말이야. 구슬이 만드니 자유자재에 이른다, 이 말이야. 이것도 반대하겠습니까? 등비전격은 만드니 무슨 대사는 없었다. 옥이 구불고 우천이 구슬이 자유자재에 만드니 논다는 것은 말이야. 아주 좋은 경기를 말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서만은 목주시의 무슨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제일은 환경 말이야. 예? 목주고부로 오정육구마 신간만 우리의 모든 대중들은 목주신이 말이야 오정육구를 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단판은 지금 말해야 되면은 판때기 민님이라 한 역에서 목주신이 말해야 되면은 오정신간을 갖다가 다 어떻게 후한탁두를 볼 수 있단 말이야. 목주신이 오정육구를 다 속을 하나 자기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웃기다가, 고구정리어로 튼지, 예,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것을 모른다면은, 참말로 만드는 말리의 행시여, 전부 다 송장 아니면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온 삼천 대천지에 전부 송장 뜬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던데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 하느냐. 일노지지의 삼사구서로다. 한편 땅이 말이야. 땅. 땅 한평 땅인데 땅이 어떠냐면은 삼사구서요. 뱀이는 세 마리로 말이요. 쥐가 아홉 마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한평 땅에 뱀이 세 마리야. 쥐 아홉 마리 있는 것을 갖다가 안 떴으면은 오늘 본문을 갖다가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조 주장을 양수로 준 것은 전술기 주장자를 두 손으로 준다. 내 한 손을 안 주고 두 손을 준다. 두 손을 준 게 있겠습니다. 입회에 이령하여 그 받으러 들어가시는 말이에요. 이 주장자가 받으러 들어가시는 용이 된다. 여기에서 등을 치우하고 두 구름을 이룬 동체의 두 길을 갖다 흩내린다는 말이에요. 등산에 잡아야 그 산으로 올라가서는 범이 되어 큰 범이 되어가지고 거천 후절하다 하늘을 보고 웃기지 소리를 지르고 땅을 보고 웃기지 부르짖는다. 결국은 주장자는 하는데 바다로 들어가서는 용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천재 됐지 온 삼천 백수들이 뛰어오자 산으로 가서는 큰 돈이 돼가지고 그 소리를 만들었는데 삼천 백수제가 진정하다. 삼재제도를 제도 출례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뭐 삼체는 삼체의 모든 부처님이 제도 출례라 머리를 다 타, 두툼이 다 떠서 나온다 그 말이요. 육대조사는 당신무지라 뭐처럼 육대조사 열달 말씀부터 시작해서 육교시니까 육대조사는 장신무지여 몸을 감출래야 나는데 감출 때였다 이 말이야. 어디가 숨을래야 숨을 수 없더라 이 말이야.

무슨 뜻일까? 똘똘 애답고 애답다. 1년 열면요 태어나 치어나리 발어났다 알라리. 그런 동시에 소주 상주로다. 소주 땅이고 상주 땅이더라. 이랬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오늘 본문이 다 끝났는데 또 윤씨의 본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조스님 제자에 중구스님이라 하는 유명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어쩌냐면은 마을의 자작반 공신이야. 자기가 대중을 많이 거느리고 도실로 하면서 고향들을 따로 두지 않고 말이야. 자기가 선수 선지 고향을 지지가있고 대중이 당시 시범을 하더라 합니다. 그러는데 제시에 이제 고향가 되거든. 고향가 되면은 고방통지 신당진에서 밥통을 뚫는대고 금방 앞으로 온다고 말이야. 그래 장미요 밥통을 넣고 좀 춤을 흘렁들 하면 치거든. 그러고 또 가가 됐어요. 그러고 크게 하면 또 있는가 하고 말이야. 그러고 말하자면은 보살자 십반내하라. 응? 보살들아 말이야. 보살들아 반모로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열흘 수십 년 동안 평상을 두고 이제 입장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보면 또 무슨 아들 장난 같지만은 아들 장난이 아니고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밥통을 들고 와가지고 춤을 추고 크게 웃고 말이야. 와 밥 먹으러 와서 소리를 지냐 그 말이야. 왜냐 그 말이야.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 참으로 확실히 대화해서 고불전지 왜 부처만대미를 경지에 들어가야 되냐는 뜻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이요 춤추고 웃고 말하는 일로 따라가면 결국은 그 무신님의 뜻은 영원히 모른다 하는 말이야. 이 뜻은 모양과 소리와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깨치 알지 깨치 이제는 모른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한말 하겠는데 혼 하늘을 빙수해 혼 저 천지 만드면 변바 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되는 말 하늘 중국 만드면 동토 말이다. 그 말을 만들면 한 가지인데 혼 하늘이라 하는 말 혼하고 하늘하고 만드면 되는 반대입니다. 이 변방에 이 대민의 말과 본토의 그 만대민은 한족은 말을 갖다가 비수했냐. 이 뜻을 갖다가 누가 아는 사람이냐 알겠죠. 아주 뜻이 깊어서 알지 알아듣기가 어렵구나. 동두 철도 야춘이가 우춘님 머리가 말이야. 꾸리수를 만들고. 이 말을 갖고 무시하면 만들었단 말이야. 그 동부철회에 가는 것은 이전에도 확실히 말이야. 확실히 깨친 아주 정한 납자, 문풀은 납자를 갖다 표현할 때 동부철회라 한단 말이야. 그 확실히 이제 참말로 만드는 자성을 봐서 확실히 대화한 그런 문풀은 납자도 외워서는 말이야. 눈썹을 찡그린다 하는 말이야. 알아듣지 못해, 잘. 그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눈썹을 찡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지. 그렇게 아주 짚으더라. 이랬습니다. 인제는 강당 지승자라고 큰 신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이 있어요. 어떻게 성을 했냐면은, 진조와 막수의 의를 사고, 진조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정신이 말이야.
독등글이야. 독등글이라서 그 그림자만 봐도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거야. 그래 아주 무서운 독한 새란 말이야. 그런 무서운 독한 새가 물에 떠오르기 전에 괜히 다 죽는 아저씨도 다 죽었다 말이야. 공룡 행체의 초목고로다. 독한 용이 말하자면은 하늘 날아가거든. 날아가는 날아가기 전에 산천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다 안 죽어야 전부 다 말라진다고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무신님이 춤추고 웃음 웃고 밥 먹으러 약한 데 대화 상관없다. 춤추고 웃음 웃고 밥 먹는 게 무신 그 독한 게 있어서 모든 생명이 다 죽냐 그 말이야. 이 뜻을 알아서만은 그 무신님의 뜻을 안다. 자중의 야주 강남대지하던 만약 이 자중의 말이여 이러지 않다는 대중 가운데 강남 그 강남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말이여 막행중년 장자와라 두림이 앞에서 말이여 두림이라는 건 술두림이라고 말이여 술두림이 앞에서 자오고 자오고이라 한 곡조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지 마라 이랬죠. 자오락하는 그 강남에 있는 소리 좋은 새인데 북쪽에 있어요. 어? 북쪽에 있는데 그 소리가 또 좋아서 말이야. 누구든지 참 좋은 노래를 갖다가 자오공에 비하는데 그 비할 뿐만 아니라 자오공에는 그 좋은 곡도가 있어요. 좋은 곡도인데 아무리 네가 말이야 노래를 잘 부르고 하더라 해도 강남 사람이여야 할거나 절대로 노래 부르지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상호상함 기거래함 서로 부르고 서로 불러서 말이야 부르면서 기거래하여 이제 돌아가자 이 말이야 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자 말이야 우리 본집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그러니까는 만로천문이 전충되더라 1만6천지 말하자면 집이나 1천6천지 그 물이 말이야 문마다 어떻게 본빛이라고 말이야 큰 본빛이야 앞에 간당신이 계속 오는 어? 독한 새 독한 용이 들어서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다 그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예, 나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말이야 어? 봄에다 갔다가 또 비유를 해서 소개를 한 거야 이 뜻을 발휘하라 합니다 그 뒤에 목당 재승사라는 게 있어요. 목당 재승사라는 게 있는데 그 신임은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재성인가 하면은 등장신이 입혀라 모든 천지 참으로 이상한 보배들을 갖단 말이야. 보배들을 갖다가 많이 갖다가 이제 내려놓는다 말이야. 보기 좋지 말이야. 내려놓는데 차곡갱주지지에나 옥을 갖다 오친지 섰고 말이야. 좋은 구실을 갖다가 쏟아내치는데 몇 분이나 이 좋은 옥과 구실을 갖다가 쏟았냐 이랬어. 아까 어떤 독한 새와 영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법률을 갖다 표현했는데 이 목당 재승사는 그 반대의 표현입니다. 좋은 보배 구실을 가지고 참말로 이제 좋은 기대를 위해 갔다가 앉아 예? 이리저리만 섞어서 보기 좋게 편다 그럽니다. 막도 동등이다 이하라 동등 봄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 봄이 마음대로는 참으로 못한 이기가 많다고 봄소식이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겠죠. 어째 그러냐면은 청년이 자라 철중내로다 아주 맑은 향기가 나요. 맑은 향기가 어디가 서냐면은 눈 가운데에서 있는 눈 가운데 피가 있는 말이야. 매화 꽃에서 오더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은 다 같은 법문에 대해서 말이야. 다 같은 법문에 대해서 앞에 신 말씀이다. 뒤에 신 말씀이 제일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신의 뜻이 어느 곳에 있던데 말이야. 어? 이 큰 대종사들이 제일 반대로 표현하냐고 말이야. 어르신 말 따라가야 돼요.

0: 이것을 바로 알아야겠다. 사람 분별의 성별은 이야. 깨치야겠지? 그러면 여러 대학도 내가 한 말 하겠는데, 적신이라나 도였으나, 고등학교 지문이 다 들어놨거든. 고등학교 문이 다 들어놨단 말이야. 근데 자꾸 뒤를 돌아봐. 어? 식대는 뒤를 돌아간다고 말이야. 귀도 신문을 일처 내려가. 귀신의 머리하고 말이야. 어? 신을 어쩐지 저게 낯을 갔다가 한국이 갔다 문을 빚더라 이랬어. 어? 비두신면, 비두신면을 갖다가 각각 말하자면은 있는 비두신면을 갖다가 한 구두에 다 묻히더라 이랬어.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교에서 다도는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였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의 차는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잇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한국 사찰의 다도가 정립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쪽으로 흘러 땅끝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두륜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여덟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대응사가 자리했죠. 창건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사는 한국 차문화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선사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대응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응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 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암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1: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 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사의 배경은 와블 형상의 산세입니다. 자연이 빚은 부처죠. 일주문 뒤편에는 선림 교회 만화 도량, 즉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례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 승원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르감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응사는 주요 청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응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응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요교와 호국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0: 표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을 한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습니다.
1: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0: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1000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산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0: 산지 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봉사와 보시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더 많은 걸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0: 행복은 행복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서 얻는 것은 두 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행복을 주면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상대방이 주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이미 행복을 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아, 행복을 줄 때.
0: 나눌 때 이미 행복하고 또 받을 때 행복하고 두 배의 행복을 얻을 수 있죠.
1: 아,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을 보시행을 그야말로 숨 쉬듯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은 기본이고요. 환한 미소에 따스한 말, 친절한 행동, 게다가 주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 적극적이시라고 하는데요. 70대 중반에도 여전히 전국의 박람회 현장을 주름잡고 계신 김한섭 불자님 모셔보겠습니다.

0: 네, 김한석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선 김완섭 불자입니다. 오늘 BTN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오셨어요. 예. 아니 이렇게 또 유쾌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예. 스님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3: 그러게요. 예. 아니 연세가 70대 중반이라시는데
2: 제가 올해 75입니다.
3: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0: 아, 10년 이상이에요, 스님. 예. 진짜...
2: 비결이 있어요.
0: 비결이 있으세요?
2: 예. 예. 예. 나이가 70 넘으면은 이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지 뭐가 좋은지 얼굴을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네. 늘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늘상 아침에 거울 보고 웃으면서 오늘 웃자 하면서 나오고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0: 역시 자, 우리 불교 박람회는 물론이고 또 전국의 박람회장을 그렇게 누비신다고 예,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예, 제가 원래 이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식품이라든가 건강 기구 같은 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박람회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1년에 몇천 번이 있어요.
0: 몇천 번 정도요?
3: 그렇게 많아요.
2: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킨텍스라든가 강남 코엑스 같은데 수시로 한 거 그리고 지방 지방에도 대구나 광주나 부산 다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항상 박람회장이 매주에 몇십 군데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엄청나군요.
2: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 제품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0: 홍보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반응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불자님하고 한두 마디 나누다 보면.
2: 저는 이제 요즘은 박람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제가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0: 그러면은
2: 뜻도 않게 우리 불교에 대한 얘기, 살아가는 얘기, 또 어떠면은 이제 사장님 나이가 미치세요 이런 분은 제가 올해 75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3: 네.
2: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 팔라고 거짓말 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3: 그러게요.
2: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래 다니다가 구경 잘하고 즐겁게 노시다가 가세요. 대신에 늘상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해드립니다.
0: 누구한테도.
2: 누구든지 여기 오신 분, 이 박람회장 온 노보살님이라든가 전부 제가 이제 요즘은 발 마사지를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2: 종아리를 만지고 주물러주고 하는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을 좀 미리 하는데.

0: 지금 사진에
1: 보이네요. 예, 저렇게 합니다. 예. 아. 예, 저렇게 하면 누구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 한두 번씩 다 아픕니다. 그럼 저기서 내가 우리 지금도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려요. 뭐 어떻다 했다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더 행복한 거는.

0: 이렇게 해달고 싶은 것도 있죠. 이제 그래 이제 우리 불교박람회, 예. 불교박람회도 마요고 거기 오면은 우리 BTN 방송 관계자들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예. 예.
1: 그 노부살님들이 불자님들이 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노스님들도 좋아하시고요.
0: 예.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예. 그 누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뭐 밥을 먹고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걷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걸어야 돼요. 예, 우선 내가 어디 아프다, 어디 뭐 안 좋다 하더라도 걷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2: 그럼요.
0: 예, 그래서 아, 내가 저거 발 마사지 한 동기도 어느 보살님이 가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막 그 종합운동장인가 거긴데 그 이분이 반신불수를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그분이 거기 내가 가서 얼른 가서 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래, 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 또 불편하다.
0: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를. 근데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완전 반신불수에 걷지도 못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
1: 그런
0: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연찮게 이 발마사지를 하시던 분이 못하게 돼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2: 예. 아~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숨 쉬듯이 보시행 행하신다.
1: 그러게요.
2: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이제 교계 내 단체만 해도요, 스님. 왜 우리가 흔히 정기 후원이라고 하죠? 예. 매달 10곳 이상. 불교계 안팎을 합치면 뭐 20곳 가까이 되신다던데.
0: 예, 제가. 예. 5년 전까지만 해도 예.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내가 남한테 도움 조금만 준 거를 남한테 얘기하면 그만큼 반감된다고 하잖아요. 예.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렇게 보실하고 베풀고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누구든지.
1: 예. 예.
0: 내가 지금 이 나이 내가 자랑해서 뭐 필요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서 불교, BTN 방송, 뭐 해서 불교 여러 생명 나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생명 나눔 실천 본부. 예,
0: 저도 기증을 했고, 예. 약 20년 전부터 지금 넣고, 예. 불교 단체에 12군데,
1: 와.
0: 예, 12군데, BTN 방송, 불교 방송, 뭐 생명 나눔 실천에 청여복지금이라든가,
2: 예.
0: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2: 이게. 총 막 나셨네요.
0: 예, 그거 하고, 이거 외에 예.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디 가면 많이 막지갑니다. 그게 예. 한 10군데, 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군데는 올 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0: 그래, 그게 내가 불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라든가 어느 분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예. 아, 사장님은 사업하고 돈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2: 맞아요.
0: 나는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네. 당장 힘들고 우리 아들 아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불자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하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물질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1: 예,
0: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항상 웃는 얼굴로 누구를 만났을 때 아, 언니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언니 오늘 기분이 좋아? 언니 참 좋아졌는데 아니면은 어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시장 갔는데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부성기 몇 개를 파는 거예요.
1: 예.
0: 기퉁에 시장은 시장을 가지 못해 그렇죠.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 파는데 거기가 망우 역사 밑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때 보질 않아. 근데 내가 거기서 쑥을 샀어요.
1: 예. 예.
0: 쑥을 샀는데 쑥 요만큼 예. 쑥 사고 뭐 다 해봐야 3만 원치도 안 돼요.
1: 예.
0: 다 해봐야. 그래서 한참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내가 이 할머니하고 친척인 줄 알고 옆에서 보면서 그러던 그래 거기서 내가 2만 원치 사가지고 이거서 다 샀지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제 더운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싸가지고 가고 내가 사가 그걸 들고 또 참 그렇잖아요. 또 들고 오면서 집에 올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뭐 그것도 주로 마트나 좋은 데보다는 길거리에 있는 그 보살이나미라든가 할머니한테 많이 삽니다.
2: 네.
0: 그것처럼 행복은 보시는 자비는 절대로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0: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진짜 감동적이다.
2: 본문이에요, 본문. 네.
1: 그러니까요.
0: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제일 좋은 보시가 웃음으로. 예. 내가 항상 웃고 항상 저 내가 웃음으로 저 사람한테 예. 대화하고 저 사람 칭찬해주고 저 사람 괜찮아 하면 그분이 마음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1: 아, 그래
0: 기분이 좋아져. 예. 기분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 누가 좋냐? 그분도 좋지만 나도 자연적으로 이래 웃음을 피는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1: 원 플러스 원이네.
0: 그래 그 생활이 저는 이제 그 몸에 익었어요. 네. 그래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이제 그 절에 가면은 합장하지 않습니까? 예. 합장에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들은 나를 쳐다봐요. 예. 그래서 이러고 말해. 전 이렇다고 하니까. 예. 그래. 전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불자님이라든가 불자님이 아니더라도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지나가는 어려운데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보시와 나눔이라는 게 꼭 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2: 예,
1: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생활이 넉넉해서 또 베푸셨던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예. 이제 초창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0: 제가 그 고향이 상주인데요. 예. 오영재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그 중장비 사업도 좀 하셨어요. 오. 원래 좀 가난했습니다.
1: 그런데
0: 오영재 중에 마지대가 되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1: 꿈이셨어요.
0: 중학교 때인가 우리 그 당시에는 해도 가정 방문회가 있었어요.
2: 예, 있었습니다.
0: 제가 이제 그때는 중학교 이러면 4.19라든가 이런 거 되면 웅변대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네. 그래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학교 간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완섭이는 아버님 꼭 대학까지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꼭 세대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행 중에 맞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시골에서.
2: 그렇죠.
0: 전 그 말도 감사하는데 그래 힘든 게 와서 참 아버님이 중장비 하시다 좀 실패도 하시고 어렵고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 때
1: 네.
0: 제 동생이 먼저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서울 오라고. 그래서 올 때 정말로 어렵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면목동에 거기에 방 한 칸에
2: 예.
0: 저 옆에서 들어가는 방 한 칸에 거기 월제를 와가서 처음에 살았습니다.
1: 단칸방이라고 예. 했죠.
0: 예. 월제를 사는 동기도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중장비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시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거래처 빚 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1: 예.
0: 우리 아버님한테 이 빚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 앞으로 다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앞으로 다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님한테 그냥 인사하셔서 가세요. 제가 갚는다는 서약서를 다 해줬습니다.
1: 흔히 말하는 연대 보증이네요.
0: 그렇죠. 예. 예. 다 해주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없어요. 이게 그 당시 없이 해서 왔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올라와서.
1: 무슨 근데,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올라오셔서.
0: 예, 올라와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제가,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자제품, 그 당시에 뭐, 보면 TV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네, 네, 네.
0: 그게, 아, 앞으로는 전자제품 같은 게 좋겠구나 해서 거기서, 제가 몇 달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면 1등을 해가지고 한 1년을 그 무료로 학원에서 받게 됐어요.
1: 아, 그래서 학원 수업을 이제, 받으셨어요.
0: 아, 예, 전자제품 예.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게 그래서 저는 내가 가난하다,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 그때부터도 뭐 손님이 지나가면 막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랑구에 가면 그 용마산이라고 있습니다.
1: 네. 예, 예.
0: 용마산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러려면 수없이 밑에 많잖아요. 수없이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야, 저 집에 이 많은 집에 내 집에 하나 없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1: 아니 새빵살이니까 이사도 많이 예, 다니셨어야 될 텐데.
0: 그 당시에 이제 예. 제가 자리를 못 잡은 상태니까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네가 장남이다 보니까 명절이라든가 이래 오면은 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 형님 또 이사했어? 집 어디로 이사했어?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어요. 아. 예. 이게 한 몇, 한 10년 반에 한 10년 한 대여섯 번 일곱 번 했는 것 같아요. 예, 이래 하고
1: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예, 이사를 그래, 하신 거죠.
0: 예,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이니까 예,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고생하는데 이제 보약을 사준다고. 예, 예 보약 필요 괜찮다고. 그래서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서.
2: 예, 경동시장에 있습니다.
0: 그 미꾸라지를. 이제 그걸 파는 데 있잖아요. 예. 그걸 이만큼 사왔어요. 이제 나 끓여준다 힘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는데 이제 내일 그동안 밖에 나가니까 고기 뭐야 새우 떼라 그러죠. 예. 고기 익는 거 미꾸라지 물을.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 오늘 저거 미꾸라지 좋다 해서 사왔다고 제가 한다고.
1: 팔딱팔딱.
0: 그게 내 가슴이 보통 능이한데 이상하게 거나 있잖아요. 야 이래 보니까. 너무 팔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려운 데 다니면서 그걸 보니 가슴 감정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아. 예, 예, 이것도 아니야 먹을 수도. 그 하루 아 내가 지금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틀 더 놔두자. 이틀 더는 물을 주니까 아주 팔팔해요. 네. 아, 아니다.
1: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예, 여전히 그래서 팔팔해요.
0: 내가 비누를 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다 안 먹어 또 안 먹어도 되니까 내 마음을 주니까 담아 가지고 예. 중랑천 있지 않습니까?
2: 예, 중랑천. 예,
0: 중랑천에서 그걸 비워줬어요.
2: 아이고.
0: 야, 그때 내 마음이요. 그 피하니까 이것들이 여 미꾸라지 막 사방으로 흩뜨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자유를 얻은 것보다 좀 저 내가 과연 나중에 동물이나 됐을 때 나 같은 입장이지만 저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 그걸 거기서 내가 많이 깨달았죠.
2: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네.
0: 예예 예. 예, 예. 우리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예, 조금 이제 사업도 좀 나아지고
1: 조금씩 나아지던가요?
0: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중랑구 쪽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매장을 하게 됐어요. 대리점 전자제품을 알아서 이제 전자제품 대리점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활동한 제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난 누가 나한테 아 김한섭 사장님 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2: 예.
0: 그 전자제품 그걸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거지죠, 거는뱅이.
2: 예, 예.
0: 할머니가 은청이었었어요. 예. 뭐 여기 좀 말도 잘 못했어요. 예, 예. 그분이 우리 앞으로 항상 10시만 되면 지나가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내가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이러면 친하게 됐어요 아주. 그것도 그분도 우리 집안 친. 그런 그분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다 와요. 우리 집에 와요 이제 5시 되면 옵니다. 그냥 오면은 내가 그걸 다 이제 손질해 주고 절대로 손을 막 몸만 지저분하니까 못 만지잖아요. 전 그 관계 없어요. 다 만지고 저기 해도 이건 먹지 마 이제 말도 놓고 이건 상했어 그러면 이거 먹어 이제 말은 저기 말은 예, 예. 이거 먹어 이러면 내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먹으면서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아,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숙인이신 거죠.
0: 예, 예,
1: 집이 노숙인, 없이 다니시는 분을.
0: 예, 노숙인입니다. 예. 그래 잘 그것도 못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래 서울에 와서 거지 혼자 생활하고 왜 이래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옛날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가까이 석 달 동안 살았는데 신랑이 어디 돈 벌러 간다 서울 가더니 새색시를 하나 구해왔더래요. 그래서 새색시를 구해왔는데 새색시를 와가지고 한 달간을 방에 둘이 자고 자기는 잘 때 부엌에서 이제 생활했대요. 이제 생활했는데 그 엄마에도 그냥 참았는데 하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이고. 못 살고 집을 나왔잖아. 그 집을 나와 하는 말 났더니 그래 집을 나왔어 집을

0: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 친정으로 가니까 친정에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오지 마라. 네 시집간데 오지 마라.
1: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최강입니다.
0: 오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흘러 봉천동까지, 봉천동 그 움막집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까지 이제 와서 그 봉천동에 있다.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막 함정했죠. 그래 이제 그 생활을 2, 3년 했는데 어느 한 추석이었어요.
1: 명절에.
0: 이제 왔어요. 오늘 그날마다 좀 이상히 손도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마치 추석날은 좀 쉬지. 내일이 추석이야. 내일 추석인데. 아니, 내일 추석인데 좀 쉬지. 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장님 주려고 내가 선물 사왔어. 선물 사왔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뭔 선물을 했더니, 아, 양말 있죠? 제일 좋은 양말을 요만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서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샀어, 나 사장님 줄로 샀다. 그런 얘기 하면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그 우리 그 김한섭 부자님이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게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눈물이 시작해서. 그 애써 노력해서 자수상가하셨고 그 와중에서 본인이 힘든 걸 경험하셔서 자비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힘든 사람 보면 못 지나가고 눈에 밟히고 그래서 보살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그런 것도 있고
1: 또 다른 선물이 갖고 나오셨어요.
0: 선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물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물이 막 지저분하고
1: 오래됐네요.
2: 갈아서 완전히
0: 여기 막 이렇게 곰팡이도 피었잖아요.
1: 색이 바라고
0: 막 바로 곰팡이 피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하는 그리낌 없이 이걸 내가 갈고 싶지 않고 이 상태에 곰팡이 있는 거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 내가 입에다 대고 붙으니까 감성받으면 이렇게도 합니다.
1: 아, 그게 뭔가요?
0: 여기 염주가 들었어요. 염주가 들었는데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여기 염주가 있습니다. 이게
2: 천주네.
0: 제가 어느 때 이제 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그 다른 업체가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인데 행사를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 이런 박람회는 이렇다 이런 박람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6개월을 이제 나오면서 저와 가깝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 사장님 제 말씀 들어도 되지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인데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씀인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밀면서 이게 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양산 통도사를 그 양산 쪽에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늘상 기도를 하고 다닌 이게 그 염주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들이고 다 잘되고 다 이랬는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이 염주만큼은 꼭 잘 간수해서 네가 못 쓰면 네 후손에게 누구 준대 꼭 견자하라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유언으로 유언으로 남기는데 이번은 막상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며느리인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 시를 쓰는 분이라요 고려대학교 가정학과라 시를 또 쓰고 있는데 도저히 나는 이거 염주하고는 인연이 안 맞아 할 수 없고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꼭 주라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1: 유품이니까.
0: 이래서 이걸 그냥 뭐 장롱 속에 놓고 몇십 년 내려온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누구 주긴 줘야 되는데 참 버리기도 그렇고 내가 안 쓰니까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혹시 이게 사장님한테 인연이 돼서 갈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 진짜 인연이네요.
2: 그 아주 귀한 인연이네요.
0: 이게 왜냐하면은
1: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게
0: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여튼 이제 꼭 이게 그러니까
2: 노사님이 평생 쓰시다가
0: 평생 쓰셨으니까 처음에 내가 받을 때 냄새도 나고 막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전혀 그런 느낌 안 그래서 아 그래 아니 저 말고 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껏 봐도 사장님이 이게 사장님 갈 거라고 혹시 안, 기분 나쁘면 제가 안 드리는데 조심 받을 그러니까 괜찮아도 괜찮겠어요 하니까 그래 내가 받았습니다. 받고 받고 내가 차 운전석에 딱 놓고 타면은 요걸 관세음보살 그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

0: 나무 한 비탑을 나무 한 비탑을 관세본사라고 이렇게 하면 한 30분 한 30분이 걸려요. 그 이제 그때 또저 나무 한 비탑을 관세음보살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1: 아, 그렇게
0: 시간이 또
1: 하시는
0: 더
1: 거야.
0: 걸려요. 예. 전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 그래 하는 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1: 감사
0: 고맙습니다. 이게.
1: 기도를. 예.
0: 그렇게 하면 보통 30분 1시간 하면 또 가고 또 내가 또 하다가 뭐 잠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과 좋고 나쁨이 한 사람한테 절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이
1: 그럼요,
0: 세상에서
1: 맞습니다.
0: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명예와 있더라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예. 아무리 이쁜 사람도 나이든 할머니 보면 다또 꽃이 아름다울 때면 시들는 것처럼 그거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를 해, 이제 많이 이제 하죠. 나라고 화가 안날 때, 화날 때도 있고 또할 때, 그럼 이걸 가슴에 딱 안고 잠시 생각해, 잠시. 예. 부처님 가르침 그랬잖아요. 화가 날 때,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또 어떤 속상한 일일 때, 요즘 참 사회가 각박한 게, 그 부부지간이라든가 살다가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화가 상대방이 화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뒤돌아서서 잠깐
1: 아이,
0: 예, 한
1: 그럼요.
0: 3분만 뒤에 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되면 마음이 푸르하고 좋아지죠.
1: 진짜 귀한,
2: 삶이 수행이고, 명상이고, 기도세요.
1: 게다가 또 실천을 끊임없이 하고
2: 보살행을
1: 계시니까.
2: 직접 실천하고
1: 근데 기도가 앞이 좀 많이 받으셨어요? 염주 받으시고?
0: 계시고. 예, 그래서 또, 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제가, 어려운데,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이 휴번호 발마사지 하기 이전에 그 전에 그 의성 흑마늘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거 해가지고 그막 서울에서 최고 판매를 많이 한 것도 됐고 거기 뭐 다른 식품이라 해가지고 예, 사업이 이제 쭉쭉이
1: 점차
0: 잘
1: 좋아지신
0: 됐습니다. 예, 잘
1: 거예요?
0: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잘된 것도 뭐 이제 사업이 번창한 것도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아들은 공부를 아주 좀안 좋게 하고 좀 실에 공부를 못해서 아주 대학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대학을 내가 나오게 했고 또 다른 아들도 했는데 둘다그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1: 그럼요. 자랑 좀 해주세요.
0: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원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 데가 없어요. 원서 쓸 데가. 지방 가도 한 미달 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도 못했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일단 나중에 쓰레기 장사를 하더라도, 배워야 된다. 네, 그게 나의 학권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문대학이라도 알아보자 해서 쭉 알아보니까, 광운대미 되고 전문대학 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그런데 거기에 미달되는 공업 전문대 거기에 미달이 돼 있었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 이제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잘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영어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가지고 1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영문과로 편입하고. 이제 전문대를 이제 졸업 쳤어요. 전문대
1: 그러니까요.
0: 자격증을 이제 졸업 쳤으니까 이제 전문대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있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 영어 좀 공부하겠습니다. 아, 그래 좋지 해라. 그래서 영어를 좀 했는데 마침 광운대학교에서 영문과 편입증이 있어요.
1: 또 편입학을
0: 그래가지고 거기
1: 하시고.
0: 가지고 토익이 좀 돼. 그래 그 편입을 하기 위해서 광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예, 그 나오고 둘째 아들은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뭐몇 군데 됐는데 아버지 앞으로는 저는 전자공학이 낫겠습니다. 그래 전자공학 어디 가겠느냐? 그래서 광운대 전자공학 갈까요? 그래서 둘다 광운대를 예, 가게
1: 동문이
0: 됐습니다.
1: 됐네요,
0: 그런데 이제
1: 형제가.
0: 중간에 제가 아들 한번 점심을 사고 싶어서 어느 광운대 학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와서 밥 먹자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나한테는 공부 잘하든 안 하든 이 정도 해서 하는 걸 너무 고맙고 오늘 그 고마운 기분.

0: 돈으로 아버지가 밥도 사고 이 끝나면 우리 셋이 당구 한번 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근데 그거를 식당 옆에 주인이 네.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이 30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야 사장님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내 밥값 반만 받을게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30년 할 동안 아버지와 아들 둘이 와가지고 밥 먹고 우리 야, 끝나고 당구 치러 가고 즐겁게 놀다 가자.
1: 진짜
0: 이런
1: 부럽네요.
0: 소리를 처음 들었다 그래요.
1: 아니 그렇게 다복한 예, 예. 예. 가족 사진이 예. 보입니다.
0: 예, 요거는 이제
1: 아드님하고 예. 며느님도 계시고 손주분도 계시나 봐요.
0: 예,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큰 아들이 딸 둘이 있고 작은 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1: 아.
0: 저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집사람이고
1: 네네.
0: 예, 여기 또 요 가운데 여기 큰 며느리 저쪽까지 네. 둘째 며느리고 요 손자들 그렇습니다. 요 아들 둘 여기 돼 있고
2: 예, 예. 예, 예.
1: 너무 예쁘죠? 손주가 더 예쁘다 아, 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예?
1: 손주들이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예, 예. 손주들 여기 보면 뭐 누구든지 자식보다 손주들 다 예뻐하잖아요.
2: 예. 예,
0: 요즘 이제 제일 예쁜 거는 이제 막 엉금엉금 기는 애가 있어요. 그건 좀 그렇죠.
1: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쾌하고 밝고 항상 긍정적이면
0: 네.
1: 아 손자들도 그거 보고 그대로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잠깐 이제 얘기할게. 이제 코엑스 박람회 하다 보면은
2: 네.
0: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점심을 내가 늦게 이제 우리 직원들 있는데 아 그냥 갈 수 없어. 뭘 사갈까? 그는 실내에서는 이제 다른 크게 뭐 또 간단한 빵 같은 거밖에 그쵸.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빵을 한 20개 샀어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한 먹으라고 20개 사 갔는데 나는 나보다는 우리 직원, 우리 직원보다는 남 이게 막 기본이 돼 있어. 그래 가면서 옆에서 우리 빵 사왔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전부 다.
2: 네.
0: 우리 직원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사장님은 우리 밥 먹는 게 우리 거 뒤에 감추는 거 타였잖아요. 그래요. 그래, 이제, 그래, 또 사다 주고 또 사다 주고,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이런 것 한 게 또 저한테 깊은 충격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지갑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제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2: 아, 예. 예, 예.
0: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1: 예. 현금을 꼭 챙겨 다니신다는 거예요?
0: 예, 항상 내 집에 나올 때 꼭 만 원짜리를 몇 개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종로를 갔어요.
2: 예.
0: 종로를 갔는데, 일을 바쁘고 타고 그 당시만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누구 한 사람이 허겁지겁 그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2: 예.
0: 쓰레기통에서 막 콜라 남은 거 먹고 빵 남은 거 먹고 이걸 막 주워 먹어요. 예, 막 먹어. 근데 그게 그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돈을 딱 뭐 좀 줘야지 뭐 해서 본 게 지갑에 돈이 5만 원이 있는데 5만 원 이건 뭐 살라고 가져온 돈이거든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가버렸었단데. 야. 내 가슴이 한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왜 이걸 많은 가게 되냐면 한 번은 또 을지로 그 뭐 제품 때문에 나갔는데 우리 식당에서 보면 가게에서 이제 밥을 시키지 않습니까?
1: 네.
0: 밥을 시키면 밥을 먹고 그릇을 가게 밖에다 내놓습니다.
2: 그렇죠.
0: 보통 내놓잖아요.
2: 예, 예.
0: 그런데 어딜 가다 보니까 그것을 할머니 한 분이 먹어요.
1: 남은 걸 드시고
0: 실지입니다,
1: 계시는
0: 실지.
1: 거죠.
0: 실지. 예. 먹는데 그 종로 끌지로는 넓잖아요.
2: 예.
0: 다 사람 많이 댕겨도 누구 하나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갔어요. 가서 아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왜 이거 드시냐고. 그래. 물론 배가 고프니까 먹죠. 노시 내가 밥 사드릴게. 노시라고. 그래 내가 돈을 주면은 이분이 또 밥을 안 사 먹고 또 식당에 가면 손님으로 대접은 안 하잖아요. 그래 내가 손을 잡고 을지로 그 뒤에 가면 식당들이 조그만한 식당들이
2: 네.
0: 많아요. 손을 잡고 직접 갔어요. 내가 가서 두 그릇 시켜서 같이 먹고 나도 조금 먹고
2: 예.
0: 주고 내가 면만을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만 이제 그런 그래서 앞으로는 내 우리 불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절에도 있고 스님한테 있고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내가 지금 나가는데 옆에서 밥을 굶고면서 거지들 손 한 푼 내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실질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유.

0: 제가 오늘 이제 법문을 듣고 네, 있습니다.
1: 아니,
0: 좀
1: 그래요. 아니 목정 스님 이렇게 박수 크게 치신 적은 네, 처음이에요. 갑자기. 진짜
0: 너무 훌륭하세요.
2: 아니요.
1: 정말 대단하신 네. 것이 네. 매일 밤 12시에 비텐 금강경 독송까지 꼭 함께 하고 네.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법문 아. 뭐 늘 들어 주신다고 하고요.
0: 네. 운이 진짜 비텐 애청자시네요.
1: 네.
0: 애청자. 뭐,
2: 아니지만 불교 네. 뭐, BTN에서 참 저 좋은 스님들 나오시고 좋은 법문 내주시고 네. 마음 상할 때 여러분 사람 산다는 자체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쁜 일도 있는데
0: 맞습니다.
2: 그 나쁜 일까지도 좋게 할 수 있는 길이 BTN 방송 많이 보세요.
0: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2: 예. 제가 불자로서 참 죄송한데 우리 불자도 어디 가면은 길을 갑니다.
0: 예.
2: 오늘도 가면 그것도 교회 단체에서 와요.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하면서 어디 아 이 커피 마시는데 어디서 오시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가 교회 나오세요. 난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자님도
0: 예.
2: 이제는 큰 소리로
0: 예.
2: 아 저도 불자입니다.
0: 예.
2: 나 어느 선님저 어디 불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된 동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 불교를 깊이 심취하는 나라. 전쟁 없어요. 싸우지
0: 예.
2: 않아요.
0: 오, 예. 예.
2: 아, 싸우지 않습니다.
1: 예.
2: 절대로 우리는 불교가 1등이라는 얘기를 아니면 1등과 1등이 좋다고 서로 하면 부딪히면 싸우게 돼 있으면 우리 불자, 불교 그런 거 없어요. 다 베풀고 남도 이형, 나도 좋지만 이형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제는 음재 짓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저 불자입니다. 저 부처입니다. 전 그 장사를 하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 그 손님들이 쭉 있으면은 저는 불자입니다. 혹시 여기에 불자 아닌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 불자를 당당히 내세웁니다.
0: 아, 예, 예. 훌륭하십니다. 아.
1: 내가 불자이고 예. 내가 불자다라고 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2: 그렇죠.
1: 또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다 예,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예. 주십니다. 스님 오늘 만남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하면서
0: 예.
1: 저도 이렇게 빨려들어 가는
2: 예.
1: 예. 입담도 좋으시고요. 예.
0: 그 삶 자체가 예.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고 기도고 또 보시행이고 보살행이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거사님과 그 다음에 자녀분들 가족들 하시는 일들이 다 원만성취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이 딱 보고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예.
2: 항상 감사하죠. 제가 예. 고맙고 감사하고
1: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한 번 더 눈길이 가시고 그만큼 또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한석 불자님 예. 앞으로도 그 너그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
2: 예.
1: 아, 널리 널리 세상에 예.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2: 예.
1: 늘 건강하시고요.
2: 예.
1: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2: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1: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김한석 불자님.
2: 네.
1: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0: 네,
1: 있잖아요.
0: 그런 말이 있죠.
1: 아마 아버님의 그런 예, 너그럽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자녀분들, 가족들 모두에게도 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예, 또 그 밝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가족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럼요. 우리 김한석 불자님은 삶 자체가 그대로 기도이고 그다음에 자비행이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 가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 공덕이 나와 가족 그 이웃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죠.
1: 그러면서도 네. 또 항상 그 유쾌함을 잊지 않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0: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1: 네.
0: 실천해 나가시는 모습이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또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 역시 우리 부따회 가족은 다르다.
0: 예. 예,
1: 다릅니다. 여러분들 법보시의 그 공덕이

0: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붓다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법보시, 귀한 법보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공덕 나눔의 길 1850108번입니다.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붓다의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예,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행복의 원인이 바로 보시행이고 선행입니다. 선행의 공덕을 많이 지으면 행복은 저절로 내게 오죠. 예, 그
0: 그러니까요.
1: 보시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시가 법보시고 법보시가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 바로 방송포개입니다.
0: 그렇죠.
1: 우리 붓다에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방송포개에 동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행이고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김한섭 불자님이 독보적인 보시행으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시다면 이분은 그야말로 국보급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님
1: 아,
0: 기대되시죠?
1: 기대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는 이제 산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축약을 해서 항상 개송을 하거든요. 개송을 할때 이제 대승경전들을 보면 천상의 신들이나 혹은 보살들이 다 같이 합성을 합니다. 노래를 하는
0: 맞아요.
1: 거죠. 그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서 거기서 함께한 이제 중생들이 다 감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 법을 전법한다는 것은 마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의 주인공 소프라노 황상미 불자님 함께합니다.

0: 네, 황상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2: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황상미입니다. BTN 불자 가족입니다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목소리가
1: 아니 너무 여기 맑고 이렇게 경쾌한 것 같아요.
2: 아 그런가요?
0: 예. 네. 네. 아, 너무 아름답네. 체구는 이렇게 작은데.
1: 그러게요. 네,
0: 작은 체구에서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2: 예. 감사합니다.
0: 나오는 우리 황상미 불자님 반갑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초연했을 때 이제 우리 불교가 드디어
1: 그러게요.
0: 이제 뮤지컬이 나왔구나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어느덧 스님 꽤 됐어요. 한 6, 네. 7년 된 것 같거든요. 횟수로.
1: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이웃 종교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슈퍼스타.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있죠. 네.
0: 맞아요. 네.
1: 그게 1971년에 초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네. 뮤지컬이 됐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해마다 전 세계에서 뮤지컬 공연을 해요. 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부러웠거든요.
2: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교롭게도 저의 첫 뮤지컬 관람이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뮤지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첫 뮤지컬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불교에 이렇게 큰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시타르타 뮤지컬이 있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또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네네. 제가 이제 그 오디션에 통과해서 출연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감회가 새로웠죠. 네.
1: 그래서 스님들도 불자님들도 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2: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스님.
0: 자, 우리 불교의 자부심, 뮤지컬 네. 시타르타. 우리 황상미 불자님은 주인공 야소다라 역할이세요.
2: 네.
0: 이제 몇 대째 이제 좀 1기, 2기 이렇게 좀 나눠지죠.
2: 네, 네, 시즌 1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투입된 거는 시즌 7 작년부터였고요. 그런데 데뷔는 올해 하게 됐기 때문에 시즌 8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가장 뉴 에이지 야소다라
2: 가장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야소다라입니다. 네.
1: 최근에 인도 공연도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다고요.
2: 네, 먼저 인천에서 먼저 공연을 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뭄바이로 날아가서
0: 인도 뭄바이?
2: 현지에서 또 공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0: 해외로 가서 하더라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똑같이 노래하고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뮤지컬이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할때 영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럴 때 자막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반대로. 저희는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양쪽에 힌디어와 영어로 자막이 나왔어요.
0: 양쪽으로
1: 네네네.
2: 또 하나 더 자부심이 생기네요.
1: 네. 한국말로. 그리고
0: 게다가 인도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인도 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한류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분이 영상통화를 따님하고 해달라고 하면서
2: 네.
1: 한국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0: 우리말에 대한.
1: 네. 한국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 그 어떤
1: 굉장히.
2: 인도의 그 부족의 말 중에
1: 네.
2: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사한 게 많아요. 우리 흔히 아궁이라 그러잖아요, 아궁이. 아궁이 이제 불 때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근이라 그러거든요. 인도는 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몇 가지 말들이 인도의 어떤 부족의 말하고 특히 산스크리트어하고 그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1: 그렇구나. 비슷한 부분이 있었군요.
0: 예.
1: 그래서 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2: 그리고 이제 인도는 부처님의 고향이잖아요.
1: 그렇죠.
2: 고향에서 그 시타르타를 공연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2: 어떠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주 종교는
2: 네,
1: 힌두교잖아요.
2: 맞아요. 힌두교예요.
1: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불교의 종교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신을 모시는 힌두교다 보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빈비사라대왕과 마라파피아스가 나왔을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의 국가잖아요.
2: 맞아요.
1: 인도는 또
0: 엄청나죠.
1: 엄청나잖아요. 영화의 모든 영화에
0: 그렇죠.
1: 음악이 들어 있을
2: 맞아요.
1: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매 씬마다 끝나면 한국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급상.
0: 예.
1: 근데 매 씬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0: 공연할 만 난다 싶으셨겠는데요?
1: 네. 그리고 계속 상의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찬나가 어떻게 했다, 야소다라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서로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막이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궁금해서 좀 대화도 하시고 그런 것
0: 아니,
1: 같더라고요.
0: 주변 배우들 반응은 어땠어요? 동료들도?
1: 이제 반응이 나올 때마다 좀더 이제 더 신이 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더 역동적인 동작과 목소리도 좀더 힘차게 나오는 것 같은 저희도 막공에는 확실히 그런 걸 느꼈어요.
0: 야, 그 뭄바이 현장 사진인가요, 지금?
1: 네, 뭄바이 현장 사진이에요.
0: 아니, 뭐, 무대며, 뭐, 조명이며 괜찮네요.
1: 네, 거기 현지 그 코디님께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음향도 굉장히 신경
0: 음향도
1: 써주시고,
0: 좋았어요.
1: 네, 공연하기에 충분히 좋았습니다. 네.
0: 어머,
2: 야소다라 같아요.
0: 네. 예쁘네요.
2: 아마 실제로
1: 감사합니다.
2: 야소다라는
1: 네.
2: 그쪽 네팔 쪽 가깝게 계셨거든요. 그 왕국이.
1: 네.
2: 그래서
1: 콜리아국.
2: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그런 모습, 저 인도인요. 인도에는
1: 네.
2: 여러 부족이 살잖아요.
1: 그렇죠.
2: 그 아리안계가 아닌 아마 이쪽 그저 동양계 쪽에, 그 몽골계 쪽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리아르인이라 그러는데 그쪽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석가족이 있거든요. 샤카족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0: 실제
2: 그분들의
0: 이
2: 모습이
0: 모습과
2: 아주
0: 흡사할
2: 유사할
0: 것이다.
2: 거다.
1: 영광이네요.
0: 아니, 오디션 당시에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도 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시던가요?
1: 네,
0: 어때요?
1: 아무래도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야소다라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희관님도 다행히.
0: 네네.
1: 네, 뭐 외모만 보시진 않았겠지만.
2: 네.
0: 이번 시즌 공연이 유독 또 반응이 뜨겁다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1: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뮤지컬 작이다 보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또

0: 시청까지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합창단 단원님들 또제 합창단 제자들 초등학생 친구들 또 수원의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도 굉장히 10년째 제가 하고 있었는데
1: 지도를 많이
0: 네
1: 하시는군요.
0: 와서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아 여기
2: 저 어린아이들은
0: 친구들 네
2: 누구예요?
0: 진관사 소년소녀 합창단입니다.
1: 아이들이 많이 왔네요.
0: 네. 꼭
2: 아이고.
0: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와서 시타르타의 삶을 또 보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 아이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
0: 네.
1: 선생님이 하면서.
0: 공주님 맞냐고. 평소에는 공주님이 아닌데.
2: 선생님 혹시 공주님 아니셨어요?
1: 꽃보다 눈부신 야소다라 황상님.
0: 네.
2: 이게 뭐야? 케이크예요?
1: 네,
2: 아니
1: 너무 예쁘다.
0: 케이크인데.
1: 캐릭터를
2: 안경도 맞고
1: 넣어가지고
2: 예쁘네요.
0: 옷 모양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1: 엄청납니다.
0: 네, 아까워서 아직 먹지 못하고요. 냉동고에
2: 아이고.
1: 보관해
0: 보관하고
1: 두셨어요?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먹어요? 야소다라가 야소다라를 어떻게 먹어?
2: 사진 찍어놓고 주세요.
0: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죠.
1: 야소다라가 스님 어떤 인물이었죠?
2: 사실 부처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아, 어쩌면은 현대인으로 보면 비운의 태자비죠.
0: 그렇죠.
2: 결혼하고 그렇게 애써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울라를 아들 본래 라울라 이름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너무 기뻐하고 온 왕국 기뻐했는데 부처님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울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0: 그렇죠.
2: 내가 출가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
1: 맞아, 맞아요.
2: 생각하고
1: 예.
2: 라울라라 이름을 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출가를 했거든요.
0: 그렇죠.
2: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라울라도 출가를 했고요. 그 라울라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1: 네,
2: 밀행지일.
1: 네.
2: 그리고 종국에는 야소다라 태자비도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됐죠.
0: 네.
2: 이 모임 마하파자 파티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치대했죠.
0: 네.
2: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태자비이자 또 비운의 태자비잖아요.
0: 네.
2: 또 그 부처님의 부인이었고요. 또 라울라 존재의 어머니.
1: 그렇죠.
2: 종국에는 또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수행자였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1: 여러
2: 같아요.
1: 여러 캐릭터가 있어요.
0: 네. 그 나중에 나온 캐릭터는 이제 그게는 없었지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공주였을 때 야소다라
2: 네.
0: 그리고 바로 아내였을 때 야소다라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왔는데 낳아오자마자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어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소다라의 그 넘버가 이제 제목이 나홀라 라훌라라라는 곡이에요.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혼자 하는 넘버인데 대표적인 곡이죠. 그 노래를
1: 네.
0: 정말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1: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인상 깊고 내 마음의 넘버원을 꼽으라면 역시 그
0: 네.
1: 예,
0: 네, 그
1: 야소다라 혼자 부르는 예,
0: 네,
1: 그
0: 혼자 부르는 라울라. 라울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아직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으셨잖아요. 시타르타 남편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셨고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아직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1: 못했죠.
0: 그러니까
2: 네.
0: 어떻게 보면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내로서
2: 그렇죠.
0: 여자로서의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1: 애증의 마음이 크죠.
0: 네. 보내줘야 하면서도 또 너무 슬프고 서운했겠죠.
2: 네,
0: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끝나고 또 눈물 났다. 너무 슬펐다. 안타까웠다라는 리뷰를 들으니까 조금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2: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네.
2: 근데 성악하고 뮤지컬 발성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요.
0: 네.
2: 그래, 어떻게 좀 다른지.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요.
1: 완벽할 정도로
0: 네.
1: 다른가요?
0: 물론 이제 호흡적인 부분은 이제 비슷한데요.
2: 네.
0: 그 공간을 쓰는, 그러니까 소리, 목 안의 공간, 입 안의 공간, 또 가슴의 공간을 쓰는 게 굉장히
1: 발성이 다른가 보네,
0: 달라요. 네, 성악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없이 멀리
2: 네.
0: 스피치하는
2: 그렇죠.
0: 그런 것을 유래하다 보니까 공명을 많이 써요. 신체, 갖고 있는 신체에서 가장 최대치의 공간감을 써서 소리를 증폭시켜야 하는 발성이 성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뮤지컬

0: 노래도 물론 성량도 좋아야 하고 발음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마이크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러운 드라마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명을 쓰다 보면은 발음도 뭉개지고 또 약간
1: 좀 과하죠.
0: 과하죠. 네, 맞아요. 왜 저렇게 연극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저렇게 오버리액팅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성악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연출가님이 이제 연출을 그러니까 연기를 지도하실 때 굉장히 저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말투에서 나오는 좀 성악가적인 모습이라든지 선생님적인 모습이 연기에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독이 되고 이게 또 습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1: 네, 내가
2: 맞아요.
1: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을
0: 네, 성악가적인 습이 네. 있었죠.
1: 그걸 좀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2: 쉽지 않죠.
0: 그래서 좀 저를 늦게 데뷔시키지 않으셨나? 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좋았어요.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목소리 톤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그게 어울리는 목소리와 연기 톤이 될까 좀 녹음을 하면서 계속 바꿔보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1: 팝 소프라노라는 네. 명칭을 처음 쓰셨을 정도로 뭐 팝송, 뭐 찬불가 여러 장르 섭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다재다능하신 겁니다.
2: 노래 다재다능하시네요.
1: 앞서 이제 성악이랑 뮤지컬의 발성 뭐 짧게 이제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0: 네.
1: 저희가 또 좀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조금씩 어떻게 시범을 좀 예, 보여주시면 네. 안 돼요?
0: 자 그러면 성악 발성은요 좀 이렇게 하고 노래는 못해요. 좀 몸통을 좀 열고
2: 그렇게 하시네요 진짜.
0: 네네 좀 그 성악가들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
1: 맞아.
0: 게 아니라
1: 보통 이러고 나
0: 이게 통을 열어야 흉통을 쓰려고 목도 열려고 이렇게 두턱도 되고요.
1: 이제 알았어요.
0: 네, 성대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벌써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하품 하듯이 수업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목의 공간을 깊이 쓰려고 하는 거죠. 성악의 한 자락을 들려드린다면은 그래도 잘 아시는 노래 고솔레미오의 한 부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0: 교정도. 아침이라서 좀 잠겼네요.
1: 야, 어떻게 네. 갑작스레 요청 드렸는데.
2: 그래요.
1: 네. 자, 다음. 그 다음.
0: 또 이제 제가 뮤지컬 노래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시타르타를 했으니까 라훌라의 한 장면에서 앞에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0: 네. 조금 감미롭죠. 좀더 말하듯이.
1: 감미롭고 네. 절절하고 네. 아니, 많이들 우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셨죠.
0: 네. 네. 그 약간 좀 그 딸처럼 이입을 하셔서.
2: 맞아요.
0: 네. 감정이 좀 슬프셨다고.
1: 샹숑이면 샹숑. 네. 그다음에 성악이면 성악.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진짜 네. 우리 선생님 최고다라는 이야기 맞는. 나올 것 같은데요.
0: 요즘에는 네.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너무 다양한 장르를 부르고 있어서
1: 하고 싶어 하잖아요.
0: 동요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요, 재즈, 뭐 외국곡, 뭐 성악. 뮤지컬 곡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다 보니 저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섭렵하게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잠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탁 나오는 게 이 정도면

0: 실제 무대 모습 어떤지 너무 궁금하시죠?
1: 그래요, 궁금합니다.
0: 네. 보고 싶으시죠?
1: 예.
0: 준비했습니다.
1: 그래요.
2: 어떤 거
1: 볼까요?
0: 와! 뭄바이 공연. 네. 이번 공연인가요?
2: 이 장면이에요. 마라 파피아스와.
1: 수와 항마의 모습이네.
0: 와.
2: 저 가운데 배우는 정말 인도 배우예요. 네.
0: 아, 실제 같은 멤버예요? 그러면?
2: 네. 인도에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0: 아, 현지에서 그 오디션?
2: 네, 현지에서 한국까지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저렇게 자막이?
0: 힌두어와.
2: 예, 예, 영어와
0: 영어나.
2: 하하하하.
0: 야, 여긴 네. 어딘가요?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인가 봐요.
2: 아, 이제 뮤직비디오예요. 해조음 소리라는 참불가를 녹음을 했는데요.

0: 잘한다.
1: 찬불과 해조음 소리라고 예. 덕신스님 작사, 이종만 선생님 작곡의 노래를 제가 너무 예쁜 노래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또 조계사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해주셔서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 불자님들이 많이 감동을 줄 것 같아요.
1: 아,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네.
0: 네. 천상계 목소리를 또 찬불과 함께 불러주니까 너무 듣기 좋고 감동이고요. 네.
2: 그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오래 계셨다고요?
1: 네, 이탈리아에서 한 5, 6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0: 오, 길게 네, 하셨네요.
1: 네. 학교를 또 졸업하려다 보니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좀 일찍 가긴 했는데 일찍 간 만큼 또 오래 있었습니다.
0: 아. 이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네, 제가 처음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게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아, 이런 노래의 장르가 있었다니 하면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따라 하다가 부모님을 계속 졸라서 이제 성악을 시켜달라. 부모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이제 체구도 작고 성악과는 좀 이렇게 좀 힘도 있고 풍채도 맞아요. 있어야 하는데 너한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또 국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네. 해외에 나가서 또 유럽인들 서양인들하고 또 함께하기에는 네. 부족하지 않을까 네, 이제 걱정도 아무래도, 많이 네.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탈리아에 갔다 오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네. 너무너무 뿌듯해하시고 네, 행복해하십니다.
0: 혹시 그 최고의 우상, 롤모델 우리 네. 조수미 선생님은 직접 만나뵌 적 있으세요?
1: 혹시 학교에 가면 계실까 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느라 이미 학교는 거쳐가셨고요. 그래서 네. 조수미 선생님이 나왔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네, 졸업도 하고요.
0: 근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 게 이탈리아 그 유학 시절 세 곳의 학교로 다니셨어요. 네. 근데 전부 다 수석 졸업 스님.
2: 열심히 하셨네요.
0: 거기다 최고점 졸업 네. 맞나요?
1: 그 당시에 제가 산타 졸업을 할 때 공교롭게도 학교에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이 거의 1, 2등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모든 수업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친구들보다. 그랬는데 시험 직전에 친구들이 다 소환됐어요. 그래서 어머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방학 때 이제 잠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길로 이제 그냥
0: 야
1: 그,
0: 진짜 독특한 에피소드네.
1: 네, 네. 북한으로 가버려서 저희가 마지막에 시험 볼 때는 같이 겨루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좋게
0: 독보적으로 받으셨겠는데요.
1: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지냈던 추억이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은 북한에서 너무너무 왕성한 활동을
0: 하고 있어요.
1: 1등 소프라노로 네,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2: 함께 공연도 하셔야 되겠네요.
1: 그러니까요. 꼭 만나자고 손잡고 약속도 했는데 서로 알아보려.

0: 볼 수 있을런지.
1: 아유, 보겠죠.
0: 네.
2: 귀국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귀국해서는 이제 오페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페라를 너무 하고

0: 사랑의 묘약, 또 만임이 된 한여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 좀 소외돼, 음악적으로 소외돼 있는 곳에도 가서 공연을 하는 시간을 한 3년, 4년 정도 가졌고요.
1: 네네.
0: 또 이후로는 이제 파페라 팀을 결성해서 루나소울이라는 팀으로도
1: 와,
0: 활동을 했습니다. 음반도 내고요. 네.
2: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1: 근데 우리 불교계에서도 활동 많이 하신다면서요?
0: 네, 불교계는 또 유카림과 인연이 돼서, 그 찬불가, 신작 찬불가 보급 사업에 열심히 저희가 이제 매진하고 있습니다.
1: 야, 진짜 예쁘네요.
2: 언제긴 어디예요?
1: 언젠가요?
0: 아, 저기는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1: 네.
0: 수원에 보현선원이라고 이제 성관 스님이 회주 스님으로 계시는 절이에요. 제가 저기 그 보현선원이 저의 첫 절입니다.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지휘자로서도 첫 절이고, 불교 음악과 이제 불교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1: 공부를 하신.
0: 네, 공부를 제가 처음 했던 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작은 씨앗 같은,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불자로서.
1: 인연의 시작이었죠.
0: 네. 예. 저에겐 굉장히 고향 같은 절입니다. 네.
1: 짬짬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연뿐만 아니라 스님, 이제 합창단 지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찰 합창단.
0: 네.
1: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0: 네. 보현선원을 시작으로 해서 합창단 생활을 했고요. 또 지금은 군포의 정각사, 정엄 스님이 계시는 온마니 합창단을 거의 9년째, 8년째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합창단 단원님들은.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다 아는 가족처럼 이제 꾸려진 합창단이고요.
1: 네.
0: 지금은 또 진관사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 청년 합창단을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바쁘시겠는데요?
0: 네. 네, 그래도 저는 너무 갈 때마다 너무 신신하고 즐겁고 도량에 갈 때마다 또 너무 힐링이 돼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1: 워낙 부모님 또 조부모님 신신 기쁘셨다면서요?
0: 네,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외할머니께서 또 엄청난 신심이 있어서 매일매일 절에 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1: 매일 가시면 뭐.
0: 네. 네. 그랬는데 같이 살진 않았으니까 얘기만 들었죠.
2: 네.
0: 지나고 보니 이모님들과 엄마, 그러니까 이제 친가족들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은덕을 우리 상미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1: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네네네.
2: 외할머니의 기도 공덕이 황상미 씨에게 바로 전달이 됐나 봐요.
0: 몰빵된 것 같아요.
2: 네.
1: 뭐 서로가 좋잖아요.
2: 그럼요.
1: 우리 불교계도 너무 이렇게 정말 천상계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신 우리 소프라노 황상미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야소다라까지 맡아서 이렇게 열연을 해주시니까 외할머니 공덕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는 것 같아요.
1: 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됐고 더 알게 되셨어요.
0: 네.
1: 인연이 깊어집니다.
0: 네.
1: 불자로서 이제 언제 가장 자부심, 또 자긍심 느끼게 되시던가요?
0: 그 자부심, 자긍심이라는 말은 제가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불자로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자부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그 이번에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아무래도 불교라서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가끔 최근에 들었어요.
1: 상대방들 주변 분들한테요?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불교가 아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언니네 절 어디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건데 뭔가 좋은 느낌을 줬다는 거잖아요. 궁금하고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는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지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일이고 보람차다. 네.
2: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네, 우리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배워서 믿고 그다음 실천해서 해탈 열반 이렇게 하면 좀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요.
1: 어려워요.
2: 그리고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1: 그러셨군요.
0: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고, 이제 그렇게 해도 종국에는 늙고 병도 죽잖아요.
1: 그렇죠.
2: 맞아요.
0: 그러면 그건 누구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니까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법. 즉, 모든 생명들이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1: 네.
0: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준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2: 눈물이 나죠? 네.
0: 그래서 아마 지금 황남길자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꿈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또 다시 나는 그 앞으로 나가죠. 또 꿈을 이루고. 종국에는 누구나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2: 본문을 들으러 제가 오늘
1: 감동받으셨어요. 스님 말씀 덕분에.
2: 눈물이 나요.
0: 지금까지 해오신 네. 그러한 그 모습과 해오신 그 실천의 공덕으로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것 같아요.
1: 네.
0: 야소다라잖아요.
1: 야소다라. 예. 예, 시즌 8의 정말 히로인.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과 또 해탈과 꿈을 이루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온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숨쉬듯 나눔을 행하고 계시고 그 덕에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시다는 김한섭 불자님, 그리고 성악가로서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펼치고 계신 황상미 불자님, 이렇게 두 분 만났습니다. 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스님? 예, 여느 때보다 유독 그런 감정이 짙네요.
0: 예, 맞습니다. 이 삶 자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의 장으로 살아가시는 김한섭 불자님,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널리 알리고 계시는 황상미 불자님, 이 두 분의 삶이 어쩌면은 이 시대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고귀하냐 하면 나와 모두가 함께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고 또 실천해 보이시는 모습이고,
1: 그렇죠.
0: 종국에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가장 완성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의 롤모델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어떠십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0: 예.
1: 너무 자랑스럽죠?
0: 예.
1: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간통에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 내 주변에 정말 훌륭한 도반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자,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스님, 귀한 네. 법보시에도 동참할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85-0208번 전화하셔서
1: 네.
0: 좋은 불연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1: 네. 자,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많은 선 지식들께서 늘 강조해 오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스님, 저 오늘 특히나 더
0: 네.
1: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0: 네.
1: 크지 않더라도 사소한 네. 것이라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눈길, 손길, 저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0: 행복을 얻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BTN 불교TV에 함께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아시게 될 겁니다.
1: 네. 자, 부지런히 익히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맑고 아름다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0: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8: 자연식품.
5: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9: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0: 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동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 45인승 대형 버스를 능숙하게 몰며 신도들과 함께 순례에 나섰던 도원사 원각스님. 먼 길을 달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부처님 품에서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언제나 신도들이 먼저인 스님이 준비한 특별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의 묵은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0: 바로 싱잉볼 명상입니다. 그릇을 두드릴 때 퍼져나오는 소리의 파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인데요. 틴샤라는 도구인 금속 원반 두 개를 부딪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1: 이거는 소리 명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몸의 기운이 색깔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아래부터 일곱 단계로 나누고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최고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였고 머리 끝에 보라색이 있어요. 근데 명상에 접어들면서 이거 소리 파동으로 보면은 내가 가만히 명상을 딱 들어갔을 때 막힌 곳은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뚫려진 부분에 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0: 잔잔하게 퍼지는 울림을 따라 신도들도 천천히 명상에 젖어드는데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비워지고 마음에 평온이 스며듭니다.
2: 보살님.
3: 예. 아, 죄송합니다.
4: 잠깐 명상에 빠졌어요.
3: 제가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명상에 잠겼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손이 너무 뜨거워요. 기운이 확 돌면서 그 울림이 제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신도들이 울림에 집중하는 동안 스님은 쉼 없이 도구를 움직이며 소리를 이어갑니다. 혹여 울림이 흐트러질까, 누군가 명상에서 깨어날까 염려하며 온 정성을 다해 싱잉볼을 울리는데요. 신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 듯 신도들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5: 즐겁게 기도 잘 하고 보살님들도 즐겁게 다 이렇게 통제 잘 따라주고 그랬으니까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버스 운전 실력 더 좋아지겠죠. 뭐.
2: 지금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5: 네. 네, 앞으로도 신도들, 보살님들 최대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잘 다닐게요.
0: 평화로운 이 순간을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광덕사에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도원사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신도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운전하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도원사에 도착한 버스. 긴 하루를 함께한 신도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순례의 여운이 가득한데요. 모두를 무사히 데려다줬다는 안도감에 스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 동안 먼 길을 함께 오가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번 순례 여정. 오늘 하루 험한 길을 묵묵히 달려준 버스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6: 스님이 에너자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그 힘은 에너지는 우리 신도분들한테서 채우시는 것 같고 우리의 에너지는 스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스님은 그 원력으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원력으로 우리한테 그 주변 이 절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리에 있던 그 힘으로 끌어당겨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는구나.
0: 다시 밝아온 도원사의 아침. 신도들도 하나둘 법당으로 모이는데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에 맞춰 기도에 잠기는 신도들. 두 손을 모은 채 가슴 깊이 간직해온 바람을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그런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스님은 깊은 기도로 정성을 더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도량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길 시간.
7: 오늘 부산 자살 예방 캠페인 하러 가니까 다 같이 가서 좀 고생 좀 해요.
8: 네, 감사합니다.
0: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교통사고 예방,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입니다.
9: 그 캠페인의 취지가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OECD 자살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1위였었으니까 좀 우리 사회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로움 우리 사회 안에 조금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한다는,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그 취지가 좋잖아요.
0: 그런데 캠페인을 향하는 스님의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2: 스님, 네. 오늘은 버스로 안 가시고.
5: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임원진들만 몇몇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내 차 이걸로 카니발로 지금 거기로 이동할 중이에요.
2: 아, 네. 그럼 버스도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네. 신도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갈 때도 직접 운전해서 내가 아니세요?
5: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신도들이 좀 편안해야 또 다음에도 동참해서 또 같이 일을 하죠.
0: 대형 버스에서 작은 승용차로 이동 수단은 바뀌었지만 스님의 자리는 언제나 운전석인데요. 자신이 몸을 더 움직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스님이 길 위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어느덧 캠페인 장소인 부산의 부전역 앞에 도착했는데요.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세우며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스님과 신도들.
2: 스님, 그럼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10: 오늘은 시장 안 하고 각 사거리마다 이렇게 저거 팜플렛만 이렇게 전부 다.
0: 오늘 캠페인 현장에는 평소 뜻을 나누는 도반 스님도 함께하는데요. 두 스님이 나란히 선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11: 내가 좀 늦었어.
12: 아니, 그럼 우리도 이까지 온 거라도 대단한.
0: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시간. 원래는 시장 안쪽에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늘은 참여 인원이 적어 역 주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담긴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 저마다의 삶을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건네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민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13: 좋은 일 하려고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좋은 저거 좋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죠. 뭐 보기도 그렇고 시간 되고 뭐 여유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지.
14: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받고도 읽어보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나는 꼭 하도 뭐 스님이 주면은 나는 다 읽어본다 이거. 읽어보고.
0: 사실 스님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빽빽한 일정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15: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너무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부산에 그쪽에도 또 이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은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0: 주변의 걱정어린 시선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스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0: 스님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한다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회의실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안부를 건네는 건 물론 찬바람이 부는 동지 무렵이면 직접 수원엔 따뜻한 팥죽도 나눠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서는 캠페인부터 소외된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까지 스님에게는 이 모든 여정이 세상의 평온을 바라는 하나의 수행인데요.
1: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고 이타행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그 상이 아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상을 버리고 오로지 자리타행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걸 고충이라고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뭐 단지 내가 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그 보시행을 하고 이런 실천행을 해서 어떤 나한테 이익이 온다. 아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 아마 고충이 충분히 따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고충이 없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냥 좋아요. 마음이 즐겁고.
0: 스님에게 자비행과 이타행은 거창한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누군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스님은 그 소박한 마음 하나를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사에 밤이 깊어가고 스님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2: 스님 지금 여기서는 뭐하고 계신 건가요?
3: 아, 내가 지금 몽골 스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자주 통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통화하는 것은 5월 말에 몽골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그거 이제 조율하려고 통화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보실래요? 네.
0: 스님과 몽골의 인연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 속에서 불교 전통이 크게 위축됐던 몽골. 그곳에서 마주한 젊은 스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해마다 몽골을 찾으며 마음을 보태는데요. 지금도 수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4: 그 잘 있었어?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5: 네?
4: 어디 가?
5: 어디야?
4: 하나로 간다고?
5: 나 하나로 가요. 부처님 생일.
4: 부처님 생일 그래. 네. 부처님 생일날 봐.
5: 네.
4: 네. 바리스테 안녕.
5: 네, 감사합니다.
4: 바이르사.
0: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살뜰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스님. 먼 이국 땅의 인연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쏟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1: 계속 이렇게 인연돼서 왕래하다가 주지 스님이 이제 내가 갔다 온 지 한 달인가 됐는데 주지 스님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이제 몽골로 넘어갔죠. 가서 이제 또 이제 누워 계신 분하고 많은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는데 그 스님이 그 우리가 MOU 체결된 그 사찰이 몽골의 최초 사원이에요. 최초로 세워진 사원인데 800년 됐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왕래해서 이렇게 인연 잡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주지 스님이 내가 최고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스님이라고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입장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0: 어쩌고 어찌 보면 사연도 있고 마음도 아픈 그런 사찰이죠. 근데 이제 그 사찰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왕래하고 인연 잡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당장으로 추대를 해서 내가 카라코롬 에르덴조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임명장이 지금 제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 아, 네.
0: 예, 작년에 받아온 방장 임명장.
2: 몽골과의 인연에 정성을 쏟아온 스님. 국경을 넘어 쌓아온 신뢰가 이 한 장의 임명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원을 찾을 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한 몽골. 그곳에서 스님이 방장에 추대되자 이를 축하하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멈춰있던 불교의 명맥을 다시 잇겠다는 현지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뜨겁게 모인 자리인데요. 멀리서 건너온 스님의 발걸음이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몽골 불교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 우리가 MOU 맺은 에르덴조 사원의 몽골 스님이 저희 절에 한 두 달 이상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그 스님들도 우리 한국의 사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매달 두 번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매주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합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그 몽골 스님들이 우리 마디랭키즈 해갖고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2: 지난 5월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 도원사가 초대를 받아 그곳을 찾았고 한국식으로 봉축법회를 올리며 부처님 뜻을 나눴는데요. 언어는 달라도 예불 소리는 하나였던 그날처럼 두 사찰은 서로의 신행을 이끄는 소중한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이 마음 부처님은 어느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성 안에 있는 불심이 각자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심이 자꾸 조그만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불성에 있는 그 불심, 그 불티 씨앗이 꺼지지 않게 계속 그 불씨를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 스님은 오늘도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신도들의 안전한 순례를 돕기 위해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 꺼져가는 불심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버스를 몰고 길 위를 달리는 시간을 누군가는 그저 분주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운전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는 시간이며 신도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 위의 수행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수행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우리도 그 길 위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을 보탭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N 부타회

0: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0: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

0: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예.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주기 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

0: 그러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3: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이게
3: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3: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3: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3: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3: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3: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0: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직 여러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빼고
1: 네.
0: 네.
1: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맞았어요?
2: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2: 네.
0: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예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예
1: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주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주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1: 네.
0: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0: 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0: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0: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0: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3: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0: 같아요.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1: 예, 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 저요?
2: 네.
1: 67이야.
2: 어허.
0: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1: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1: 예, 네,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1: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3: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네.
1: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0: 시술을요?
1: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0: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0: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1: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어.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1: 예.
3: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0: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3: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0: 아,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0: 그러니까요.
3: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1: 예.
3: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오,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0: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1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0: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자냐?
1: 아니,
0: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2: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3: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4: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5: 저기...
2: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6: 스님! 우리 스님!
2: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0: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원융회통과 화쟁의 정신을 실천했던 무산 오현 스님의 가르침을 이은 제3회 무산 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문화의 정수를 전한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사회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작 수여식과 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퇴임시설장들의 공로를 기리고 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사명감을 북돋았습니다.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합천 도원사 원각스님 등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몽불교문화교류협약을 바탕으로 양국 불교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를 돕기 위해 정각사주지 정목스님이 나섰습니다. 법문에 나선 정목스님은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마이산 탑사가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무주군이 우승을, 장수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불교와 시조문학의 큰 스승이었던 무산 스님의 상생과 화합정신을 기리는 제3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올해는 정수자 시인과 서도호 설치미술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공존을 위협하는 시대,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 자리였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로 원융회통과 화쟁의 정신을 일생 동안 실천해 보였던 무산 오현 스님의 가르침을 이은 제3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어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설악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는 올해 문학 부문에 정수자 시조시인, 예술 부문에 서도호 설치미술가, 사회문화 부문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선정하고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문학 부문 정수자 시조시인은 우리 고유의 시조를 통해 현대인의 내면적 고뇌를 보듬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선양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 한쪽 경계를 새롭게 여신 그 영역의 확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죽비로 왔습니다. 그 시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조가 미국 영어 시조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걸로 알고요.
1: 예술 부문 서도호 설치미술가는 공간과 이동, 집과 기억이라는 화두를 전 세계에 던지며 문명과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3: 이번 수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제게 인생을 돌이켜보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제 작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옴을 경험합니다.
1: 사회문화 부문을 수상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전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물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4: 사찰에 가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템플스테이 사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수상자들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허물고 연결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무산 스님의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5: 사람과 사회, 종교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이념과 가치의 경계를 건너뛸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삶을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무산문화대상은 제1회 문태준 시인,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와 수녀의 제2회 곤여선 소설가, 양성원 첼리스트, 이태석 재단 등 종교를 초월한 수상자로 무산 스님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대선사님께서는 시와 선을 통해 인간과 자연, 나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3: 부산문화대상은 부산 조우현 스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상생과 화합의 가치,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셨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부산문화대상은 불교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신적 귀감이 되는 열린 불교와 대중적 상생의 표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장 수여식과 퇴임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불교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온 퇴임시설장들의 공로를 기리고 새롭게 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사명감을 북돋우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7: 불교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자비의 정신을 전해온 시설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8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장 수여식과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재단을 위해 헌신한 퇴임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새 출발을 앞둔 신임시설장들의 사명감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8: 그동안 불교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퇴임시설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롭게 산하시설을 이끌어 가실 신임 시설장님들께 임명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7: 도륜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퇴임 시설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불교 사회 복지 발전을 이끈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앞으로 복지관을 이끌어갈 후배 시설장들을 향해 따뜻한 조언을 전했습니다.
9: 위로는 어르신들을 또 잘 모시고 또 아래로는 우리 직원들을 함께 잘해서 서로가 화합하면서 복지관을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재단 산하 복지기관을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시설장 임명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해인사가 지원하는 거창군 삶의 쉼터 관장 금선 스님을 비롯한 신임시설장들은 지역사회 가교로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10: 역사가 깊은 만큼 잘하고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불교와 지역 주민을 잇고 또 우리 재단의 비전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시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사무처장 더군 스님은 퇴임 시설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시설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11: 네. 여러분의 노고와 경험은

0: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한국 근현대 선불교의 중흥조이자 덕숭산 선풍의 근간을 이룬 경어당 성우 대선사 열반 114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수덕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덕숭총림 방장 다라 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종회의장 주경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사를 추모하는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설정 대종사는 경어스님의 법문인 참선곡, 중노릇하는 법, 법문곡, 가다가음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 이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견성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선사의 다례제를 봉행하는 참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지 도신스님은 옹산스님의 연결식과 답이식, 경어대선사 다례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탄어대종사 43주기 추모 다례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다례제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탄어대종사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정념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탄어대종사는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사상가로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어대종사는 한암당 중원대종사의 가르침을 계승한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불교 교리와 한학에 두루 정통했으며 화엄경 번역과 후학 양성에 힘써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합천 도원사 원각스님과 화엄승가회, 법향회 스님들이 몽골 최초 사원인 에르덴조를 찾아 한국 불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몽 문화교류 협약을 바탕으로 이어져온 불교 교류는 올해도 현지 신도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양국 불교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2: 광활한 초원과 유목문화의 땅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다시 6시간가량 육로를 달려 도착한 카라콜롬.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에르덴조 사원의 한국과 몽골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일 합천 동사 주지 원각스님과 화엄승가회 법향회 스님들이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8차 한몽 문화교류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3: 한국, 몽골 불교 문화가 더욱 발전된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 합천 도원사의 불교 문화교류는 지난 8년간 양국 불교 문화와 우호증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현지 시민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합천 동호사 주지 원각스님, 하엄승가의 회장 대각스님, 법항의 회장 지우스님, 고문 자인스님과 몽골 에르덴조 사원 주지 소똠스님, 카라콜롬시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한국 불교 대표단을 환영했습니다. 화엄승가의 회장 자인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전하는 법문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4: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시는 것은 중생들의 무명을 지혜로 바꿔서 한 중생을 행복하고.
2: 이날 몽골에서는 보기 드문 한국 불교의 연비와 수계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지며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소원했습니다. 생소한 광경이지만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됐습니다. 수계식이 진행될 때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한의심이 가득했고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몽골 측이 준비한 전통 공연과 함께 한국의 관음무 공연도 펼쳐져 한국 불교 문화의 매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이 몽골 어린이날인 점을 고려해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을 현지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5: 다른 어떤 수동학생 어떤 기도주의 견들자스고요호라생.
2: 한편 원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방문 기간 동안 몽골의 대표 불교 성지인 관등사와 아리아발 사원을 참배하며 양국 불교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푸른 초원의 나라 몽골에 뿌려진 한국 불교의 자비의 씨앗. 이번 교류는 단순히 종교 행사를 넘어 아시아 불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0: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1: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 청정 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를 돕기 위해 서울 정각사 조지 정목 스님이 나섰습니다.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마음가짐을 주제로 법문에 나선 스님은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2: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관 법룡사 만불전에 모인 비군의 스님과 우바이들. 2024년 3월 시작해 어느덧 46차를 맞은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 대중입니다. 부처님 전에 다 함께 예를 올리고 본격적인 마음 공부에 나선 수행 공동체. 이날의 지도법사는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이 맡았습니다. 스님은 명나라 때 학자 원효범이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로 말머리를 풀었습니다.
3: 요범 선생이 운곡 스님을 만나서 모든 잘못과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낱낱이 고쳤습니다. 죽는 날까지.
2: 정목 스님은 원효범이 쓴 요범사훈 심요를 인용해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마음가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일반적으로 하는 말실수나 자존심 상하는 일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금도 욕망에 흔들리는 스스로에 대한 경책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는 성현과 달리 자신은 욕망의 수렁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3: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이 뭐냐? 아직도 내가 이 사바세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2: 다만 스님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존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하는 뇌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저항하는 수행의 길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님은 우주법계가 나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허물을 알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용맹한 마음이 나를 바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3: 근데 이렇게 수행한다고 모이면 어때요? 보는 사람의 눈이 있으니 조심하게 되죠? 이것을 혼자 있을 때도 그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승가의 원칙이에요.
2: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마음치유 처방전을 제시한 정목스님은 다음 달 6일 한 번 더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마이산 탑사가 초여름 따스한 햇볕 아래서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흥겨운 하루를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4: 그라운드 골프는 언제 어디서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신종 스포츠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체력 소모가 적고 규칙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특히 노인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친목도 다지는 그라운드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어제 제1회 진안군 마이산 탑삽의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5: 네, 그라운드 골프 대회. 저도 참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 그라운드 안에서 골프를 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대회입니다. 진안군에서 수년 동안 해왔지만 이번에 마이산 탑삽회를 제1회로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첫 대회는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군 대표 3개 팀 8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공을 4번 이내로 쳐서 포스트에 넣어 한 홀을 마치고 이렇게 8홀을 돌면 경기가 끝나는 간단한 규칙이라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6: 네, 그라운드 골프는 7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단지에서 여러 명이 무리하지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운동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4: 탑사 붓다봉사단과 보리수봉사단은 경기 운영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진안 자원봉사센터는 핸드드립 커피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대회는 무주군이 우승을, 장수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탑사와 후원업체 화준산업이 마련한 점심과 경품, 축하 공연을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다지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이산 탑사는 어르신 효잔치, 자원봉사자

0: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법도량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창종 60주년을 맞은 열애종이 계산 창종조인 연화경 인왕대승정 연화사리보탑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제막식에는 총무원장 명한스님을 비롯해 관음종종정 홍파스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대약사사 주지 해안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명한스님은 인왕대승정의 유훈을 받들고 불심으로 가족과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관음종종정 홍파스님은 인왕대종사의 탄생 100주년, 열반 10주기를 기리는 사리탑 봉안을 경하드리며 깊은 추모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왕대종사는 1987년 열애종을 창종하고 초대 종정을 지냈으며 스리랑카 불교 최고 승계의 승황 및 대승정 품수를 받는 등 불교 교류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조계종 진주 가람산 극락선언이 지난 7일 전 수덕사 방장 설정 대종사 초청 특별법회와 부도탑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경내 앞마당에서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회주 금담 대종사의 미술을 기념해 평생의 수행 가치를 사부대중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에 회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금담 대종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생 수행의 소회를 밝히며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정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일상에서 정진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삼기의례, 행장 소개, 감사패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금담 대종사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성금을 진주시에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귀포 불교 문화원 제8대 이사장의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 법화사에서 열린 취임식은 서귀포 불교 문화원 제8대 이사장 도성 스님의 고불문 낭독에 이어 이사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도성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귀포 불교의 계승과 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는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 서귀포 승가 연합회장 성근 스님, 서귀포 불교대학 김만국 학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일상 속 선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 평안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화합을 발원하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다. 진로, 생사, 생사 진로를 해탈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오. 긴파 승두 주일장이다. 긴니, 긴밀히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어야 할 것이다. 불씨 1번 한철골인된 한바탕 한번 뒤쳐서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쟁등 매화 박비향인가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어찌 코를 치는 매화꽃 향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삼위 삼인이 계를 받은 21명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아난 이 4대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는 오늘로써 끝나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을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 부처님의 아들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면 이 나라의 국법, 이 나라의 헌법, 법률을 잘 지키면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오늘 부처님 아들로 새로 태어난 출가승으로서는 오늘 받은 5계와 10계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몸으로만 지키는 데 근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소승계와 대승계를 원만하게 지켜서 결정코 금생에 확철되어 해서 부처님의 법등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 없는 진리를 자유자재로 써서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력을 세우고 오늘 기회를 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전생일이었고 오늘부터서는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저 하늘에 뜬 태양도 새로 생긴 태양이고 이 지구도 나와 더불어 새로 태어난 지구고 이 모든 것이 다 새로 창조되고 새로 만들어져 새로 태어난 것들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물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옳지 못한 성격, 자기가 지었던 본의 아니게 지었던 모든 행위 다 깨끗이 다 연비를 받은 순간에 다 녹아 없어지고 조금도 흠이 없는 원만구족한 안과 밖이 그대로 순수무잡하고 원만구족한 그러한 부처님의 아들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이니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긍지로서 수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 수행자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법당에 올라와서 예불하고

참회할 때 그 시간에 항상 새로 태어난 것이, 어제까지의 나가 아니고 오늘 새로 태어나서 새로 기회를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도를 닦는 것이, 어찌 하루씩 살고 다시 그 이튿날 새로 나온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마다 새로 태어나고 1분마다 새로 태어나고 1초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찰나찰나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선각위감에 출가위승이 기세사호와, 출가에서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조그마한 일일까 보냐. 비구안일하며 비구원포며 편안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배부리고 등뜨신 것을 구하여서 출가한 것도 아니며 명예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생사 문제를 위해서, 번뇌를 끊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며, 삼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무상의 불이 온 세간을 헐헐 태우고 있으며, 중생의 고통의 불길이 사면에서 타 들어오고 있으며, 번뇌의 도적이 항상 엿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며, 무상을 느끼지를 못하고 생각생각이 사면에서 불이 타들어와서 나를 향해서 타들어오고 있는 것을 망각을 하고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가려면 출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출가해봤자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온 세계는 싸움으로 업을 삼고, 나라와 나라도 싸우고 사람과 사람도 싸우고, 이러한 때에 우리 출가인은 그런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청춘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오욕락을 버리고 턱 머리를 깎고 이렇게 출가를 했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도를 닦아야 할 것인가는 누누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심이 일어나면 해태심이 일어나거든, 아만심과 자존심이 일어나거든, 진심이 일어나고 삿된 생각이 일어나면 항상 자기 손으로 자기 빡빡 깎은 머리박을 만져보라 이거거든. 머리를 깎은 출가인이 과연 이래서 될 것인가? 세상에 뜬 명예를 탐하고 헛되이 자기 몸뚱이를 수그럽게 하는 것에 지내지 못하고 세상에 이 것을 구하는 것은
어부 불에다가 섭을 갖다가 더한 것과 같다. 불이 타고 있는 데다 갖다가 나무나 기름을 찌트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비

내용을 홍비 천말 저기우사여 기러기는 저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는데 그 기러기 놀던 발자취는 모래사장에 남아있고 인거 황천의 명제가 다 사람은 벌써 황천으로 떠났는데 그 이름만 집에 남아있구나. 아무리 그 기러기가 모래사장 위에서 즐겁게 놀고 그 춤을 추고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기러기 위에서 온갖 참 짓을 하면서 참 놀았다 하더라도 기러기는 저 하늘가스로 날아가 버린 뒤에는 모래사장 위에 그 발자취만 남아있어. 바람 불고 비 오면 모래 그 위에 남아있는 발자취가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 것이, 몇 분 동안이나 그것이 남아있을 것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려서 임금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거부장자도 되고 명예와 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다 하더라도 그게 다 모래사장 위에 남아있는 기러기 발자취에 지내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그런 것을 위해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남을 모략하고 자기의 그 명예와 권리를 주기 위해서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남을 죽이고 권리를 남용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그래봤자 몇 해를 해먹는 것이냐 그 말이야. 불과 몇 해 안 가면은 외국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러한 짓을 퇴풀이를 하고 있다. 지나간 역사 공부하는 것은 과거 사람들이 그러한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 것인데 번역이 보고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 자기도 또 그것을 되풀이를 한다고 말이야. 하물며 속인도 인격이 있고 뜻이

고상한 사람은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격을 버리지 않거든. 하물며 출가한 사람이 어찌 명리를 위해서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나 그런 것을 탐해서 빈축을 사고 출가의 목적을 망각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도 침뱉어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큰 무서운 고행을 하시고 마침내는 대도를 성취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사해탈의 길을 열어주셨거늘 우리의 말세의 범부가 무슨 미련이 있고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어서 어찌 부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체를 따르지 못할 것이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어찌 도적대들이 나의 법복을 빌려있고 열애를 팔며 가지가지 업을 짓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가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복을 거짓으로 뒤집어 입고 열애를 팔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는 그런 부처님을 배반하는 도적이 되지 않고 정말 부처님의 진리를 빛내고 부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모든 출가자의 모범이 되도록 몸과 목숨을 바쳐서 수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사부대중도 오늘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오늘 새로 기회를 받은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법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치고 결정코 태도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목숨을 법을 위해서 버릴 때에 영원한 진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이 용화사 선원의 선방에 19분이 정지를 하고 사무실에서 외호를 하면서 또 정진을 하는 대중이 12명이고 보살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보살님네가 124명입니다. 그리고 후원에서 이 대중을 위해서 와서 애를 쓰시는 보살님네들이 17명이나 됩니다. 모두 합해서 174명이나 하는 많은 분이 이 도량에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주사가 18분, 광덕사가 16분, 또 저 도봉산 회룡사가 10명, 그리고 이 백일 기도에 동참하신 신남 신녀들도 방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형편상 이 선방에 나와서 정진은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백일 기도에 동참하셨으니 벌써 이 한거에 방부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그 사부 대중 여러분들, 더군다나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끼고 1분 1초를 아끼고 한 생각 한 생각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 생각이 두 생각으로, 두 번째 생각으로 번지기 전에 즉각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는 당처를 화두를 통해서 회광반조한다면 84,000 마구니가 어느 겨를에 침범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84,000 번뇌를 가리켜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의단이 동로하는 곳에는 84,000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육근문두에서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는데, 바뜩 한눈을 팔면 그 틈을 타서 84,000 마구니가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눈을 팔면 눈으로 두고, 귀를 통해서 한눈을 한 생각이 동하면 귀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한 생각이 움직거리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화두를 놓치면 입으로 들어오고, 한눈을 팔면 코를 통해서 일체처 일체시에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마구니인데, 그 마구니가 우리의 84,000 번뇌심을 통해서 침범에 들어온다. 편의상 침범에 들어온다 하지만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열애장이 바로 마구니로 돌변을 하는 것이다. 그 말.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한 생각 놓치면은 마구니 구원속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귀족이라 하더라도 난리통에 풍비박산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찾지를 못하면은 천둥이가 되는 거고, 아무리 천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라도 자기 가문을 찾고 근본을 찾으면은 거지를 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 생각 놓치고 본심에서 이탈하면 마구니의 구원속으로 전락이 되는 거고, 한 생각 화두가 동로되면 바로 우리의 본지로 돌아온 것이라 열애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다리를 버티고 오직 그 쥐를 탁 잡아서 입에다가 집어 탁 물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는 비록 닭이나 개가 자기를 물기 위해서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참선한 사람도 그와 같아서 분심과 신심과 의단이 동로해서
팔풍 경계가 눈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돌아볼 겨를이 없어야 해요. 한 생각 삐끗 비끄러지면 쥐만 놓칠 뿐 아니라 고양이까지 달아나 버린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걸 일심불란히 그놈을 여수고 있다가 한눈을 팔면 번개같이 쥐가 달아나 버리고 우리 참선한 사람이 추삼야삼의 화두를 들고 잡두리를 해나가다가 딴 생각, 집안 생각이 되었건 자식 생각이 되었건 무슨 사업에 대한 생각이 되었건 지나간 일에 관해서 생각이 났건 그러한 세속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경전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건 조사 의록에 있는 어떤 말이 생각이 나건 전부가 그게 다 별념이요. 딴 생각이란 말이요. 딴 생각을 내면은 화두만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생명도 거기서 달아나 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찰나간에 벌써 마구니의 구원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활구 참선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활구 참선객이 아니고 수행자가 아닌 사람이 떡 선방에 앉아서 앉아봤자 무슨 도를 이룰 것이냐 그 말이에요. 벌써 마구니의 구원속이 되어갖고 껍데기는 멀쩡하게 수행인처럼 생겼지만 벌써 속은 마구니의 구원속이 되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인의 공안상에 복탁을 하지 말아라.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사량 분별로 공안을 따지지 말라. 망령되이 거기다 해석도 붙이지 말아라. 해석을 붙여서 사량 분별로 따져서 그럴싸한 어떤 해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과는 전혀 교섭이 없는 것이다. 깨달음과는 10만 8천리 떨어져 버린 것이다. 고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고인의 그 공안은 마치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은 화상을 입어 그걸 만지다가는 손이 타버리고 가까이 하다가는 몸뚱이가 타버리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공안을 가지고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사량 분별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꽉 맥힌 의심으로만 관조해 나가야지 그걸 사량 분별로 분석하고 따지고 더듬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모두 불을 가까이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공안을 갖다가 복탁, 사량 복탁을 하다가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벌써 사견에 떨어져 사견 종자가 되고 말아 마구니 종자가 되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야. 어찌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못 쓰는데 그 속에 빠져서 앉고 눕고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활구 참선을 하지 아니하고 사구 참선, 의리선
이런 사구 참선이나 의리선을 가지고 그것이 참선인 줄 알고 공안을 따지고 분석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들어가는 이러한 참선을 하는 것은 마치 불이 헐헐 타고 있는 불무더기 속에 들어앉아서 그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몸뚱이도 죽고 벌써 목숨까지 잃어버릴 것이 뻔하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출가 사문이 글을 찾고 글귀를 쫓아서 기연기여하고 신문축고 여기다 시를 짓는다 무슨 소설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신문축구요 기연기여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큰 장애가 되고 말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닦고자 한 사람은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용운 스님 같은 분이 그 임의 침묵이란 그런 시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러한 시를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소재로 해서 그 소설도 짓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심을 시키고 또 스님네 가운데에도 시도 짓고 수필도 쓰고 소설도 짓고 해서 그러한 방편으로서 불교를 포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발심시키는 그러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요. 또 그러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러한 원력을 가진 분은 또 그러한 방편으로 자기의 수행의 여가를 이용해서 수행에 무슨 여가가 있으리오마는 그러한 그 재질을 가지고 중생에게 자기 나름대로 방편의 도움을 주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 분은 그런 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기회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우선 훨훨 타들어오는 이 무상의 불이 우리 몸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언제 그러한 내 정신을 팔 겨를이 없다고 말이지. 간절한 마음으로 당장 이 자리, 이 시각부터 한 생각 한 생각을 범연히 보내지 말고 이 무엇고 오직 이 무엇고 한마디로서 우리의 살림을 삼고 생애를 삼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이야. 이 한마디 놓침으로써 출가 그 본업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니 이 한마디가 밥을 먹을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이 한마디가 동로해야 하고 동로고 일하고 앉고 서고 눕고 일체처 일체시 어묵 동정간에 이 한마디로서 나침판을 삼고 이 한마디로서 지팽이를 삼고 등불을 삼아서 하루하루를 여법하게 닦아나간다면 무슨 계를 파할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탐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진심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으며 어리석은 마음을 낼 겨를이 어디가 있느냐고 계를 일부러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참 지키기가 어려워. 몸으로 지킨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지키지만 벌써 지키려고 마음을 내면 대승계는 벌써 파해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지킨 제도, 계도, 화두를 들고 간절히 수행을 해나가면 제절로 지키게 되고, 마음으로 지키는 대승계도 제절로 그가

팔만 대장경의 모든 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먹고 한마디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600만 번 부른 공덕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결정코 허황된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일파 유조를 수부득하여

한옥곰 버들나무 가지를 거두어 잡지 못해서 화풍 탑재 옥난간이다.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걸어두느라.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4: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5: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6: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7: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8: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7: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9: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5: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

0: 정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정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정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 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자 여러분, 뵙기지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삼법인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법인 하면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모아,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엮어서 같이 이제 지난 시간 계속 지난 시간에는 재무상은 뭐고 일체계고는 뭐냐, 재범모아는 뭐지 해서 재범모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무상, 일체계고, 재범모아를 같이 뭉그려서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경에 나오는 말씀, 쌍유다니까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온이다. 오온이 뭐지? 색수상행식이다. 색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했을 때,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라는 얘기는 색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은 무상하고, 그건 수, 받을 숫자,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이제 생각상자, 생각하는 게 인식이죠. 인식은 생각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리현상들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렇게 인식이 됐으면은 현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행, 움직일 때 행자, 행할 행자. 그 다음에 무상하고,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아르마리라는 것은 그대로 분별하는 거, 인식하는 거, 전체를 아르마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심리 형상들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요모한다. 위에 걸 조금 저 다시 설명하는데, 인식에 대해서도 여기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소

나온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한다는 것은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오자, 염호. 혐오라는 얘기는 염호에서 조금 더 발달한 얘기죠. 염호라는 얘기는. 그래서 색수생행시 오온을 염호의 대상으로 봐야지 집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염호의 대상으로 보면 괴로움이 없고 행복하고, 집착의 대상으로 보면은 수고스럽고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어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몸뚱아리에 대해서 염호하라는 거요.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받아들여서 그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이라는 것은 그대로 생각상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가짜 나다, 실체가 없는 나다라 하다 보니까 가짜 몸을 평생 병들면 약 먹고, 등 더우면 옷 바꿔 입어야 되고, 추우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몸뚱아리 시봉, 진짜 몸도 아닌 가짜 모양, 실체도 없는 거 시봉하다 가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아하고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실체적인 내가 있다면, 내가 내 몸뚱이는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몸은 맨날 아프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소원하는 바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병 걸려도 마음대로 내가 치료하고, 자유자재 할수 없고, 소원 성취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색수상행식에 대해서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염호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이 바래므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불자들은, 스님들의 수행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해야 된다. 여설 수행 공양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초기 불전에 상유니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색수생행시 오는 집착할 바가 못 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염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탐심이 일어나더라네요. 탐심이라는 것은 그걸 소유하고자 집착할 때 탐심의 욕망, 욕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정신작용은 전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내일 아침 다르고, 맨날 옳지도 않은 거 가지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지도 않은 걸 그러다 그러고,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너는 나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있다는 아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염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빛바랜다. 저는 지금 염호하면서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이 바래므로 해탈한다는 얘기. 이것이 초기 불전에 나오는 수행 체계의 깨달음의 결론이에요. 나는 오온인데, 오온은 실체가 없어. 집착할 바가 없어. 인연따라 생멸하는 거야. 고집 피울 게 없어. 나라는 고정불변하는 게 없어. 라고 염호하면, 집착하지 않으면 탐진치 삼독이 빛을 바랜다. 스며들지 않는다. 우리 사오초파일 전에 모든 행사나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에 봉축사나 기원문이나 바로문을 보면은 어느 절 어느 사찰 어느 암자 할것 없이 빠지지 않는 게
탐진치

한독의 무명업장을 소멸하고 그 얘기가 안 빠지는 데가 없더라고. 봉축사회나 발언문이나 축언문에. 그러니까, 응? 탐진치 삼독이 원죄라. 이 탐진치 삼독만 없으면 자유해탈이란 말이야. 내 몸뚱이에, 예? 주어져도 주어지도 않고 구해줘도 구하지 않는 걸 구하느라고, 자기 분수밖에 것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애걸 복걸하고, 또 구해도 나머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그것만 못 채워서 또, 예? 만족 못하고. 이러니까 색수사인세 오온이 난데 오온이 염오하면은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는다. 탐욕이 빗발이면 해탈이에요. 내 몸뚱이에 대해서 탐지지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분수밖에 욕망이 모험성고로 치솟지 않으면 그대로 자유자재한 몸이 될수 있어요. 내 몸에 집착하지 않는데 내가 없어 무아야. 너도 없어 무아야. 제법 무아야. 아공 복공이야. 나도 공하고 너도 공했어. 그러면은 내 몸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염오하면은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고 탐욕이 빛이 바램으로 그대로 내 마음을 내가 해탈자재 텅빈 충만으로써 자유자재하게 허공과 같이 쓸수 있다 이겁니다. 해탈이라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오래 앉아 있고 뭐또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도 뭐 평생 읽고 외우고 해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그 즉시 제가 부처님 말씀을 부뚜막에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 소금만 앞에 있는 걸 그냥 넣기만 하면 국맛이 좋고 반찬이 맛있어. 안 넣어가지고 맛없고 맛없으면 먹기가 뭐하니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살면 행복한데 부처님은 고를 소멸하고 행복을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자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부처님 말씀에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라. 불자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만 없고 빛이 삼진치 탐욕이 빛바랜다는 것은 탐진치에 대한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 내 몸뚱이에 대해서 집착할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집착 안 하니까 내 몸뚱이가 자연과 하나 되고 허공과 하나 되고 예? 우주와 하나 되고 내가 예? 세계가 한 곳이고 응? 걸릴 게 없어. 그게 해탈이야. 해탈 자유자재, 무해자재. 걸림이 없는 무해자재, 해탈자재. 벗어나는 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니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색투상에서 오온이 염오하고 빛이 발이니까 해탈했으니까 태어남은 다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깨달은 자, 나는 항복시킨 자, 나와 비교할 자는 없다. 나는 다시 이 몸을 받지 않으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태어남은 없다. 다시 인간 세계에 다시 올 일은 없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일대사 인연, 생로병사의를 완전히 생사 자유 해탈, 생사가 이려한 상태, 생사에 대한 해탈을 다 마쳤다. 일대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사는 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일대사 인연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인간으로도, 짐승으로도, 마귀로도,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무상경, 쌍유따 니까야 22장 12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걸 줄여서 정형구로 만들면 무상, 재행 무상이고 일체 계고고 제법 무아를 통한 이것을 내 몸뚱이는 재행 무상이야, 일체 계고야, 제법 무아야라를 실체를 적용해서

통찰해서 빛바래고 탐심이 집착받고 못되고 탐심이 스며들지 않으고 그것은 이제 정연구가 여모 저 색수상인시 오온을 여모하고 여모하니까 이욕이라는 건 탐진 삼독을 떠나는 거예요. 여일 이자 욕할 욕심부릴 욕자 이욕 니욕 이욕 여모하니까 욕심에서 떠나 탐진지 삼독이 빗발했어 스며들지 않아 내 몸뚱이에 그럼 이제 그걸 떠나니까 탐진지 삼독이 없으니까 그대로 해탈 자제야 부경의 해탈지야 마침에는 해탈 지혜가 있어 예불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해탈 직연양 하는 것이 구경의 해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달리 이제 짧게 얘기할 때 여모 이욕 소멸 오온을 여모하면은 탐진지 삼독을 떠난다 스며들지 않는다 빛이 마른다 그러면 소멸된다 뭐가 소멸되느냐 108번뇌가 소멸된다 소멸이라는 것은 불어서 꺼졌어요 불이 탐진지 삼독의 불이 불어서 꺼진 상태 소멸은 이름 하나 열반이에요 정멸 꺼져서 고요해 제법부동 본래죠. 제법이 움직이지 않고 정멸, 다 꺼져. 108번뇌가 꺼지니까 본래 정멸한 거야. 소멸이 108번뇌 소멸이에요. 그래서 온처계, 온처계를 염호한다라는 건데 이건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여기는 육처. 개는 여기는 이제 18개라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색수상행식 온을 염호하고 이오감을 해탈한다겠는데 조금 내내 같은 얘기인데 온은 색수상행식 온에 설명한 거 이건 온척이라고 지금 나온 거 온척에는 온과 12척과 18개다 육처 육경인데 육경 육군 육경이에요 육군 육경 육처 12처라는 건 육경 육경인데 육군 다 아실 거예요. 반사신이 아니 비설신이 내 몸뚱아리에 있는 것,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의식 이게 전부 다 육군, 육군, 육경 경계 눈으로 보는 거 경계잖아요. 경 대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육군 육경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염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가 온척에 5온 12처 18개가 염호의 대상이고 염호하면은 육신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생양미촉법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모든 것은 염호의 대상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보고 집착하고 쫓아가지 마라. 보고서 색을 보고 아름답다고 빛이 좋다고 쫓아가다 보면은 불나방이 기름에 빠져서 죽고 만다. 그러니까 보되 범의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조금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집착 없이 보고 들어라 이거요.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이제 온처 여기 오온은 색수상에서 오온은 설명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 온처계라 해서 처는 12처 육군 여섯 안이비설신의 색생양미초법 여섯에서 초소에서 12처 18개는 보통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18개를 말씀 많이 해요. 이것은 이제 세 개는 18개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소리가 좋다 나쁘다. 빛이 좋다 나쁘다. 냄새가 좋다 나쁘다. 냄새 좋다. 입맛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18개를 인식하는 거. 아르마리. 이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나왔으니까 제대로 써드려야 되겠다. 인식하는 거. 그래서 오온을 염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12처를 염호하고 안이비설신 색생양미촉법 염호하고 그러면은 욕심을 떠나고 탐지지 삼독을 떠나서 멍 깨쳐 성불한다. 마음 깨쳐서 성불한다. 심즉시불, 심의 무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심즉시불, 심의 무불. 이 법문이 스님들 법문이나 많은 그 선법문이나 이런 데서 또 대승불전 이런 데서도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초기 불전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뭐가 마음이냐? 마음은 항상 의식, 심의식, 변하는 거예요. 아르마리에 인식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분별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런 것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정멸의 니르바나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게 참나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참나라는 말도 초기 불제는 안 나와요. 이 참나 얘기는 대승불교에서 또 선법문에서 참나를 찾아라.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얘기가 심해무불, 심즉시불, 심해무불이라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어요. 일체의 심조도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그런데 마음은 변하는 거야. 의식이야. 분별하는 거야. 육식이야. 아루마리야. 인식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즉시불할 때 마음을 참나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분별만 내려놓으면은 정멸위락, 니르바나, 108번뇌가 분별이 끊어진 자리, 거기가 이제 깨달음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108번뇌가 사라진 자리, 그것은 이제 참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다 했을 때 마음을 절대화하지 마라. 염호의 대상이라는 거요. 의식과 분별하는 것은. 거기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내 스타일이야 하는 건 염호의 대상인데 그것을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 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은 오온 무아, 오온은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오온에는 색수생행시, 내 몸뚱아리가 내 의식작용, 내 마음작용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밖에 부처가 있어 없어. 심즉시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부처하는 것도 조심스레했어요. 네가 부처의 마음을 쓰고 부처의 행동을 하고 부처의 생각을 할때 네가 부처지. 탐진치 삼독의 오물만 독가스만 품고 있는데 네가 부처라 해도 되겠느냐? 저는 거의 법문할 때 네가 부처 소리 안 씁니다. 가능성이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지만 무한한.

열애장 사상, 함장시,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 씨앗만 터뜨려야 되는데, 부처 씨앗을 터뜨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안 하고, 엉뚱한 독가스만 품고 있는데, 네가 부처야. 그거 마음이 와, 안다요. 마음은 독가스 품고 있는데, 내가 부처야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부처입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는 뭐하여, 오는 실체가 없다. 오는의 다섯 번째인 아르마리,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식, 의식, 분별식, 이것이 의식, 이게 마음이다. 그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무불, 심즉시불, 마음밖에 부처 없어. 조심해서 그게 틀리다는 얘기보다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분별식을, 의식을. 다만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마음이 의식이라는 건 분별하는 건 찰나마다 한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했어. 900생멸. 똑딱할 사이에 한 찰나에 900생멸을 한다. 모든 의식은 찰나생 찰나멸이지 영원히 그 참나로서 변하지 않는 금처럼 금색 변하지 않는 참금처럼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인식할 거요. 화두를 답하고 깨달았다는 선사님들도 찰나생 찰나멸이야. 아침에는 큰스님도 화가 났다가 저녁에는 또 웃으셔. 이 마음이라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로 생겼다가 찰나로 연생연멸 흐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이 저녁에 변하고 다음날에 변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라고 고집하지 마라. 그걸로 싸우지 마라. 착각이다. 나라는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봐라. 나라는 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 고, 무아에 삼치면, 색수생행식을 해체라는 말을 썼어요. 있는 그대로 뭉뚱그려져서 이것이다 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나는 나야, 너는 너고, 내로남불이야. 나는 진이고, 너는 허우야. 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색수생행식을 온으로 해체해서 본다. 그러면은, 아, 해체해서 조견해보니까, 통찰해보니까, 관찰해보니까, 무상하네? 고네? 무하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가 아니고 가짜네? 가짜에 속아서 맨날 시봉하다가 힘들어 죽겠네? 무상고 무하에, 온을 해체해서 보니까 무상고 무하에 사무치면은, 염호해, 역겨워해, 이 몸에 대해서. 경신적인 작용, 내 몸뚱이에 대해서 모든 게 염호해. 내가 못됐어 하는 분들도 많아. 못됐기 때문에 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비스러우면 그런 표현 안 써요. 사랑스러우면. 자기가 해도 마음 쓰는 게 하도 못됐으니 게 못됐다고 그러지. 염호해, 역겨워하고. 그래서 무상고 삼법인 무아에 사무치게 통찰하면은 염호하게 되고 염호하면은 탐욕이 남김없이 빛바래고 탐진삼독이 빛이 바래고 탐진주삼독이 스며들지 않고 그러니까 해탈하고 구경 해탈지가 일어나고 열반을 실현함이 초기 불전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오무아라를 투철하게 깨달으고 염호하고 니욕하고 하면은 열반은 실현이에요. 열반 실현 그대로 니르바나 금생에다 실현할 수 있어요. 다음 생각 가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수행하면 부처님 가르침 제쳐놓고 딴데 가서 이웃집에 뭐가 더 먹을 거 있나 하고 기웃대서 안 되지. 초기 불전 어디에도 일체 유심조 얘기도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의 심조 이런 것도 잘 쓰자는 거예요. 저녁에는 목마를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물이었는데 아침에 가서 먹으려니까 해굽바위까지 물이었어. 원효대사가 마신 물이. 마음에, 내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체유심조라는 것도 아침 저녁 변하는 그 마음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와 실체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걸, 의식이라는 걸, 분별이라는 걸, 어느 걸 참나라고 할 거예요? 내놔봐, 내놔. 참나가 있다. 뭔가 내놔봐라 이거예요. 근심 걱정 있습니다. 뭔가 내봐. 해결해 줄게. 근심 걱정을. 참나. 뭐가 참나인지 내놔봐. 그래서, 예, 이 마음에 대해서 절대와 실체화 하지 마라.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하다. 그걸 깨달으면 궁극적인 행복인 니르바나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초기 불전에 나오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하다는 것을 변하는 괴로움이다, 개고성이다, 무너질 괴짜, 고통고짜, 성품성짜, 개고성. 행복이라는 것을 변하는 괴로움이다. 아예 행복하고 즐거운 걸왜 괴로움이라고 그래? 부처님 말씀은요, 잘 보면 모든 게 삶이 괴로움이 연속이에요. 그게 괴로움이 잠시 수돕한 것을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잠시 수돕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하면 산 넘어선 산 넘어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근심 걱정거리들이. 그래서 즐거움도 괴로움이다. 왜 그러냐? 즐거우면 그게 3일이고 4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즐거웠던 것이 아 이게요 괴로움으로 변해요. 진짜인 줄 알고 받아먹었더니 마약이었어, 독약이었어, 뇌물이었어, 나를 죽이는. 그래서 마음은 계고성이다. 이것을 통찰할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를 꿰뚫어서 알수 있다라는 말씀. 반야심경에서도요, 이 마음 얘기 계속 하는데,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따 시조견 반야바라밀따 수행을 할 때에 오온을 조견해 보니, 색수상에서 오온을 조견해 보니, 통찰해 보니, 해체해서 보니까 다 공안의 오온 개국이네. 해체해서 보니까 도일체국의 괴로움에서 소멸됐네. 해체하지 않고 뭉뚱그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요. 해체해서 보니까 오온 개국이네. 시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일체 공으로 볼줄 아니까 오온을 고통에서 사라졌네. 도일체고 제도됐네.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깨뜨려 보게 되면 나라는 게 대한 집착에 대해서 평생 구하다가 저기 구하다가 집착하다가 가꾸다가 시봉하다가 꾸미다가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살고 가는 줄 알았는데 꿰뚫어 봐서 무슨 뭐 성불이니 아라하니 되니 뭔가 마음의 문을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금 초기 불제 나오는 쌍유대 니까에 나오는 무상고 무아를 분명하게 해체해서 볼때 꿰뚫어 보게 되면은
재범우와 실체가 없다, 고정불면한 내가 없다라는 것이 해결되어 범부중생 해탈한다. 아, 나도 그렇게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법문 듣고 부처님 경전 자꾸 사서 보고 빌려서 보고 스님들한테 묻고 했더니 평생 나는 10층 안목에서만 살다 죽을 줄 알았더니 야, 30층, 4층에 올라가서 보는 안목이 보이네? 나도 해탈할 수 있네? 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화엄경 정인품에서도요, 네 초기불전 나오는 말씀이 좀 언급되는데, 재행무상, 무상을 재행 모든 걸 재범무와 일체계고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그래. 상이 없는, 항상함이 없어. 우리는 물질로 현상계 보이는 건 용화형대로 이쁘니까 머물러줘. 무지개가 너무 이쁘니까 그대로 머물러줘. 그런데 금방 쳐다보니까 없어졌어. 이 몸 땅에도 이 모양으로 이렇게 예? 젊게 안 아프게 이쁘게 머물러줘. 그런데 허물이지잖아요. 그걸 미리 알면은 무상을 통한 해탈이라는 것은 상의 없는 거야. 항상하지 않는 걸 알면은. 그래서 고를 통한 해탈, 괴로움을 통한 해탈, 그건 무언 해탈이라고 그래.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 반설 안 하고 넘어가는데 설명 잘 들으세요. 고를 통한 해탈은 뭐냐? 일체가 무아, 내가 무아 실체가 없는 난데 내가 실체가 있다고 구하고 얻고 뭐 그냥 바르고 꾸미고 하려니까 이 몸뚱이는 색수상행식은 괴로움이야 라고 하니까 무언해탈, 이무소 듣고 구할 게 없는 해탈에 갈 수 있어. 원함이 없는, 나를 집착할 바가 없다고 보면은 탐지지 삼독에 집착할 이유가 없죠. 원함이 없는, 이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어. 그래서 무언해탈할 수 있다. 무아를 통한 해탈은 공해탈이라고 그래. 내가 없어. 제가 항상 무아 연기공 중도는 함께 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함께 보는 것도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아를, 말씀 계속 제가 하는 걸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같이 보라는 뜻을. 무아를 통한 해탈은 공해탈이라고 그래. 내가 실체가 없어. 그걸 공이라고 그래. 규정 짓지 말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 규정 짓지 마. 무아를 해탈하고 그 체득하면은 해체해서 보면은 공해탈이야. 공이란 뭐냐? 규정 짓지 말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규정을 짓지 마. 그러니까 형님 닮아라. 작은애 닮아라. 아이들 교육상에도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실체 없는 자에 대한 계합은 불해탈이다. 실체 없는 것을 자기라고 집착해서 거기에 합해서 그 실체 없는 것을 시봉하고 꾸미고 그걸 먹여 살리느라 힘들고 합해서 놀면은 해탈을 할 일이 없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에 대해서 사무쳐야 해탈해. 사무치고 통찰하고 조견하고 해쳐서 보고 해체해서 보고 그래야 무상고 무아를 거기에 사무쳐. 염호하고 니욕하고 해탈하는데 사무쳐야 벗어날 수 있어. 불자가 이 사실 지금까지 말씀한 걸 잊어버리면 외도요. 외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의 색수생인시의 무상고 무아는 소멸 열반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야. 재범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고의 삼법인의 가르침은 108분내로 소멸하는 니르바나 열반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사성제, 거짓멸도, 팔정도는 수행체계로 보자면 가래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야.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가래, 내 몸땅에 대해서 목마라서 집착하는 게 괴로움이 생긴다 했거든요. 그걸 소멸하는 것도 무상고 무아를 깨달아야 팔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영원 불변하는 참나를 찾는 것이
여기 참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나가

있다라고 찾는 것이 부처님 수행이다. 불교 수행이다라는 건 착각이다. 참나를 찾은 사람이 있으면 참나를 뭐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참나가 뭔가.

오늘 해체해서 비춰볼 때 오늘에 이루어진 나는 존재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통찰해서 온에 대해서 염호하고 욕심을 떠내서 집착한 것이면 해탈이요 열반 실현이다. 외도가 아니고 불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조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또 제 법문의 강의에 신행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0: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2: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3: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2: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4: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2: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5: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4: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그럼요.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3: 네?
2: 배우 누구 닮았어요?
3: 배우?
2: 네.
3: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4: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매력이, 네.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네.
5: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2: 아까 세우는 좀
5: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3: 이걸 수술을 하신 거네요.
2: 네, 뼈를 했죠.
3: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2: 이게 뭐가 똑같은데?
3: 그대...

0: 오늘 시즌1의 마지막 편인 거 알고 계세요?
1: 섭섭하고 네. 또 시원합니다.
0: 아, 시원하세요?
1: 네.
0: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예, 맞아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여섯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배운 것은 무엇이 새로웠고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 자연과의 조화
1: 예.
0: 제철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공양 자체가 정성이잖아요
1: 네.
0: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어요?
1: 저는 스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받는 것 같고요. 스님들을 다니면서 이게 스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0: 그쵸.
1: 굉장히 많은 네. 그것을 유지하구나. 이게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0: 맞아요,
1: 생각을
0: 맞아요.
1: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0: 진짜 저 이런 풍경은
1: 네.
0: 일단 서울 근교인데 서울인데도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풍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1: 제목은 알고 깎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 뭐냐 하면 조포사 역할을 해서 왕실에 두부 음식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헌납한 그런 왕식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는 수륙제로 되게 유명해요. 왕실의 수륙제예요. 이게 그 수륙제로 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음식들을 되게 궁금해했는데 우리 셰프는
0: 일단 왕실에 올리는 두부를 네.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조포사 역할을 또 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너무 기대되고
1: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0: 여기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1: 여기는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0: 진관사?
1: 아마, 예.
0: 진관사는 스토리를 예. 되게 많이 들었었고
1: 예.
0: 저희 이 음식하는 셰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와보고 싶은 사찰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구나.

0: 네.
1: 여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미션 준 거는 있는데 그걸 얼른 해가지고 가야 돼요.
0: 비닐하우스도 있고.
1: 예.
0: 여기서 뭘 캐나 보죠?
1: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한번 해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스님이랑 촬영하면서 나왔던 음식.
1: 와, 이거 내가. 내 건데 이거.
0: 냉이 두부죠. 이거 제품으로 나왔고.
1: 이거는
0: 도림 스님.
1: 도림 행인 건.
0: 우엉 잡채.
1: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0: 정말 맛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1: 예. 네.
0: 이 사찰 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노력해서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스님, 오늘 만나뵐 스님 힌트 좀 주세요.
1: 아, 오늘 스님은요.
0: 네.
1: 그 사찰 음식의 어떤 명장이면서 어렸을 때 타노 스님과 인연으로 18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0: 그래서 그 스님 누구세요?
1: 개자 호자 스님.
0: 와, 개호 스님.
1: 네.
0: 명장 개호 스님.
1: 네, 자상하신 분이에요.
0: 이야,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진짜 영광입니다.

0: 목사님.
1: 아이고 간세연보살 오셨습니까?
0: 진짜 잘 계셨습니까?
2: 네. 아 스님.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네.
2: 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1: 아, 동서남북.
0: 네. 그래서 저희들 간부를 할 때 네. 부처님 모욕을 시키는데 개송이 있거든요.
2: 네.
0: 천상천하 유아독존.
1: 네네.
0: 삼계가 개고라 그랬어요. 삼계가 다 괴로운데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방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모욕시키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이렇게 필요한 거 보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네. 먼저 스님께서 네, 예. 해주시죠.
0: 네.
1: 하고
0: 네. 네. 법성 스님이 이제 네. 하세요. 네. 다 같이 부처님한테 절 세 번 합시다.

0: 그리고 여기 사찰은 또 특이한 게 왕실 사찰을 표현하거든요.
1: 예.
0: 제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태극 문양이요?
1: 네. 네. 말만 들었어요.
0: 이 태극 문양이 예. 왕실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태극 문양입니다. 이게
1: 아,
0: 여기도 있잖아. 저기 아. 보세요. 저기 야. 보세요. 저기를 보시면 저, 아시겠죠?
1: 예, 예, 예.
0: 예. 태극 문양이 있는 사찰은 왕실 사찰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저희들이 수륙제 할 때 국행 수륙 대제라 그래요. 수륙제를 지냈죠. 저기 문양 한번 보세요.
2: 우와.
0: 태극 문양이죠? 네.
2: 와.
0: 그래서 진관사가 왕실 사찰이라는 거.
2: 왕실 사찰. 사실
1: 근데 이게 그러고 여기 사찰에서 뭐 태극기가 나왔다고.
0: 네, 저 칠성각에.
2: 칠성각이요?
0: 네, 와. 칠성각이 저기 시문화재로 돼 있는데 칠성각이 그전에는 좀 이렇게 헐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걸 하다가 그 불단 옆에 이제 보재기가 쌓여 있는데 태극기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문건이요 한 몇 건 38쯤 나왔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가 그 일장기에
2: 일장기에
0: 예 일장기에다가 그 태극 문양을 덧칠한 거예요.
1: 아.
0: 근데 백초월 스님께서 아 일본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덧칠해가지고 태극 문양을 넣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예요.
2: 이제 의미가 완전히 남다르네요.
0: 네.

0: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여기 형성이 됐고 잘 운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된장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1: 예. 장맛이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1: 가봅시다.
2: 장 보러 가시죠.
1: 장독으로 갑시다.
2: 그러시죠. 가시죠.

0: 선생님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 장독간도 대문이 있거든요.
0: 와.
1: 요 저기 대문인데요.
0: 네.
1: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2: 여기다
1: 예, 올려놓고 요거를 예. 절로서 돌리면 이게 대문입니다.
2: 문 여는 것처럼 이렇게.
1: 예. 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놨냐면은 예.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장독을 갖다가 훼손시키니까 장맛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0: 스님 장독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1: 아, 저희들은 맨날 닦고 장독이 숨쉬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하는 건 맛이 없어요.
3: 와. 이게 지금 소화가루가 엄청 많은데 네. 하나도 이게 소화가루가 묻어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닦잖아요. 이게 닦아야 돼요. 서양에서는 발효 음식이 뭐 치즈나 와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이 된장을 가지고 유익균이거든요.
0: 네네.
1: 이걸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오늘 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 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3: 네.
0: 네. 와,
1: 이거. 네. 이게 깊은 맛이 냄새가 나죠?
0: 네.
3: 응? 진짜 맛있겠다.
1: 자, 요거 맛을 봐야 되는데, 네. 엄지, 검지, 중지, 약질에서 이걸 약을 맛보는 해서 넷째 손가락을 맛보세요.
0: 약지로?
1: 네, 약지로.
3: 처음 듣는 이거 말입니다.
1: 이런 거는요.
3: 네.
0: 아이고, 이거.
1: 된장이요. 단맛이 고여요.
3: 오, 짜지가 않아요.
1: 네,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3: 오, 진짜.
1: 이게 안 짠 거예요.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네. 이렇게 삶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꼭 삶아 가지고 네. 그 다음 매주를 뜨잖아요.
3: 네.
1: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0: 자, 간장.
1: 자, 이제 간장으로 갑시다. 저희들은 간장이요, 오래돼서 시간장처럼 됐어요. 예, 예.
3: 간장이요. 진짜 맑아요.
1: 이렇게 휘져가지고.
3: 와, 진짜 진하다.
1: 예.
0: 와.
1: 자, 이거 저
3: 아까
1: 넷째 손가락?
3: 이거.
1: 약지.
3: 예.
0: 약지.
1: 약지. 그럼 자, 한번 간을 봅시다.
3: 이걸로 할게요.
1: 예.
3: 이 손으로 볼게요. 오, 진짜 맛있어요.
1: 네.
3: 짠맛이 안 느껴져요.
1: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곰삭아가지고 단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만 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0: 와, 스님, 이 사찰에서 본 간장 중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간장은?
1: 네. 네. 저기 시간별처럼 저희 맞아요. 스님이 왔을 때부터 한 7, 80년 넘었어요, 이게.
3: 스님, 그러면 지금 이 간장을 드시고 있는 간장이죠?
1: 그렇죠. 드시고 있습니다.
0: 맛있습니다. 네. 저 문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저게요.
0: 네네.
1: 저희들 삼소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우회끼 소식한다. 적을 소자의 소식이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의 소식이고
0: 소식.
1: 그 두 번째는요. 채소 소자의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그 끝머리 거는 많이 웃는다 웃을 소자.
0: 아, 웃을 소.
1: 많이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로 일로 일소 일소 그러잖아요. 네. 한 번 노하면은 얼굴이 늙어지고
0: 네, 네.
1: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진다.
0: 아.
1: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 일소인데 저희들은 소식 적을 소자에다가 채소 소자에다가 많이 웃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저기 컨셉이에요. 저게 바루예요.
0: 바루.
3: 시합 한번
0: 해볼까요?
3: 네, 시합.
1: 자 돌려보세요. 자. 제가.
0: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3: 아니, 헤매는 것 같아요.
0: 와. 야, 개호스님이 진짜 힘이 좋으신데요? 아니, 스님,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1: 예, 자, 주사 한번. 자, 법성 스님, 두 번 타자.
3: 예.
0: 자.
3: 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0: 오! 생각보다 무겁죠?
3: 오, 예. 돌이 튀어서. 어, 못 돌리네.
0: 와.
3: 야, 막 이게.
0: 와.
3: 뭐, 이거 다 돌려봐야 돼.
1: 자,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아.
1: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0: 근데 개호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모습 완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3: 예. 스님이, 이렇게.
1: 이게요, 천천히 갈아야지만 야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짤 때
3: 네.
1: 결이 고와요.
3: 아~
1: 빨리 갈고 그러면은 네. 이게 좀 적이 되니까 천천히 갈면서
0: 빨리 하면 안
1: 요령껏. 저희들은 강화도 콩을 쓰거든요.
3: 네.
1: 이 강화콩이 왜 좋냐면은 해풍에
3: 네.
1: 강화도에서 나는 건 다 특산물이에요.
0: 맞아요.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1: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약이거든요.
3: 지금 진강산 두부가 맛이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1: 비법이 있죠. 저희들은 비소를 바닷물로 써요. 아. 맑은 바닷물.
0: 바닷물.
1: 동해 청정한 바닷물. 흙탕물이 아니에요. 청정한
3: 물. 아니 그러면 어디에서 떠오는 데가 있어요?
1: 네, 떠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맛있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보여줄게요.
3: 어, 되게 연해요.
1: 예. 자, 이거를 살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요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0: 마지막 올려가지고 네. 자 이렇게 올리면은 모두부가 네.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항단에다 올려요.
1: 아 조항단에다.
0: 예, 네, 스님이 한번 간을 보세요. 자,
1: 감사합니다. 예. 네, 네.
2: 와 너무 부드러워요.
0: 예.
2: 와 이게 집에서 살살 송송돼요.
0: 이런 걸 녹는다 그러죠.
2: 네.

0: 이제 드블을 만들고 맷돌도 돌렸으니까 이제 네. 오색두부 만들 때 드블을 한번 구워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2: 아, 스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뭘까요?
0: 아, 저희들은 처음에 예. 두부를 예. 가지고서 오색두부 예. 조림을 만들어 보고요.
3: 예. 너무 예쁩니다.
0: 그 다음에 가죽전을 한번 해보고
3: 가죽전 예.
0: 그 다음에 엄나물 예. 살짝 뒤쳐가지고 무침하고요.
3: 엄나물 무침.
0: 그 다음에 깻잎 배무침을 할 거예요.
2: 아, 이게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또.
0: 네네. 네, 네 가지가요. 예. 봄에 나오는 음식은 사실은 다 보약이에요. 네. 봄에는 부자의 계절이라 그래.
3: 네.
0: 그래서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천지가 멀게 지천이고 네.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는 다 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즙 나오는 거 있죠?
3: 네.
0: 그게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갖다가 네. 없애주고 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3: 네.
0: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로 막 하는데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매실청을 아, 넣고 맛있게 좀 만들어 볼 거니까
2: 네.
0: 이제 한번 보세요.
2: 처음 보는 음식.
0: 네. 제가 이제 두부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3: 네.
0: 네. 이게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3: 네. 네. 아, 뭘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죠?
3: 네, 네.
0: 네. 이런 거는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려요. 근데 절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뭐 할 때 쓰냐면은
3: 뭐 손잡이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네.
3: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저요 이거 가지고요 기름질 할 거예요.
2: 아.
0: 네, 기름질 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 잡고.
2: 아 그렇게.
0: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3: 와.
0: 네.
3: 이건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0: 예 써먹어요.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두부를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2: 네.
0: 그대로
2: 아.
0: 올립니다.
2: 아.
0: 요게 비법이에요.
3: 그대로?
0: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대로.
2: 아.
0: 네, 요게 비법이에요. 자, 기름지를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2: 네.
0: 약간 이렇게 4등분해서
2: 네.
0: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3: 두툼하게.
0: 네.
2: 지금 이게 두부가 다른 음식인가요? 두 개가?
0: 아니 똑같아요. 아 요거는 그냥 부치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아,
3: 부치는 거 뭐야?
0: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 두부 이제 오색 두부 할 때 두부 조림 할 때 이제 구워가지고 요걸 좀 뒤로 좀 보내고
3: 네.
0: 아 이렇게 이제 네, 이거 구워가지고 제가 또
2: 네.
0: 채 쓰는 법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3: 와, 개호 스님께서 네. 채 쓰는 방법.
0: 예. 네. 우리가 채 쓸 때요.
2: 네.
0: 이 동그랗게 볼총 쓰잖아요.
3: 네,
0: 제가
3: 네.
0: 이제 동그랗게 쓸면요.
2: 네.
0: 이게요.
2: 네.
0: 이게 다 갈라져요.
2: 아.
0: 이렇게 쓰면은.
2: 예.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지 말고 네. 가루다지로 쓸자고.
2: 네. 예. 네.
3: 가루다지? 가루다지가
2: 아마 요렇게.
0: 이렇게 해 가지고
2: 한 말을 들었어요.
0: 그렇지. 그렇죠.
2: 네. 네. 아 진짜 곱게 쓰려고.
3: 근데 칼로 자르시는데 엄청 얇게.
0: 자 이게 이제 쓰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3: 네.
0: 이렇게 쓸잖아요.
2: 네. 아.
3: 와.
0: 요 끝을 네. 살짝 살짝이 네. 들어줘야 돼요.
2: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
0: 예, 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3: 아.
0: 그 소리 나면은 어른들이
2: 네.
3: 보통 칼질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2: 제가 그러잖아요.
3: 아, 죄송합니다.
0: 기본이 채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0: 네.
1: 알겠습니다.
2: 자, 이래가지고
1: 한번 채 한번 썰어볼래요?
0: 나머지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2: 네, 썰어보세요. 네. 자, 이걸로. 어, 잘 쓰시네. 곱게 잘 쓰시네. 그래도 굵네.
0: 최대한 얇게 썰고 있습니다.
2: 어우, 잘 쓰신다.
1: 쉐입인데요.
2: 어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요, 이게 네. 깨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동그랗게 네. 썰면 다 우리가 무채나 물이 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잖아요.
1: 네.
2: 동그랗게 썰어서 그래요. 야. 동그랗게 썰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네, 썰어라.
1: 알겠습니다. 요거
0: 야, 오늘 기억을
2: 명심하세요.
0: 진짜 팁이네요.
2: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저기 살살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1: 스님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상상이 안 가서
0: 지금 궁금합니다.
2: 젓가락 이거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어야
0: 하나씩.
2: 돼요. 하나씩. 네, 딱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하고
1: 호박이.
2: 아니 호박이든지 빨간 거든지 뭐든지.
1: 와 이거
2: 모양이에요.
1: 완전 수행인데.
2: 스님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1: 네.
2: 먹는 것도 수행이고,
1: 네.
2: 마무리하는 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1: 네.
2: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0: 네.
2: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0: 지금 채소인가요?
2: 네, 채소를
0: 채소에다가
2: 버섯 넣고
0: 네네
2: 네
0: 무 넣고
2: 절간장 넣고 버섯을 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0: 아, 좀 넣고
2: 자 고추씨 들어가면요
0: 네네 아,
2: 맛있어요 담을 때는 고추씨를 안 넣습니다
0: 네.
2: 자 이제 조청 좀 넣고
0: 조청
2: 후춧가루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좀 넣고 조림새 할 때는 후춧가루 넣지만 나무 무칠 때는 후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저희들은 마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청을 만들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예. 네. 너무 달다 싶으면은. 채소를 조금 넣으면 되고
1: 안 달아요.
2: 예.
1: 매운기도 딱 맞고요.
2: 그 눈대중 손대중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사람.
0: 스님 감으로 하신 맛이 완전 퍼펙트한데요.
2: 퍼펙트한 간이, 게 그게 요령입니다.
0: 간이 딱 맞습니다.
2: 자 이거 생강은요. 많이 넣으면 쓰니까 조금 만든둥만둥 생강즙입니다.
0: 생강즙이요?
2: 네네. 네.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싱겁다 할 경우는 죽염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1: 근데 싱겁지 않습니다. 스님.
2: 자 이래가지고 자 이걸 넣어보세요.
1: 한 개씩요?
2: 넣어보세요.
1: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선생님?
2: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밑에 거 물을 여기다 좀 올려주면 됩니다.
0: 예, 이렇게 샤워하듯이.
2: 예예. 예. 자, 이럴 때는 요거 물을 조금 넣어주고 뚜껑을 한번 닫아줍니다, 이럴 때.
1: 아.
2: 자, 이게 삼투압 작용이라 그래요. 딱 닫아주고 끓는 기운이 나니까 저는 온도 안 맞춰도 끓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1: 아.
2: 이게 초보자와 하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0: 네네.
2: 자, 우선 간을 한번 보시라고.
0: 네.
2: 젓가락, 저희 저분. 맛있어요?
1: 네.
2: 자, 이제 끕니다, 불을.
0: 진짜 간이 완벽하네요. 네.
2: 자,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그 밑에다 깔아도 돼요. 그런 거 밑으로. 네.
0: 이 가운데 들어간 오색 채소가
2: 네.
0: 모양도 예쁜데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2: 아, 그럼요.
0: 이 씹히는 맛도
1: 여기 있고. 안에 또
2: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오색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잖아요. 음식 잘 만들면 지혜롭고 공양을 잘하면 자비로워진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원융회통과 화쟁의 정신을 실천했던 무산 오현 스님의 가르침을 이은 제3회 무산 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문화의 정수를 전한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사회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작 수여식과 퇴임식을 진행했습니다. 퇴임시설장들의 공로를 기리고 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사명감을 북돋았습니다.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합천도원사 원각스님 등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몽불교문화교류협약을 바탕으로 양국 불교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를 돕기 위해 정각사 주지 정목스님이 나섰습니다. 법문에 나선 정목스님은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마이산 탑사가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무주군이 우승을, 장수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불교와 시조문학의 큰 스승이었던 무산 스님의 상생과 화합정신을 기리는 제3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올해는 정수자 시인과 서도호 설치미술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공존을 위협하는 시대,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 자리였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로 원융회통과 화쟁의 정신을 일생 동안 실천해 보였던 무산 오연 스님의 가르침을 이은 제3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어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설악 만해사상 실천선양회는 올해 문학 부문에 정수자 시조시인, 예술 부문에 서도호 설치미술가, 사회문화 부문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선정하고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문학 부문 정수자 시조시인은 우리 고유의 시조를 통해 현대인의 내면적 고뇌를 보듬고 생명평화의 가치를 선양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 한쪽 경계를 새롭게 여신 그 영역의 확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죽비로 왔습니다. 그 시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조가 미국 영어 시조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걸로 알고요.
1: 예술 부문 서도호 설치미술가는 공간과 이동, 집과 기억이라는 화두를 전 세계에 던지며 문명과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3: 이번 수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던 제게 인생을 돌이켜보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제 작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옴을 경험합니다.
1: 사회문화 부문을 수상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전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물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4: 사찰에 가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템플스테이 사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전국에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수상자들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단절과 고립의 문제를 허물고 연결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무산 스님의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5: 사람과 사회, 종교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이념과 가치의

0: 경계를 건너뛸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삶을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무산문화대상은 제1회 문태준 시인,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와 수녀의 제2회 곤여선 소설가, 양성원 첼리스트, 이태석 재단 등 종교를 초월한 수상자로 무산 스님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대선사님께서는 시와 선을 통해 인간과 자연, 나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3: 무산문화대상은 무산 조우현 스님께서 강조해 오셨던 상생과 화합의 가치,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셨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무산문화대상은 불교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정신적 귀감이 되는 열린 불교와 대중적 상생의 표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BK 뉴스 이은아입니다.
4: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장 수여식과 퇴임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불교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온 퇴임시설장들의 공로를 기리고 새롭게 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사명감을 북돋우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5: 불교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자비의 정신을 전해온 시설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8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산하시설 신임시설장 임명장 수여식과 퇴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재단을 위해 헌신한 퇴임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새 출발을 앞둔 신임시설장들의 사명감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6: 그동안 불교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퇴임시설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롭게 산하시설을 이끌어 가실 신임 시설장님들께 임명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5: 도륜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퇴임 시설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불교 사회 복지 발전을 이끈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앞으로 복지관을 이끌어갈 후배 시설장들을 향해 따뜻한 조언을 전했습니다.
7: 위로는 어르신들을 또 잘 모시고 또 아래로는 우리 직원들을 함께 잘해서 서로가 화합하면서 복지관을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재단 산하복지기관을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시설장 임명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해인사가 지원하는 거창군 삶의 쉼터관장 금선스님을 비롯한 신임시설장들은 지역사회 가교로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8: 역사가 깊은 만큼 잘하고 있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불교와 지역 주민을 잇고 또 우리 재단의 비전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시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퇴임 시설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시설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9: 네. 여러분의 노고와 경험은 재단과 산하시설의 소중한 자산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임명되신 시설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 부처님 자비와 구제중생 원력으로 불교 복지를 실천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 지도자들은 미래 불교 사회복지를 향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한국 근현대 선불교의 중흥조이자 덕숭산 선풍의 근간을 이룬 경어당 성우대선사 열반 114주기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수덕사는 어제 경내 대웅전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덕숭 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호계 원장 정묵 스님, 종회 의장 주경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사를 추모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설정 대종사는 경어 스님의 법문인 참선곡, 중노릇하는 법, 법문곡, 가다가음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 이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견성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선사의 달해제를 봉행하는 참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지 도신 스님은 옹산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 경어대선사 달해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탄어대종사 43주기 추모 달해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정념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탄어 대종사는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사상가로서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어 대종사는 하남당 중원 대종사의 가르침을 계승한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불교 교리와 한학에 두루 정통했으며 화엄경 번역과 후학 양성에

0: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합천 도원사 원각 스님과 화엄 승가회, 법향회 스님들이 몽골 최초 사원인 에르덴조를 찾아 한국 불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몽 문화교류 협약을 바탕으로 이어져온 불교 교류는 올해도 현지 신도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양국 불교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광활한 초원과 유목문화의 땅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다시 6시간가량 육로를 달려 도착한 카라콜롬.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에르덴조 사원에 한국과 몽골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일 합천 도운사 주지 원각 스님과 화엄 승가회 법향회 스님들이 몽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8차 한몽 문화교류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 한국, 몽골 불교 문화가 더욱 발전된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 합천 도원사의 불교 문화교류는 지난 8년간 양국 불교 문화와 우호증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현지 시민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합천 도원사 주지 원각스님, 하엄 승가회 회장 대각스님, 법향회 회장 지우스님, 고문 자인스님과 몽골 에르덴조 사원 주지 소똠스님, 카라콜롬시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한국 불교 대표단을 환영했습니다. 화엄 승가회 회장 자인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전하는 법문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3: 부처님께서 사바세를 거시는 것은 중생들의 무명을 지혜로 바꿔서 한 평생을 행복하고.
1: 이날 몽골에서는 보기 드문 한국 불교의 연비와 수계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지며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소원했습니다. 생소한 광경이지만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은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됐습니다. 수계식이 진행될 때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한의심이 가득했고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몽골 측이 준비한 전통 공연과 함께 한국의 관음무 공연도 펼쳐져 한국 불교 문화의 매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이 몽골 어린이날인 점을 고려해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을 현지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4: 하루는 어떠한 주택동 앞은 어떤 것이
1: 한편 원각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방문 기간 동안 몽골의 대표 불교 성지인 관등사와 아리아발 사원을 참배하며 양국 불교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푸른 초원의 나라 몽골에 뿌려진 한국 불교의 자비의 씨앗. 이번 교류는 단순히 종교 행사를 넘어 아시아 불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를 돕기 위해 서울 정각사주지 정목스님이 나섰습니다.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마음가짐을 주제로 법문에 나선 스님은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5: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 모인 비구니 스님과 우바이들. 2024년 3월 시작해 어느덧 46차를 맞은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 대중입니다. 부처님 전에 다 함께 예를 올리고 본격적인 마음 공부에 나선 수행 공동체. 이날의 지도법사는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이 맡았습니다. 스님은 명나라 때 학자 원효범이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로 말머리를 풀었습니다.
6: 요범 선생이 운곡 스님을 만나서 모든 잘못과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낱낱이 고쳤습니다. 죽는 날까지.
5: 정목 스님은 원효범이 쓴 요범사훈 심요를 인용해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마음가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일반적으로 하는 말실수나 자존심 상하는 일에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금도 욕망에 흔들리는 스스로에 대한 경책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는 성현과 달리 자신은 욕망의 수렁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6: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이 뭐냐? 아직도 내가 이 사바세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5: 다만 스님은 욕망

0: 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존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하는 뇌 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저항하는 수행의 길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님은 우주법계가 나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허물을 알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용맹한 마음이 나를 바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음가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수행한다고 모이면 어때요? 보는 사람의 눈이 있으니 조심하게 되죠. 이것을 혼자 있을 때도 그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승가의 원칙이에요.
0: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마음치유 처방전을 제시한 정목스님은 다음 달 6일 한 번 더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마이산 탑사가 초여름 따스한 햇볕 아래서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흥겨운 하루를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3: 그라운드 골프는 언제 어디서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신종 스포츠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체력 소모가 적고 규칙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특히 노인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친목도 다지는 그라운드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어제 제1회 진안군 마이산 탑사배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4: 네, 그라운드 골프 대회. 저도 참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 그라운드 안에서 골프를 치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대회입니다. 진안군에서 수년 동안 해왔지만 이번에 마이산 탑사배를 제1회로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첫 대회는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군 대표 3개 팀, 8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공을 4번 이내로 쳐서 포스트에 넣어 한 홀을 마치고 이렇게 8홀을 돌면 경기가 끝나는 간단한 규칙이라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5: 이게 그라운드 골프는 7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단지에서 여러 명이 무리하지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운동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3: 탑사 붓다봉사단과 보리수봉사단은 경기 운영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진안 자원봉사센터는 핸드드립 커피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대회는 무주군이 우승을, 장수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탑사와 후원업체 화준산업이 마련한 점심과 경품, 축하 공연을 즐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다지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이산 탑사는 어르신 효잔치, 자원봉사자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법 도량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 창종 60주년을 맞은 열애종이 계산 창종조인 연화경 인왕대승정 연화사리보탑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제막식에는 총무원장 명안스님을 비롯해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해각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 대약사사 주지 해안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명안스님은 인왕대승정의 유훈을 받들고 불심으로 가족과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은 인왕대종사의 탄생 100주년, 열반 10주기를 기리는 사리탑 봉안을 경하드리며 깊은 추모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왕대종사는 1987년 열애종을 창종하고 초대 종정을 지냈으며 스리랑카 불교 최고 승계 승왕 및 대승정 품수를 받는 등 불교 교류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습니다. 조계종 진주 가람산 극락선언이 지난 7일 전 수덕사 방장 설정 대종사 초청 특별법회와 부도탑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경내 앞마당에서 원로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회주 금담 대종사의 미술을 기념해 평생의 수행 가치를 사부 대중과 공유하고 그 의미를 지역사회에 회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금담 대종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생 수행의 소회를 밝히며 4부대 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정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일상에서 정진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3기의례, 행장 소개, 감사패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금담 대종사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성금을 진주시에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귀포 불교 문화원 제8대 이사장에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 법화사에서 열린 취임식은 서귀포 불교 문화원 제8대 이사장 도성 스님의 고불문 낭독에 이어 이사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도성 스님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귀포 불교의 계승과 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는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 서귀포 승가 연합회장 성근 스님, 서귀포 불교대학 김만국 학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일상 속 선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 평안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화합을 발원하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면

0: 상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일념. 오늘 그 가운데 있는 수량 숫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중간쯤 넘어 있는 아승지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품, 아승지 품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승지 품은 이 수량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이 다른 품은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보살들이 설하셨는데 이 품만은 보살들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부처님한테 시망보살이 이제 숫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망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러 부처님 여래께서는 아승기고 한량 없고 그지 없고 가틀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음을 연설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아승기라 하면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다 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망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아는 수량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래 응공 정변지에게 묻는구나. 선남자여,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에게 말하리라. 시명보살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일백낙차가 한 구지요, 구지식 구지가 한 아유다요, 아유다식 아유다가 한 나유타요, 나유타식 나유타가 한 빈바라요, 빈바라식 빈바라가 한 군갈라요, 군갈라식 군갈라가 한 아가라요, 아가라식 아가라가 한 최승이요, 최승식 최승이 한 마바라요, 마바라식 마바라가 한 아바라요, 아바라식 아바라가 한 타바라요, 타바라식 타바라가 한 계분이요, 계분식 계분이 한 보마요, 보마식 보마가 한 네마요, 네마식 네마가 한 아바금이요, 아가범식 아가범이 한 아가바요, 아가바식 아가바가 한 비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몇 단계가 있냐면 124단계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돈이죠. 돈, 그래서 부자는 옛날에는 백만장자 했는데는 지금은 억만장자. 그런데 지금 억만장자도 안 되고 지금은 조 단위로 나가죠. 우리나라 예산도 지금 조 단위로 나가죠. 그 다음에 경단위, 뭐 양간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14단계인데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120단계나 됩니다. 그래, 그 가운데 하나가 아승지라는 단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뭐 썼어요? 1, 2, 3, 4 썼잖아요. 1, 2, 3, 4. 한문으로 1, 2, 3, 4 해갖고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렇게 조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이제 한문, 중국에서 쓰던 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썼잖아요. 예? 이거 이제 숫자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호로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렇게 쓴 것은 언제부터 썼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조선왕조 중에서도 고종 때, 대한제국 때 썼어요. 대한제국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썼는데 그래 이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금 다 쓰고 있어도 그 모르죠.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줄 아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 인도에서 1, 2, 3, 4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쓰고도 있고 여러분 손자 아들 딸들도 쓰고 있는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꾼들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놈을 갖다가 유럽에다 퍼뜨리면서 아라비아 사람이 퍼뜨리니까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되어버린 인도 사람들은 억울하죠.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9까지는 만들었는데 9까지는 만들어서 썼는데 10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 말이죠. 10은 예를 들면 207이다 그러면 207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띄어써서 2 쓰고 가운데는 놔두고 7을 써서 207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인도의 수학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인도는 옛날부터 없다, 비어있다, 우리로 하면 공이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냐라고 했잖아요. 수냐 없다. 수냐 공. 우리 불교에서 제일

이야기하는 공, 도의 궁극의 상태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공을 썼잖아요. 영을 썼다고 하면 영을. 영을 쓰면서도 그것을 숫자에다 끼워서 그것을 숫자로 못 쓰고 있었어요. 9까지만 쓰고 영을 못 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의 천문학자가 그것을 숫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비어있는 데를 공을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어있는 데를 그빈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표현한 숫자, 그것이 0이다, 공.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을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공은 없는 것을 있다고 표현한 것이 공이기 때문에 없는 중에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간단히 표현할 때 진공묘유라고 그런다. 공 가운데 묘한 것이 있다. 그래, 진공묘유. 그래서 도인 스님들이나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도의 궁극의 그 상태를 표현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공이다. 수냐, 공.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만 알면 다 아는 거니, 공만 알면. 공의 그 뜻을, 공. 그래서 지금 표현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 공을 뭐라 하냐? 본무자성. 본무자성. 이 네 글자를 하나로 표현한 것이 공이다. 그래서 공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응급이 즉 일념이다. 그래. 그래서 불생불멸이 나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형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하음법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죽을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 지금 사람들은 다 죽을 걱정만 하고 살더라고.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절에 오니까 자연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공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본무자성이다. 본무자성. 본래에 날아갈 것이 없다. 날아갈 것이 없는데 뭔 태어난 게 있냐. 태어난 게 없으니까 죽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본래. 본래.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할 게 없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공을 알면. 아까 공을 아신다 했잖아요? 걱정 없죠? 네, 걱정 없으면 됐어요. 걱정 없으면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 걱정 없을 때 할 일이 뭐예요?

보살이 할 일이 뭐요? 걱정 없는 사람 보살이라 보살. 보살이 할 일이 뭐요? 업장소멸이 업장소멸. 지어놓은 업, 지금 걱정은 없지만 지어놓은 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응? 지어놓은 업이 계속 나와. 그래갖고 언뜻 언뜻 자기를 괴롭힌다. 그 말. 그래서 소멸을 해야 돼, 그것을.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는 제일 첫 단계,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바르게 갖는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갖는 거. 자기를 바로 아는 거. 그래서 자기를 바로 지금 알았으면 걱정 없다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알았잖아요. 불생불멸을 알았으니까. 알았으면 업을 소멸해야 되는데 그 업이 뭐예요? 모든 자기 주위, 모든 이웃이 다 자기 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웃을 다 건져내야 된다. 그 말이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야 된다. 그게 보살이 할 일이라. 그래야 내 업이 소멸이 되는 것이야. 내 업을 내몸 가운데서 찾아서 소멸한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내 업이기 때문에 내 주위를 다 건짐으로 인해서 내 업이 소멸이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업이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것을 다 구하겠다 하는 것이 보살의 원이다. 그 말이에요. 보살의 원력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은 내 업으로 있는 것인데,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웃을 다 구제를 해야 내가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쉬워요. 그럼 더할 일이 없지. 그럼 더할 일이 없어. 더할 일이 없어. 다 구제를 해. 그 수가 말할 수 없는 수예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수. 그것이 무량수라면 헤아릴 수 없는 수. 그것까지 부처님께서 124단계를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아승지품이다. 아승이. 아주 쉬운 과목이죠, 오늘. 네? 아주 쉬운데 불교의 모든 진리가 여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야. 한량 없다. 그러면 이 시간만 한량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명도 한량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수명이 한량 없으니까 여러분 수명도 한량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공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말해서 저 바다 물에서 파도가 확 치면 저기 알래스카 그쪽에서는 얼음이 하나 녹아서 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내려갔고 여기 하와이 앞에 와서는 큰 파도가 돼버리잖아요. 응? 그렇게 바닷물이 파도를 일으키면 우리들은 파도 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닷물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물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센 파도다, 약한 파도다, 고운 파도다, 나쁜 파도다. 응?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닷물과 같은 그런 근원에서, 한 근원에서 이 사람이라는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뿐이다. 다시 또 그 바다로 돌아가,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다대로 그대로 바다. 그러면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난 일이 없는 것이죠, 근본으로는. 그런데 일어났다 했을 뿐이다. 그 순간만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영혼, 무량한 세계에서 볼 때는 없는 것이지. 그냥 바닷물 뿐이야. 그러듯이 우리도 근본, 원뿐이다, 공뿐이다. 본무 자성, 자성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8만 4천 경전이 되어갖고 그 경전 가운데 하음경이 되어갖고 하음경에서 이 수량에서 이야기를,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일락차에서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말할 수 없다 뭐예요? 무량수잖아요. 무량수, 공같이, 원같이. 그 공 가운데서 공이 뭉쳐지면, 공이 뭉쳐지면 무엇이 생긴 묘유, 뭐가 생긴다 그러면, 뭐가 생기면 또 이거이 또 인연이 다하면 또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 그래갖고 요사이는 어디까지 인자, 옛날에는 물질만 가지고 과학이 연구를 했잖아요. 물질만 가지고 아톰, 소위 원자만 가지고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다 해서 원자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무엇 가지고 연구를 해요? 마음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마음 가지고. 최소 단위가 원자인 줄 알았는데 원자를 딱 깨보니까 구석에 양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속에, 원자 속에. 그래서 이걸 또 깨보니까 공이야, 공. 공. 그래서 이제 요사이 과학들은 그 행위, 예, 근본을 에너지라고 불리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이 세상에 빡 차 있다. 동양에서는 뭐예요? 음양해서 나타난 것은 양이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는 보니까 암흑색이다. 암흑 에너지다. 없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다. 있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는 지금 광명이고 없는 것이 작용하는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다. 그런데 거기는 모르잖아요. 지금 볼라게도 볼 수가 없고 느낄라게도 느낄 수가 없고 잡을라기도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시간, 수량이 되는 수량, 시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쓰고 있지만 몰라요. 시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측정은 있지만 본체는 없다. 그렇게 요사이 과학자들은 그런데 측정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측정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이라는 본체는 없다. 본무자성이다. 그 말이에요. 공이다. 많잖아요. 그런 것이 전체 거의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안 따지니까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낳은 바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분명하니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딱 이것이 무엇인고 내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뭣고 하고 깊이 추구해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뭣고 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따게 하고 탁 추구해 가면 성성하게 해가면 자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을 더 넘어 거기에 소위 말해서 끌려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탁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면 무엇만 있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지점이 나오는 거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지점. 거기가 지금 여기예요. 말로 표현을 하면. 거기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다. 아미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한량 없는 그 자리,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이다.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참구해서 탁 스스로 증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는 아무것도 불생불능,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래서 공의 모양이 그렇다 그러면 공의 모양. 법공상, 법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가합니다. 맨날 가르쳐주잖아요. 맨날. 그런데 입으로만 그냥 달달달달 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자기를 알라고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무슨 고통에서 매어 있어서 그런가, 욕망에 매어 있어서 그런가. 어딘가 집착에 있어가지고 자기 본 자기를 알라고 앉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알라고 해야지, 그것을. 불교인이라면, 부처님 제자라면 우선 나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세상에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부처님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나를 몰라하고 뭘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나를 알기 위해서는 추구해야죠. 공부. 무엇인고 하고 무엇인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해요. 또 저렴 부처님한테 스님들한테 질문을 해서 추구해 가야죠. 이것이 무엇인고. 뭐예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아승지겁, 무량, 무량수, 무량겁. 그러잖아요. 무량수, 무량겁. 한량 없다. 한량 없다. 끝없다. 맨날 하면서도
내 수명만은 끝이 있다. 나는 백살 먹고 죽을 것이다.

11살 먹고 죽을 거인 90살 먹고 죽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으로 한계를 만들 뿐이다. 응? 자기가 한계를 만들잖아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 아빠가 딱 놔놓고 너는 얼마만큼 살다 죽어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너는 얼마만큼 살다 죽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 맨날 내 건 나다 하는데 나란 게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날아갑니까? 몸뚱아리를 날아갑니까? 자기 생각을 날아갑니까? 우리 법우님들께서는 에? 우리 도반들께서는 무엇을 날아가고 살아요? 자기 몸을 날아가고 살아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날아가고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집안 나무에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내 집이다. 그런데 집은 있는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쓰긴 써도 모르잖아요. 알아요? 아까 붓을 알아야지 그거 안다 했으니까. 응?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면 집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방은 나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나예요? 내 몸이 나예요? 나의 마음이 나예요? 순자가 나예요? 복돌이가 나예요? 응? 무엇이 나까? 그것도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라 한다. 그래서 중생이니까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 절에 오셔서 지금 공부를 하니까 한번 결심을 해요. 이렇게 하음법회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동지기도를 할 때라든가 성도제일 철야를 할 때라든가 한 일주일 동안 이나 한 3일이라도 휴가를 내놓고 딱 앉아서 모든 것을 딱 버리고 한번 던져봐요. 이것이 무엇인고. 거기에 공부가 안 되면 염불을 해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탁 나타날 때까지 나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이 딱 나타날 때까지 칭견을 딱 할 때까지 내가 눈으로 탁 볼 수 있을 때까지 생생하니 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요. 염불을 하든가. 그럼 오온 개공이라고 했는데 반야싱에서 오온 개공이라고 했는데 이 몸과 마음이 진짜 공한가 지금 있는데 지금 공한가 하고 한번 그것이 몸과 마음에 확 알 때까지 한번 깊이 깊이 생각해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럼 알게 돼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원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내가 원래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면 돼. 하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면 된다. 이거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모든 가르침은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한 데 쓴다 그러면 우리 애기 뭐 취직하게 그 좋은 부처님을 겨우 쓴 데가 거기다 써 좀 건강하게
좀 오래 살게. 아이고, 요 사이는 제일 걱정된 게 애기들 장계 가고 시집 가는 거더만, 장계도 안 갈라고, 시집도 안 갈라고. 응? 요 사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오늘 아승지품을 배웠잖아요. 무량수, 무량광. 공간적으로 한량 없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그 수, 그 수를 무량수라고 그래. 에? 그 수를 무량수. 그러면 무량수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갖고 그냥 한마디로 불교에서는 알기 쉽게 겁, 그래 울잖아, 겁. 그래갖고 이 경상도 쪽에서는 옛날부터 열겁, 모든 것은 열겁이면 다 이루어지고 열겁 동안 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아주 힘들 때 열겁을 이상한 이야기 하더만, 경상도 말로. 그 열겁이야. 너무 오랫동안 내가 고생했다. 그런데 열겁도 일념이에요, 일념. 공을 알면 열겁도 일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량 없는 시간과 공간을 겁이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숫자로 논해놓은 것이 일낙차부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숫자까지 124단계를 부처님에게서 말씀해 놓으신 품이 이것이 아승지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한량이 없다. 그럼 부처님의 공덕이 이렇게 한량이 없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한량 없다. 좋은 일이. 좋은 일이 한량 없다. 그런데 니들이 왜 죽고 삶이 있겠냐. 이 한량 없는 세월을 니들이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고 삶이 어디가 있어요? 죽고 삶이 있으면 그 한량 없는 게 아무 쓸데 없잖아요. 80살면 80 공덕만 필요하지. 무슨 뭐 아성지니, 겁이니, 무슨 무량수니, 그런 한량 없는 숫자가 어디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한량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한량 없는 부처님의 공덕 속에서 한량 없는 공덕을 지어서 영원한 생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품이 바로 이 야승지품이라는 것을 머리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이 한량 없음으로 집약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오전 법회를 마치시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7: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6: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8령산 능가사 주지 진호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바쁩니다. 지나간 일 붙잡고 후회하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는 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천천히 숨 쉬면서 내 마음이 어디쯤 가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찰 음식을 통해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함께 음식이 어떻게 마음을 쉬게 하는지, 천천히 먹는 일이 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비워내는 밥상 안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차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곳 능가사에서만큼은 잠시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연과 음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천천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매운맛, 자극적인 맛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건강과 치유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그 흐름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됐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과 미식가들도 사찰 음식을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찰 음식 안에는 생명 존중 사상과 절제 미학,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찰 음식은 수행이고 곧 명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에도 수행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재료를 고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재료를 손질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칼을 잡을 것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씻고 다듬을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먹을 것인가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단순히 맛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덜어내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줄이고 자연 본래의 맛을 살리고 제철 재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담겨 있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왜 사찰 음식은 오신채를 쓰지 않을까요? 사찰 음식에는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파, 마늘, 달래, 부추 같은 오신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화학 조미료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음식도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너무 강한 향과 자극은 마음을 쉽게 흥분시키고 번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음식도 최대한 담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가 통상적인 오미가 아니라 육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 맛이 담백한 맛입니다. 담백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이 가진 깊은 맛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고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사찰 음식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음식에

축한 시대에는 처음에는 심심하고 별 맛이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속이 편하다, 몸이 가볍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사찰 음식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 출가해서 절에 왔었을 때 스님들이 밖에 음식을 거친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밖에 음식은 이제 처음 먹으면 맛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날 굉장히 힘들게 하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래서 사찰 음식의 그 담백한 그 맛이 나를 가장 편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지금 이제 추가해서 절에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사찰 음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 호흡 명상, 뭐 걷기 명상, 그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명상인데요. 음식 먹는 그 자체가 정말로 그 음식 밥 한 술 입에 들어가는 거, 입에 들어온 느낌, 그 다음에 그 향, 맛, 그거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식이 이제 명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소에 먹고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뭔 상관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먹기만 하죠.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맛에 탐닉한 거죠.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데 그 맛에 취해서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맛에 이제 빠져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음식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맛과 음식의 향과 그 내가 지금 일련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출가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바로공양을 이제 큰 방에 모여서 이렇게 전 대중이 잘 하는데 뭔 소리만 나도 이제 뭐 조금 막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 음식 먹는 그 자체가 그 바로공양 속에 모든 걸 집중해서 그 음식 바로 공양 그 한 끼의 모든 그 순간만큼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음식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색수상 행식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그 초점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내 수작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조리 과정에 다 들어있죠. 만드는 우리 모든 것은 다 이제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운이 그 음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이 굉장히 짜요. 그러면 아, 오늘 음식 만든 주방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갑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분이 업이 되면 짠맛을 전 못 느껴. 근데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이 어떻게 우리하고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든 음식과 내 기분이 좋을 때 만든 음식,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받아서 먹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냐에 따라서 그 맛이 틀려지죠. 그 사찰 음식, 아까도 말했듯이 오신체도 안 들어가고 동물성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걸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알면 좀 줄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절에 들어오면 이제 음식을 가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뭐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면, 아, 이래서 육식을 하지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신체도 마찬가지고, 한 3년 이상 이렇게 섭취를 않고 살아보면, 아, 이래서 오신체를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육류를 섭취하든가 오신체를 섭취를 해도 거기에 이제 그 성정이 쏠리는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말이지. 육식을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오신체를 먹을 때 일어나는 반응,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니까 거기에 훅 가진 않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음식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생명 아닌 재료가 없거든요. 음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식재료 중에 생명 아닌 게 없어요. 다 자기 생명을 내서 그 생명을 내가 먹고 내 생명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의 채취를 해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과해 죽여버리는 이런 재료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게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속에서, 그 음식 속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명상은 꼭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가 명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찰 음식 안에는 우리가 모든 명상의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루고 이제 정성껏 만들어서 음식을 섭취할 때도 천천히 씹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식사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요즘 이제 하도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휴대폰 보면서 먹고 생각은 딴 데가 먹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급하게 이제 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맛도 제대로 모르고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도 놓치게 되고, 근데 그런데 천천히 먹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죠. 이제 밥의 향도 느껴지고 씹는 소리도 들리고 몸이 이제는 충분하다 말하는 순간까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채우기만 하는 거죠. 뭐 밥비 마트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고 가는 요즘 현대인들. 그 다음에 맛집만을 찾아다니면서 그 맛의 탐닉에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러다 보면 두 가지도 전부 다 문제가 되죠. 내 몸의 건강상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내가 이제 정말 뭐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그 삼각김밥을 올곧이 정말 천천히 내가 씹어가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먹는 것과 시간에 쫓겨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채우듯이 먹고 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삼각김밥 한쪽을 먹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음식 명상인 것 같습니다. 사찰에서는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음식을 먹는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사찰 음식은 더하는 음식이 아니라 빼는 음식입니다. 덜 자극하고 덜 욕심내고 덜 집착하는 것. 그렇게 비워낼 때 이제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상태. 이제 현대사회에는 늘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요구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 오히려 지쳐갑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조금 덜어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질문이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제 사찰 음식을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참가자로 만들 거고요.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밭에 가서 이제 재료를 이제 채취하는 상추를 좀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나눠서 이제 먹는 것까지 명상으로 쭉 한번 연결해서 해볼까.

우리가 이제 상추밭에 왔습니다. 상추 한 입 이렇게 딴을 딸 때도 우리가 우리껏 먹어야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상추를 키워서 이렇게 따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추 한 입도 상추 나름대로는 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다 따 드세요 하고 지금 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음식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추에게 이렇게 커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 재료로 와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음식 명상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서 먹을 음식은 주 메뉴가 새송이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무침, 그다음에 얼갈이 된장 채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밭에서 상추를 이렇게 따왔는데요. 이제 소중한 생명 한입한입 따왔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료를 손질할 때도 항상 이 집중해서 이렇게 손짓 하나하나, 이렇게 물 떨어진 소리, 이 상추 하나하나를 만지는 이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으로 상추를 이제 씻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부터 얼갈이를 좀 씻어주세요. 그래도 한 분은 같이 오셔서 새송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는 이제 사찰 요리는 새송이 이제 버섯 조림 그다음에 상추 나물 그다음에 얼갈이 채국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 이제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가서 상추를 재료를 직접 우리 손으로 따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원래 바로 공양은 바로가 이제 네 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약식으로 두벌 바로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은 이제 죽비로 하고요. 중간에 씌잉볼을 넣어서 같이 공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바로 공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근을 옆으로 내려놓고요. 밥상 하시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눈앞에 놓인 이 음식 하나하나에는 햇볕과 바람과 비, 흙, 농사지은 이들의 수고로움 등이 들어있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런 고마운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인식합니다. 이런 고마운 음식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하여 마음속의 탐욕을 끊어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이 음식을 몸이 마르지 않기 위한 수행을 위한 약으로 삼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고 인식합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음식이 필요함을 생각하며 이 음식은 나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 음식 덕분에 나는 나 자신과 모든 이들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야겠다고 인식합니다. 공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떠서

향과 식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씹어봅니다. 반찬도 같이.

평상시보다 더 천천히 씹으며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네, 공양합니다.

0: 올바로 보는 것, 어떤 음식이 올바른 음식인가를 아는 것, 사찰 음식의 조리 원칙에 맞는 음식이 올바른 음식이다. 또한 개글스럽게 먹거나 참지 못하고 좋아하는 음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정어, 올바로 말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식생활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식생활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것. 음식을 맛으로만 탐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면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며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며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는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것. 음식을 조리할 때나 먹을 때도 재료에 대한 소중함을 늘 생각할 음식 찌꺼기 줄이는 습관을 들이고 버릴 때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버림과 설거지를 하는 행위에서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좋은 재료를 고르는 방법을 알 것. 자연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재료는 사지 않는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농사지은 재료를 구입하는 노력을 한다. 정정진,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자신을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행위는 나는 소원을 세우고 잊지 않고 노력한다.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가 팔 정도의 길을 걷고 있다 또는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 앞으로 말한 길을 따라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마음이 안정되며 해탈에 이를 것이다. 다 드셨습니까?
1: 네.
0: 그러면 물을 자 물에 따십시오. 하나 가져온 단무지로 깨끗이 닦습니다. 옆에 바로 물을 옮겨.

물을 이제 다시 넣어서 손으로 마지막으로 닦습니다. 닦아보세요. 자, 숟가락도 닦고. 다 닦아요, 빨리.

여러분 아귀 아시죠? 아귀. 아귀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 하답니다.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구멍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귀가 항상 배가 고픈데 어떤 물만 어떤 것만 먹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바로를 닦는 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구멍이 바늘 구멍만 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춧가루가 있으면 목에 걸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는 이제 그날 굶는 거야. 못 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기 밥을 못 주게.

0: 봐보세요. 아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불교에서는 바로 공양을 하면 위에 이제 천수 다라니가 붙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비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천수 물이 더럽게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아기는 목에 걸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옛날에 이제 그 음식의 이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잘 먹어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찰 음식은 생명 존중 사상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동식물을 생명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기에까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정수가 맑은 정수를 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료를 직접 우리가 손으로 따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바로 공양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바로를 둘을 합을 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게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놓고 달근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숟가락이 앞으로 더 오게 해주십시오. 합장하시고 이것으로 바로 공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해보세요.
1: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직접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는 모든 과정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것들이 감각이 좀 살아나는 느낌 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남김없이 부족하지 않게 욕심을 버리고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식사를 하고 나서 엄청난 포만감보다는 좀 마음의 편안함이 남는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처음 저 상추랑 깻잎을 땄었을 때 생물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함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공양을 진행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느끼면서 이 공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요리를 하면서 생명과 같이 교감을 하고 또 저 나름의 그런 인내심과 이런 것들을 좀 또 바르게 썰고 싶고 좀 더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맛들을 하나씩 느끼면서 이것들을 또 다른 사람이랑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음식에 대한 포만감이 들면서부터는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한 감사함, 제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스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인생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끔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놀랬죠? 아무 맛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3: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0: 우리가 이제 평상시로 넣었던 오신채나 이런 거 넣지 않고도 밖에서는 파 마늘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파 마늘 이런 것도 안 넣고도 이렇게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됐잖아요.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내 정성, 내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음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복은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조금 천천히, 조금 더 고맙게,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알아차리며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끼가 몸을 살리는 음식을 넘어 마음을 쉬게 하는 명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 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사내 암자인 구층암. 찻잎다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다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아이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묵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가.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물 탐여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 세존야 구유인 등문시경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오직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시간을 되살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술 헤리티지 분야의 제1호 공학 박사님이신 김기홍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는 디지털 헤리티지 1호 공학박사 김기용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 활동을 하고

0: 좀더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서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디지털 헤리티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AI, XR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기업 창업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0: 네.
1: 엄청 많아요.
0: 아,
1: 지금 막
0: 그런가요?
1: 무어라 무어라 말씀하셨는데
0: 네.
1: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0: 네.
1: 헤리티지가 뭔지 뭐
0: 네.
1: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우리
0: 알겠습니다.
1: 박사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김기홍 박사님께서 직접 뽑으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호기심으로 발견한 디지털 헤리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헤리티지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한번 우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디지털 헤리티지가 영어라서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유산이 대부분 유적지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있잖아요.
1: 예.
0: 그런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별한 장소에만 가서 볼수 있지만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그걸 데이터화 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을 컴퓨터에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화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유물에 대한 것들을 박물관을 가지 않아도 볼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1: 그러면
0: 수 있어요.
1: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0: 뭐 컴퓨터, PC, 스마트폰, 뭐 그리고 HMD라고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다른 세상을 볼수 있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디지털
0: 네.
1: 헤리티지. 엄청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네요.
0: 재밌습니다. 네.
1: 재밌어요. 그러면 그 헤리티지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0: 아, 헤리티지 전문가들은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연구를 했고 국가유산청 산하 이제 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또 다른 그 기술적인 테크놀로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광호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계시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디지털 휴먼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역사적 인물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장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실제 데이터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살아 생전에 뭐 지금 있었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화하면은 정말 눈에 살아 계신 것처럼 만들 수도 있죠. 네.
1: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0: 네.
1: 예전에는 가상의 존재를 만화로
0: 네.
1: 2D라고 하나요?
0: 네. 2D.
1: 만화, 평면에다 만화로 그렸는데 선을 그어서
0: 네.
1: 그었는데 디지털 헤리티지는 눈앞에서 생생하게 3D인가요?
0: 그쵸.
1: 3D로 생생하게 그냥
0: 네.
1: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네요.
0: 입체적으로도 만들게 할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들, 실제 이제 존재하지 않은 인물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야, 그러면 저희 같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영화에서 보는
0: 네.
1: 특수 효과,
0: 네네.
1: CG
0: 네.
1: 이런 거하고 좀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도 될까요?
0: 그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는 같은 그 기술을 쓰기도 한데, 이제 이 디지털 헤리티지는 거기에 고증 정보나 기록화된 정보에 대한 어떤 연구 정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만 정확성이나 진정성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특수 효과나 CG는 감독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들면 되지만 디지털 헤리티지는 오랫동안 그 역사적으로
0: 기록한 정보,
1: 기록되어진 정보들을 고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고증 정보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야, 굉장히 중요한 네.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0: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제 생각은 네. 그런 고증 정보를 잘 전달할 때에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공부하는 느낌처럼 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 박사 연구는 촉감이 가능하게 가상 환경에서 촉감이 가능한 가상 박물관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제가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1: 예. 우리 김기용 박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김기용 박사님께서 놀랍게도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 제1호 박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또 자랑 아닌 또 어떤 자랑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0: 자랑보다는 일단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원 생활로만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좀 더 국가 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아서 그 국가 유산이 좀 더 적합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제가 박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고 그리고 박물관과 연계가 다 돼 있어서 수장고나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동화총이란 백제왕릉 연구를 할 때는 동화총 그 고분의 안에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박사 연구를 할 때 제가 이제 1호 박사긴 하지만 좀 더 저는 이제 자랑보다는 책임감도 갖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1: 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네. 디지털로 구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0: 저는 사람과 그 과거 속에 이제 저희 박물관의 과거 속에 있는 유물들이 지금의 현대 시대에 맞게 많은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전달되려고 할 때에는 저도 박물관에 많이 가서 요즘은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전시관 유리 너머로 있는 유물들을 좀 더 생생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그 고대 시대 때 유물들을 좀 촉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지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핵심적인 그때 시대의 이런 유물들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 그리고 정신 그다음 마음 뭐 정신이나 마음 그다음에 신앙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전달하는 게 예. 좋을지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이 문화유산을 네. 디지털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또 더 나아가서 손으로도 생생하게 만져볼 네. 수 있고
0: 오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믿기지가 않는데요.
0: 그게 이제 앞으로에 좀 더 발전해야 할 어떤 제가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걸음 네. 더 나아가면 단순히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걸 넘어서 네. 그 속에 있는 정신까지 네네.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그쵸. 그러면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그 문화유산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그 정신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 정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그래서 이제 가상 환경에서는 직접 그 공간을 눈으로 보고 걸어 다니면서 그 공간을 느껴볼 수 있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더 제가 챌린지하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아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을 정도이고 정신도 서로가 교감할 정도면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어요?
0: 뭐 앞으로는 미래에는 진짜 네. 좀 더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먼 미래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가까운 미래가 됐습니다.
1: 뭐 여자친구 얘기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였고 네. 저는 다만
0: 부처님과 만날 수도 있죠.
1: 예?
0: 부처님.
1: 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상.

0: 현명하게 네. 디지털로 구현해서 네. 법문을 하시는 네.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네. 합장하면서 맞아요. 들을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서 딱 나타나셔서 네. 우리 불자들을 어루만져주는 네. 생생한 그 모습을 디지털로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1: 번뇌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0: 야.
1: 뭐 수행을 하게 하거나 깨달음까지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더 재밌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그 우리나라 국가유산에는 불교 문화가 우리 문화잖아.
0: 예.
1: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멋지네요. 네. 그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집에서 그 텅 비어있는 제 방에서 네. 아, 나 이제 기도 올릴 시간이다. 부처님께 네. 예불 올려야겠네. 네. 네. 그리고 버튼 하나 누르면 네. 방에서 갑자기 뿅 하면서 네. 뭐 석굴암의 생생한 모습이 방 안에서 펼쳐져서 석굴암 그쵸.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절을 할 수도 있고 석굴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석굴암 실제로 지금 네. 들어가 보지 못하거든요.
0: 예.
1: 그 유리창 너머에 이제 막아놔서 오는 습도나 이런 것들을 항온 그렇죠. 장치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막아놨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나이가 궁금해. 지금은 못 들어가죠.
0: 지금은
1: 네. 예. 지금 세대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 그렇게 이제 막아놓고
0: 예.
1: 그 밖에서 이제 그 유리창 너머로 예. 볼 수 있는 석굴암을 좀 안타깝게도 예. 그렇게 마주할 수밖에 예.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만든 석굴암은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게
0: 디지털로 생생하게 네네네.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디지털로 생생하게 만드는 고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드는 그 기술이 바로 디지털 헤리티지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점점 이제 귀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놀랍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라진 시간을 연결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은 소멸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석굴암 같은 경우도 소멸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내부를 들어갈 수도 없죠. 그리고 황룡사나 정림사지 또 미륵사지 이런 데는 지금 터만 남아있죠. 특히 또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정지산에 공주에 있는 정지산도 그때 당시 문여왕이 거기에 이제 제례를 지내는 공간이었지만 터만 남아있어요. 소실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증된 정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한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증강현실에서 그 터만 남은 공간에 그 이전에 있던 건물을 갖다가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터만 남은 공간에서 보지 못하지만 그 정보를 가상 환경이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해왔습니다.
0: 이야, 그러니까 오래전에 분명히 존재했었고
1: 네.
0: 그러다 시대를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지금은 잊혀져 버린 혹은 터만 남아있는
1: 맞습니다.
0: 흔적만 남아있는 그 문화유산들을 시간을 초월해서 되살리고 있는 거네요. 네.
1: 그래서 과거의 그런 부분들이 소실됐지만 네. 현재에 맞닿아서 연결시켜주는 데 있어서도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놀랐습니다. 이야, 헤리티지.
1: 네.
0: 놀랍네요. 자, 그러면 그 사라진 시간을 되살리고 오늘날과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이 시간과 연결해오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구체적으로 또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일단 제가 또 기억나는 연구 중에는 특히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룡사지에 가면 지금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도 없고 거기 중문도 있었고 거기에 중금당이란 또 구체적인 중요한 금당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유산원에서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큐리오 커넥트에서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예.
1: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긴 하거든요.
0: 예.
1: 그때는 완성된 그 디지털 콘텐츠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경주시에 가게 되면은

0: 황룡사지에서 터만 남은 곳에 지금 연구 성과를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 오, 기대됩니다.
0: 네.
1: 근데 지금 말로만 들으면 딱 가슴에 와닿지가 않거든요.
0: 네, 그쵸.
1: 그 영상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함께 또 설명을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석굴암 부처님 아니십니까?
0: 맞습니다. 본존불입니다.
1: 이야, 저 미간에 번쩍번쩍 빛이 나네요.
0: 원래 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더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려고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금강역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금강역사상이요.
0: 황룡사에 지금 중문이 있는데 중문에 사천왕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 사찰에는. 근데 고증된 정보를 통해서는 그때 이제 금강역사상을 세우기로 결정돼서 그러니까 황룡사지 중문에는 사천왕 대신에 금강역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이 또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9층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그 모습을 갖다가 저희가 디지털로 구현해 가지고 그 높이에서 바라보는 신라의 환경을 좀볼수 있게 하는 부분도 그 컨텐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야, 눈앞에서 생생하게 다가오고
0: 그리고 또
1: 있네요.
0: 다른 중금당에는 장혁존상이라고 부처님의 장혁존상이 있는데 그 높이가 5m가 넘거든요. 굉장히
1: 오, 5m요.
0: 자, 중금당이 굉장히 거대한 그 금당이라서 거기에 이제 불상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도 고증된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 제가 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백제 정림사지 라든가 그 정지산 유적지를 게임 콘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문화유산과 게임을 서로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0: 정림사지는 제가 이제 부여에 그 석탑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석탑을 토대로 이제 거기에 비문이 적혀 있는데 그 비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국가유산청에서 실행하는 그 대회, 디지털 콘텐츠 대회에서 제가 그 게임화 시켜서, 국가유산청장
1: 대상을 받으셨어요?
0: 대상을
1: 야,
0: 받았습니다. 그 제작은 저와 제가 가르쳤던 이제 제자 한 명하고 제가 홍익대 게임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1: 그러세요?
0: 후배랑 같이 세 명이서 도전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건 특히 또 다른 재미가 뭐냐면 일반 그 컨텐츠와 다르게 게임 형태를 빌어와서 사람들한테 좀더더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대상을 탔기 때문에 그 여기 코엑스에서 전시를 하게 될때 시연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너무 재밌다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림사지의 특징은 인공지능하고 또 연결된 기획이 있어서 그런 기획을 갖다가 실현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더 드린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가 정림사지의 그 미션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 상황이에요. 그때 당나라 수정방이 이제 비문을 적게 되는데 그 비문을 못 적게 하는 게 미션의 마지막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퀘스트는 백제 금동대학로, 그 다음에 백제 연꽃무늬 수막쇠 이런 것들 유물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 유물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 보호해서 스님한테 이걸 잘 전달해가지고 탈출시키는 어떤 그런 스토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스님하고 좀
1: 제가 궁금한데요.
0: 이상한데요? 광우 스님이 좀
1: 네.
0: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1: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에 그냥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보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미를 또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셨잖아요.
0: 저는
1: 그래야 사람들이 몰입을 하고
0: 맞습니다.
1: 더 즐거워하고 더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과 연구 끝에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문화유산을 더 몰입감 있게 전하려고 그렇게 게임화도 하고 재미도 부여한 거군요.
0: 맞습니다.

0: 처음으로 기발하고 멋집니다.
1: 예. 제가 듣기에는 광용 스님도 스님께서도 그 이런 어떤 중생들과의 대화할 때 재밌게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얘기하신다고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신다고 하셔서
0: 아무리 저도. 좋은 얘기도요. 네. 재미가 없으면 안 듣더라고요. 일단 맞습니다. 재미가 좀 있어야. 예. 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네. 정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1: 요즘 네. 요즘 아니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부처님의 부처 핸섬 그런 문구도 너무 재밌고 예. 힙하다고 해야 하나요?
0: 힙하다고. 예. 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혹시 맞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오빠 몇 살? 관세음 보살. 재밌죠? 네. 예.
1: 재밌다.
0: 예.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네. 있더라고요.
1: 본내 왔을 때 네. 광우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본내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0: 사회상을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사회상을 잘하시죠? 네.
1: 아니요.
0: 대상 받은 이유가 다 있네요. 아닙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황룡사 네. 중금당에 또 네.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도 좀 자세해 주세요.
1: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유산원 프로젝트가 그 중금당에 대한 그 고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굉장히 이 금당이 일반 금당하고 다릅니다. 이 금당이 굉장히 거대한 금당인데 높이도
0: 5m라는 얘기죠. 네네, 실제
1: 5m 정확하게는 5m에서 6m 사이인데 이야. 사람하고의 이제 비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크죠. 여기에서 이제 불공들이는 스님들의 모습과 그리고 저 당시의 어떤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이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고증을 통한 연구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실제 연구된 그 많은 자료들을 갖다 취합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 존재하는 이제 유물들은 3D 스캔을 하는데 이제 건물 같은 거는 광대역 스캐너라고 해서 뭐 토목옥이나 이런 건축에도 사용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그런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자기나 토기 같은 작은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고정밀로 촬영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만듭니다.
0: 이야.
1: 하지만 이제 이 디테일한 데이터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크단 소리입니다.
0: 예.
1: 근데 콘텐츠로 또 이와 같이 만들 때는 이 고용량을 갖다가 이제 콘텐츠에 맞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유물의 질감이나 이런 표현들을 디지털화해서 잘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유물들을 어떻게 잘 보여지는지의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를 보기도 하고 체험해보면서 느끼는 걸 이런 것들은 이런 유물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가 쌓아야만 좀 더 적합한 새로운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그런 표현들이 기술적인 표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단순히 뭐 기계를 통해서 네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한다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기계를 통한 작업이 아니라 네네.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박사님은 예술가?
1: 예술가가 되기 위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그런 꿈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래야 예. 그런 유물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고
0: 예.
1: 많은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유물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관람자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단순하게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한다는 것을 떠나서 그걸 훨씬 벗어나고 초월해서 섬세한 예술 작품을 네.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0: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융합적인 그런 지식이 여기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0: 골고루.
1: 가지만 가지고는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편향된 어떤 사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저는 좀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0: 또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디지털의 복원의 어떤 힘이
1: 맞아요.
0: 훨씬 더 섬세하고 세밀하고 더욱더 생생해지겠네요.
1: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특히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이나 이 문화재에도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서 또 다른 체험이나 경험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박사님, 그 영화에 보면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들어갔는데 너무 생생해서 이게 현실인가 가상 세계인가 구분을 못하는
1: 맞아요.
0: 그런 내용도 있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네요.
1: 저는 아마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0: 멀지
1: 봅니다.
0: 않아요?
1: 진짜 그렇습니다.
0: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1: 무섭기도
0: 좋게
1: 하고.
0: 사용하면 최고고
1: 그쵸.
0: 또안 좋게 사용하면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박사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좋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응원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초성 퀴즈네요. 시의 리을을 향한 디지털 헤리티지. 너무 쉽다. 제가 이거 좀 자주 틀리는데요. 이거
1: 그런가요?
0: 딱 하고 나왔어요. 사람을 향한 디지털 헤리티지 맞죠? 예. 근데 이거 틀리면 MC 못볼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쉬웠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1: 네,
0: 사람이죠.
1: 맞습니다.
0: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을 향해서 그 연결하는 이 디지털 헤리티지는 유물도 마찬가지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런 유물들이잖아요. 그 과거 속에 있지만 그 과거 속의 유물들을 지금의 현대 사람들한테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진짜 뭐그 시대에 흘렀던 그 시대의 정신과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신앙심도 있고 그때 어떤 분위기나 환경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거의 역사는 지금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활용하면은 뭔가 좀더 사람들한테 와할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죠. 근데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한 부분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 요즘 그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좀더 짧은 영상, 또 짧은 쇼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도 중요하잖아요. 한데 이제 이런 디지털 헤리티지로 그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다 그렇게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게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재미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0: 기계로 작업하지만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 디지털 헤리티지에 전공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문화재의 디지털 복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1: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도 뭐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도 좋아했고 그리고 문화나 이런 역사 문화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과목은 국사를 좋아했어요.
0: 국사 좋아하셨군요.
1: 국사 선생님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미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해서 이야기할 때
0: 재밌죠.
1: 공부하는 것보다 좀더더 깊게 다가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그런 호기심들, 그리고 전 디지털 기기나 이런 최신 기술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어렸을 때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꼭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유적지를 꼭 가게 되고 거기에 지역 박물관도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박물관에 가게 되지만 정보 전달하는 거는 좀 재미없게 전달하는 부분이 너무

0: 실감이나 이런 원천 기술 연구하면서도 카이스트도 좀 드라이한 느낌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할 때도 좀더 재미있는 그런 형태의 기획을 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알리는 것들도 좀 시도하니까 교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계속 예, 성장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한국판 그런 멋들어진 사찰들을 배경으로 한 그런 재미난 게임도
0: 네,
1: 한번 또 만들어
0: 그렇죠.
1: 보실 생각도
0: 아,
1: 있으신
0: 그런
1: 거군요.
0: 것도 진짜
1: 야,
0: 목표, 그러니까 제 어떤 뭐랄까 꿈? 뭐 우리나라 이야기 홍길동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더더 게임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 거기에 있는 유사한 우리나라 유물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뭐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공부도 하고 게임도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1: 너 혹시 게임을 만들게 되면 제 캐릭터 하나만 이렇게
0: 아, 당연히 광우 스님은 제 어떤 컨텐츠에
1: 조연으로라도 캐릭터 하나 만들어 주세요.
0: 나중에라도 제가 광우 스님 개인적으로 아 스님 디지털 휴먼으로 스님을 좀 한번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 승낙해 주실 건가요?
1: 그막 갖다 쓰세요.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근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는 게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래요.
0: 맞아요.
1: 박사님은 행복하시겠어요?
0: 아, 네.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 중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1: 현재 이 순간에
0: 네,
1: 집중.
0: 저 광우 스님 이 순간을 지금 즐기고 있네요.
1: 이야, 좋습니다. 분위기 훈훈한데요?
0: 네.
1: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어쩌고 이렇게
0: 아니에요,
1: 잘하세요.
0: 아니에요. 지금
1: 아닙니까?
0: 후광이 이렇게 비치시니까 너무 전 마음이 흑족합니다.
1: 아유,
0: 인도해
1: 부끄럽지만,
0: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얼굴이, 확실히 얼굴이 복이 많으세요. 서로가 서로 지금 덕담을
0: 아,
1: 주고받는.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디지털 헤리티지를 또 전공으로 삼아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0: 이런 국가유산이나 유적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관람하는 것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술들과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상상력을 갖기 위해서 뭐 만화나 소설 뭐 이런 것들도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보면 또 다른 데다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거나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박사님 말씀 듣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제 머릿속에서 제 식대로, 광우식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0: 대박.
1: 이 MSG랑 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야, 내가 해준 얘기인데 내가 해준 얘기보다 더
0: 오,
1: 재밌다.
0: 야, 멋있다.
1: 그게 박사님 얘기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0: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밝은 것 같아요.
1: 만화책을 봐서 밝은 건가요?
0: 네. 유쾌한 느낌.
1: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어떤 책을 보면 그제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가 영상이 저절로 펼쳐지고 만화책이야말로 어떤 스토리텔링의 보고잖아요.
0: 예,
1: 별의별
0: 맞습니다.
1: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스토리를 좀 맛깔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0: 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래서 건전한 만화, 좋은 만화를 많이 많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박사하고 창업을 시작해서 큐리오 커넥트라는 회사의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1: 지금 또 대표님이세요?
0: 근데 이제 카이스트 연구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창업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유산 프로젝트도 하고 IT 관련된 또 연구 개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포즈를 추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광우 스님께서 이제 뭔가 댄스 같은 거 이제 챌린지한 그런 영상 보다가 아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 모습을 촬영을 하면은

0: 그 포즈를 추정된 인공지능 포즈를 추정된 데이터 가지고
1: 예.
0: 광우 스님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골라서 그 입혀이면은 광우 스님 대신 똑같이 따라하는 아바타가 춤을 추고 그걸 영상화해서 만들 수
1: 좀본
0: 있어요.
1: 것 같아요.
0: 네네, 그런
1: 예.
0: 것들을 지금 모바일로 개발하는 걸 하고
1: 이야,
0: 있거든요. 네,
1: 재밌겠다.
0: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연구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세계 문화유산도 관심을 제가 갖고 있어서 올 제가 지난 3월 달에 이집트를 갔다 왔거든요.
1: 이집트요?
0: 네,
1: 예.
0: 3,500년
1: 500년,
0: 전에
1: 예.
0: 피라미드를 직접 보고, 거기는 이제 기후가 비가 안 오니까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이 아직도 컬러가 남아있고, 네,
1: 건조하니까.
0: 건조하니까. 근데 저희 부여 동화청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습도나 이런
1: 습해가지고.
0: 게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남아있긴 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네,
1: 안타깝다.
0: 안타까워요.
1: 예.
0: 그런 보존이 좀잘돼 있는 것들을 그것도 기록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전달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1: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0: 네.
1: 그 지워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0: 네.
1: 디지털로 복원하는 게 바로 우리 박사님
0: 맞아요.
1: 같은 분이
0: 네,
1: 하시는 일
0: 네.
1: 아닙니까? 정말 훌륭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정말, 정말 큰일하고 계시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쉽네요.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마지막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박사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제가 박사를 하고 있을 때한 3년 차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그 연구하면서 밤늦게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 백신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1: 아이고.
0: 응급실에 가게 되고 그래서 위험한 상태라고 했었 것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입원이 안 됐거든요. 병실이 없어서 다행히도 이제 입원돼서 치료를 한 일주일 정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삶이라는 건 무엇일지 고민했는데 내가 박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목숨을 잃으면 박사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1: 건강이 최고죠.
0: 네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과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때 저는 가피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처럼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대한 삶을 지금을 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1: 지금 이 순간.
0: 네. 부처님의 말씀.
1: 이렇게 훌륭하고 큰일하고 계신데 항상 건강하시고
0: 네.
1: 앞으로도 하시는 일 응원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봉행해서 그 뜻을 스스로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크고 작은 삶의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마음 중심이 없으면 정말 살아나가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 세상도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시대에는 크고 작은 삶의 사건과 온갖 사고들이 많죠. 전쟁도 있고 뭐 온갖 문제들도 있고 코로나도 왔다 가고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계속 이래 끌려다니고 저래 끌려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 일들이 내 바깥에 저 또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디 다른 곳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이제 자기에게서 그것이 정말 맞나 하고 검증해 봐야 돼요.

무조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믿지 말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게 맞다라고 알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맞겠지.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지라고 생각하던 것을 이 공부, 이 불교 공부하는 곳에 왔을 때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봄의 문제밖에 없어요, 공부는. 바르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르게 못 보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보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알았던 대로 그냥 언제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생각, 판단, 분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정견이라고 말해요.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볼줄 알아야 된다. 그럼 자기가 생각 가지고 보면 이 몸은 나고 바깥에는 세계가 있어서 세계 속에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지. 나도 세계고 세계도 실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실제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온갖 일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온갖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을 못 잡고 외부 경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진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만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죽을 때까지 생각을 따라다니면 아무리 배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배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뭔가 중심 잡힌 사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중심이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내가 일이 중요하니까 돈 벌고 막 이러는 일이 중요하니까 더 많이 휘둘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일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인연이 달라지니까 좀 중심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럼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 한번 보면요. 이 세상에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 나부터 볼까요? 내가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거든요. 내가 못난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스트레스 받고, 학벌이 별로라서 스트레스 받고, 외모가 별로라서 스트레스 받고, 온갖 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죠, 생각.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 있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에 끌려갈 때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뭐안 좋게 본다라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도 하잖아요. 즉, 내가 이렇다거나 저렇다, 잘났다거나 못났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즉, 이 세상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온갖 일들. 그 일들이 내 바깥에 실재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해석한 것처럼 내 해석대로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생각, 나의 해석일 뿐이죠. 그 사건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는 나의 해석일 뿐이지, 그걸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걸 언제 알수 있다 그래요? 영원히 알수 없어요. 한 세기가 지나고 나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인 게한 100년 지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그 시간에 판단하는 거에 불과해요, 또.
그리고 옆에 같이 산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알수 없잖아요. 제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 인물을 TV에서 보고 신문 기사로 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영원히 알수 없어요. 그리고 아르마리 너머에 연기적인 인연법으로서 벌어진 일이라면 부처님이 석가족과 코살라국의 전쟁, 코살라국이 석가족을 치러 갈때세번 막았다가 더 이상 막지 않았던 것,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 나라와 이 나라 간의 집단적인 공업으로서 얽매여 있으면 그 전쟁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벌어지는 걸 통해 해결돼야 할 업이 해소되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인연 따라 펼쳐지는 일이라서 우린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건 중요한 일이고 저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이건 심각하고 저건 심각하지 않아. 이건 나쁜 일이고 저건 좋은 일이야. 이건 자기 생각이죠. 정말 그런지를 알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건 중생의 분별심이죠. 우리들은 각자 자기 업식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를 사건이야라고, 사고야라고, 문제야라고 분별하고 해석한 다음에 좋거나 나쁜 쪽으로 분별하잖아요. 과도하게 좋아서 집착하거나 싫어서 거부하는 쪽으로 분별을 하면 좋은 건 집착해서 취하고 싶고 싫은 건 거부하고 미워하고 밀쳐내고 싶은 취사 간택심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존재감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나에게서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용어로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만법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존재와 모든 존재가 벌이는 사건들은 오로지 자기 분별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법은 유식이에요. 오로지 자기 분별 의식일 뿐이에요. 근데 삼계 유심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분별심 가지고 모든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모든 분별심은 이 한마음, 즉 이걸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어요. 파도가 분별심이면 바다가 이 한마음, 주인공 불성, 무분별심을 바다로 비유를 들어요. 모든 파도는 바다잖아요. 근데 인연 따라 파도가 치듯이 우리가 분별심 일으켜서 파도를 만들어내고 이 파도는 좋고 저 파도는 싫어 막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왜 서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파도와 나쁜 파도가 딱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뭔 좋은 파도, 이게 뭔 나쁜 파도야 싶겠지만 기준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좋고 나쁜 파도가 의미 지어지듯이 그렇게 파도는 우리가 각자 부여하는 의미예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의미와 모양은 바다 입장에서는 본래 없죠. 거친 파도나 잔잔한 파도나 바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이에요. 부정불감이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쁜 일인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좋은 일을 바뀔지도 알수 없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생겨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좀 전에 그 종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지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인연 따라 홀연히 생겨났다고 홀연히 사라지고 끝났어요. 전혀 우리가 여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취할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어요.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지 인연 따라 생겨날 만하면 생겨나고 사라질 만하면 사라지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이에요. 다예요, 이게. 이게 전부예요.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근본 원리가 이와 같아요.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졌다, 끝. 나와 상관 있어요?
나와 상관없잖아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와 상관 있는 얘기가 될뿐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게될 수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될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어떤 분이 아니면 밤에 자다가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분이 본문을 듣다가 잠이 싹 들었는데 종을 딱 치는 걸 듣고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깨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종소리 들을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쳐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있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제 혹시나 이제 예를 들어 저한테 와서 스님 종좀 쳐주지 안 쳐주면 좋겠어요 뭐 이랬다가 예를 들어 근데 제가 그날도 어지면서 또 쳤다 그러면 속으로 또 이럴 수 있어요. 뭐지? 저 스님이 지금 나를 우습게 보나? 뭐 예를 들어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인연 따라 어떤 인연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 종소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좋은 거나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생겨나고 사라진 건 그게 다인데 층간소음도 똑같죠. 꽝꽝꽝. 그 좋거나 나쁜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나를 정신병에 올 것처럼 괴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게 다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깔끔하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다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의미도 뜻도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다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붙잡아 버리면 좋다고 붙잡거나 싫다고 거부하거나 이런 분별심을 일으켜 버리면 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존재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걸로 탄생하고 나쁜 걸로 탄생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세상이 통째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이것도 내 생각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저 일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의 일 아닌가요? 온통 자기 마음 위에서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뿐이에요,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진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몽 한포영, 여로 염려전.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허망해서 실체가 없어요. 그럼 왔다 가는 건 자기가 분별할 뿐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하면 그냥 그럴 뿐이에요. 볼 뿐이지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볼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춰질 뿐이에요.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이 전부 다 이와 같다면 일체 유심조 아니에요? 일체 모든 건 마음의 일,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마음이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은 세상을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죠. 또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아주 부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죠. 마음 상태에 따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마음밖에 없지 않아요? 이 세상이 따로 있나요? 마음밖에 없어요. 이 한마음 위에 온갖 모양이 드러날 뿐이에요. 모양은 어떻게 드러나요? 내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저 모양은 좋아, 저 모양은 싫어. 분별상을 만들어요.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는 그 모양이 내 마음 위에 드러난 형상이잖아요. 상일 뿐이잖아요.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범소유상. 모든 것은 상일 뿐이다. 모양일 뿐이다. 근데 계시 허망. 상은 전부 다 허망하다. 그게 그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내 분별심 때문이죠. 분별심이 주인인 줄 아니까 이 세상이 분별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못난 거야. 이런 생각 따라 다니며 산 거예요. 분별심 따라 다니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거나 나빠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은 더 가지려고 집착하고 싫은 인생은 내 인생에서 없어지라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자기 분별심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거예요. 그 분별심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분별심에 끌려다니면서 이건 좋은 일이야 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뿌듯해하고. 다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진 분별인데. 하도 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마음짜리에서 전부 다 마음의 일이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분별하는 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마음바탕에서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분별심 따라가면 생겼다 사라지는 게 중요한데, 그 모든 게 어디서 생겼다 사라졌어요? 이 마음바탕에서 생겼다 사라졌잖아요. 이 마음바탕에서 늘 비춰보는 게 진짜 자기였잖아요. 비추는 마음, 여기는 좋고 나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분별심 가지고 보고 나서 본 거를 분별해서 해석하는 마음을 따라 사니까 괴로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 바탕, 이 마음이라는 본바탕, 여기에서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없지 않나요? 좋은 일이 있어요. 이거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게 다죠. 이건 종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뭐라고 이름 붙이거나 해석하려고 하면 틀렸죠. 그 이건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이거라고밖에 곧장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이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비추고 있는, 이걸 알아차리는 자기가 없어요? 살아있어요. 그거 하나는 진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이렇거니 저렇거니 좋으니 나쁘니 소리니 뭐 의미와 뜻을 부여하는 건 전부 다 자기 망상이었죠. 그럼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육주단경에서 말하듯이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이거라고요. 이것뿐이라고요. 이것뿐이죠. 이것만 진실하죠. 분별해서 종소리? 이러면 그건 분별한 거죠. 종소리라는 모양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종소리 말고요. 종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걸 진실이라고 해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기서 확인되는 이 본래 면목이 여기서도 확인되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을 때도 지금도 확인되지 않아요? 아무 소리 없다는 거를 뭐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여부동해서 오고 가지 않아서 여래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서 늘 있는 이 마음이란 말이야. 이 마음이 세상의 근간이고 나의 근간이고 나와 세계가 여기서 나왔죠. 이 마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 없죠. 내가 있는데 내가 없죠. 하는데 하는 게 없죠. 한 물건도 없죠,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이름을 붙여봤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죠, 이건. 알 수도 없어요, 이건. 알았다 하면 안 내용이거든요. 내가 저것을 알았다. 둘로 쪼개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 근원으로 돌아와야만, 여기서 말하듯이 보세요. 지금 시대는 크고 작은 삶의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맞아요. 이 온갖 나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실제라고 여기면 휘둘려요. 괴로워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릴,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못 잡죠. 중심이 분별에 가 있으니까. 중심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중심이 없고. 진짜 중심은 어디예요? 딱이 자기 마음으로 딱 돌아와 있으면, 그러면 끌려다닐 일이 없죠.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들이 다 있는데 그게 없게 돼요.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없어요. 내 인생에 온갖 좋은 일, 나빴던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 미래에

이렇게 살고 싶었고, 저렇게 살고 싶었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10년 된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뭐 예쁘게 늙어갔으면 좋겠고, 뭐, 노후는 이랬으면 좋겠어. 죽고 나서는 어디 갔으면 좋겠어. 뭐, 난뭐 했으면 좋겠어. 온갖 그런 생각 따라가며 살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져요. 여기로 오면, 지금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나중에 깨닫고 나서 없는 게 아니고, 요게 깨달음이에요. 여기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이게 다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다른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이 본래 그래요. 그 지금 현현되어 있는 실상이잖아요. 실제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다. 직접 자기가 경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은 대승불교 경전이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던 경전이라 대승불교 경전인데, 대승불교 경전 법화경에서는 저 깨달음의 세계까지 가기 전에 화성의 비유를 들어서 가짜로 성을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성을 만들어서 불국토랑 비슷한, 깨달음과 비슷한 좋은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야, 여기까지만 가면 돼. 이러니까, 그럼 거의 다 왔네? 저긴데 갈수 있겠는데 싶어서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거기가 진짜 불국토인 줄 알고 막 신나게 거기서 누리고 느끼고 만끽하면서 즐거워해요. 그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쉬었다 싶잖아요? 아, 이제 좀 쉬었겠구나 싶으면 그 화성을 확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가짜였어. 그런데 이만큼 왔으니까 반 이상 왔어. 이제 돌아가기는 아깝잖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저까지만 가면 돼. 그러면 이제 포기 안 하고 다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부처가 돼야 된다 이러면은 도저히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기가. 그러니까 가짜로 도착 가능할 만한 목적지를 만들어가지고, 야, 거긴 나도 가겠다 싶을 만한 화성을 만드는 거예요. 선에서 말하는 견성, 일별이라는 것, 견성이라는 것. 이게 바로 화성이에요, 화성. 그 견성이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견성하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화성까지 갔으니까, 야, 이제 공부 시작해서 가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렇게 견성이라는 화성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견성은 어렵지 않거든요. 견성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상을 가지고 견성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져요. 내가 엄청난 그 법에 대한 상, 그 법상이라 그래요. 법에 대한 상을 주고 있지 않으면 아, 이거란 말이야 하고 문득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업습을 조복하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단 말이죠. 계속 업습에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갱참 30년 하듯이 그 이후에도 30년 이상 계속해서 이 업습을 조복받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야 한다. 선의 용어로 말하면 견성 후 보임을 오래오래 해야 한다. 그게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연가형각 스님, 이제 우리 연가형각의 증도가가 이제 나오는데요. 연가형각의 이제 증도가, 얘기하기 전에 요 질문 답변 마저 하나 할게요. 이러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 세계도 변할까요? 세계도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세계가 따로 없어서, 내 마음에서 정멸이 오면 세계가 바로 정멸하지 않겠어요? 세계가 내 마음 바깥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 세계가 자기 마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데 깨닫고 보면 내가 엄마를 낳았다 이 말을 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낳아요?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전부 다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 소리거든요. 이 마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럼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자기 생각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이 종소리를 듣고 싫어해요. 그럼 그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종소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굳이 뭘 그걸 만들어요? 이 종소리가 종소리가 아닌 줄 그냥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정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나면 일체 중

평생 깨닫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선의 가르침이 이게 참 충격적으로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양의 세계 속에. 그 모양의 세계 속에서 그 훌륭한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을 갖다 놔도 이 마음 공부하는 공덕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이 공부, 사국에 하나만 바르게 수지독송해도 이 삼천 대천세계에다가 칠보로 장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덕이 크다라는 것을 수백, 수천, 수만, 수억, 수조배 더 크다라고 말해도 부족하다. 어떤 산술적 비유로 더 부처님 법문 공부하는 게더 훌륭하다고 말해도 부족하다. 딱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과장인 것 같았는데 1도 과장이 없지 않아요? 모양의 세계 아무리 해봐야 그 모양의 세계잖아요. 즉 꿈속에서 아무리 잘 살고 돈 벌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아무리 해봐야 꿈이잖아요. 꿈 깨면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에서 목숨 걸고 사는 거는 꿈속에서 좋은 꿈 꾸려고 기를 쓰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꿈에서 깨면 되죠. 그러면 꿈의 세계 전체가 꿈의 세계 안에 있을 때는 꿈속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나고 못난 거 역사 모든 게다 있었잖아요 꿈속에서 그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계도 있었잖아요 근데 꿈 깨자마자 바로 깨닫잖아요 바로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나요? 조금 전까지 생생하게 있었던 나와 세계가 꿈을 깨자마자 본래 없었네? 이게 확인되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잖아요 우리가 왜 맨날 꿈꾸겠어요? 진리가 우리한테 자꾸 밤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 꿈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무슨 꿈이에요? 분별의 꿈이에요. 자기 생각, 분별망상으로 꾸는 꿈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꿈에서 깨어나요? 이 분별망상이 분별망상이구나라는 걸한번 문득 자각하면, 분별망상 아닌 이 바탕, 모든 게서 나온 근원 자리, 이 바탕을 한번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나죠.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버려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일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나만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세상이 문제 해결돼버린 거라니까요. 본래 그런 세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근본을 하는 공부예요. 근본의 공부예요. 이제 연가현각의 증도가 연가현각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증도가를 쓰고 또그 연가 선종집인가 뭐 이런 책을 썼던 연가현각의 일숙각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본인이 유마경을 이따 깨달았는데 스스로 깨달았는데 이걸 이제 육조 스님에게 검증받으러 온 거죠. 그래서 문답 간단한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증명받고 나서는. 바로 하룻밤도 자지 않고 그냥 바로 떠난 스님이에요. 보통은 그러고 나면 거기서 보임도 하면서 오래 있다 가는데 있다 갔던 스님이고 부처님의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상당히 영향력 있던 한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랬던 스님이에요. 연가현각선사는 600년, 700년 그 당시 스님이죠. 어릴 적부터 경론을 익혔고 천태의 지관 법문에 정통했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바탕을 밝게 깨달았다 이랬어요. 보통 옛날 스님들을 보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 경론을 익혀요. 경전과 논서. 경전과 논서를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 많은 경론을 익히다가 이 스님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이 딱 꽂히는 경전이 하나 있겠죠. 그 경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겠죠. 보통 그런 순서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천태 지관 법문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래서 거기 나름 정통했다 그래요. 천태 사상은 그래도, 이제 교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관 수행이라는, 멈추고 보는, 이 수행법을 또 얘기를 하는 경전이기도 해요. 그렇게 수행도 하고, 나름 경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천태 법화경을 선양하는 종교 종파를 천태종이라 하거든요. 거기 정통하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유마경을 보다가 이 마음바탕 심지 이 본마음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달았다. 많은 스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하고 이 경전도 보고 저 경전도 보고 이 수행도 해보고 저 수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근데도 뭔가 스승만 바른 스승만 탁 만났으면 부처님 같은 육조스님 같은 스승만 바로 만났으면 그렇게 혼자서 막 이 고생 저 고생 할 필요 없었을 텐데 그냥 옛날 스님들은 그런 뭐 스승을 바로 만나게 하늘이 별 따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도 여러분 혼자서 경전 본다고 깨달아져요. 어지간한 상근기가 아니면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상근기에 스님들이 가끔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나 어록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마음바탕을 이거를 말하는구나 하고 문득 이렇게 확인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스님이 이렇게 확인했는데 육조의 제자 현책이라는 이제 도반 스님을 만났어요. 육조 스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던 스님을 만나서 법담을 깊이 나누었는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말과 합의를 하였다. 이 스님 뭐가 있는데? 이 스님 뭔가 법의 안목이 있는 스님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책이라는 스님이 말했어요. 물어봤어요. 영가 현가 스님한테 스님도 보니까 뭔가 좀 안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진이요? 그대에게 법을 얻게 해준 스승은 누굽니까? 보통 이 정도 안목이 있으면 보통은 스승이 있어야 깨닫거든요. 당연히 스승을 이제 깨달았을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각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방등에 대승 초기 대승경전을 방등경이라네요. 방등에 여러 경론을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이 있었으나 왜냐면 경전을 배울 때는 이 경전을 가르치는 스승, 저 경전 가르치는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스님들이 보통 경전을 수학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 공부하고 저 경전 공부하고 하면서 그 경전을 가르쳐준 스승들이 각각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있었으나 나중에 유마경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마음의 근본을 내가 한번 문득 확인한 것 같았다. 근데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직 증명해 준 분은 없었다. 왜? 경전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현책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위음왕불 이전이라면 괜찮지만 위음왕불 이후에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닫는 것은 모두 천연외도입니다. 즉 이렇게 이제 이런 때는 위음왕불 이전 이러면 뭔 얘기냐면 최초의 뭐 공급 이전 이래요. 아주 이 부처님 이전에는 부처님이 없었던 그런 처음 나온 그런 부처님을 말해요. 근데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옛날 옛날 한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부처님이 등장도 하기 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 처음 등장했던 그 부처님이 있던 그 시대 이런 걸 말해요. 태초 뭐 이런 식 아주 오랜 옛날 이런 걸 뜻할 수 있어요. 그때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달아 가지고 혼자 내 깨달았다 이러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 그 의심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뭔가 뭐 신비체험, 삼매체험, 뭔가 어떤 온갖 경계체험을 요란한 경계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전통에서는요.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깊어질 때 어떤 체험을 해요. 근데 그걸 불교에서는 경계체험이라고 불러요. 즉 경계를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경계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라는 소리거든요. 눈, 귀, 코, 혀, 몸, 뜻의 대상이 색경, 성경, 뭐 향경, 미경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죠. 자기를 깨달은 게 아니라 대상을 깨달았다는 거죠. 둘로 나누어서 대상을 깨달은 게 진짜 자기를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경계체험일 뿐이다. 경계체험의 특징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체험을 깨달음으로 여기는 스님들이 그 당시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 바른 안목을 지닌 스승님께 찾아가서 나의 안목이 바른지를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현각이 말했어요. 영가 현각 스님이 그렇다면 스님께서 저를 증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현책 스님이 저의 말은 가볍습니다. 아, 저는

0: 그렇게까지 당신을 질문해 줄 만큼 그렇게 깨달음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 지금 조계산에 가면 육조 스님이 계시는데, 육조 대사가 계시는데,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어와서 법을 받고 있으니, 만약 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도반 스님이 함께 육조 스님께 가서 너가 깨달은 안목을 점검받자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만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충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온갖 존재는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견고하지도 못하다. 그것은 마치 환상처럼 중생을 현혹한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몰이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가난한 여인의 등 공양. 사위성에 난다라는 이름의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 복밭을 만났어도 드릴 것이 없을까? 그녀의 마음은 괴롭고 아팠습니다.

0: 했습니다. 그녀는 일전을 들고 기름을 사러 기름집에 갔습니다. 저 기름을 샀으면 하는데요.
1: 그 돈으로 기름을 사기엔 너무 부족하니 차라리 끼니 될 것을 사 드시게나.
0: 저도 부처님께 등불을 올리려 하니 부디 조금이나마 부탁드려요.
1: 그렇담. 여기 기름을 두 배로 줄 테니 어서 가서 등불을 켜시게.
0: 고맙습니다.
1: 그녀는 그것을 얻고 매우 기뻐하며 등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사원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 등불을 부처님께 바친 뒤 부처님 앞에 있는 여러 등불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해서 부처님께 이 작은 등불밖에 공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모든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소서.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등불을 정리하던 스님은 한 등불만이 홀로 밝게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스님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둘 필요가 없어 그것을 끄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그 등불을 끄려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그대가 끌 수 없다. 그대가 큰 바다의 물을 거기에 쏟아붓거나 산바람으로 불어도 그것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모든 중생을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등불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난다 여인은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대는 한량 없는 세월이 흐른 뒤 등광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고 시포를 완전히 갖출 것이다. 난다 여인은 수기를 받고 기뻐하며 출가하기를 원했고 부처님께서는 곧 허락하시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0: 정점.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1: 네?
0: 배우 누구 닮았어요?
1: 배우?
0: 네.
1: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2: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매력이 넘치는 야.
3: 네. 아니 맵네. 비트엔 라디오 맵네.
0: 아까 사실은 좀 이상하다.
3: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이걸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아. 아이고 간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오늘 강연을 오늘 화두죠. 뭐 화두를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중간고사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얘기했지만 정보량이 많은 거, 그러니까 양이 많은 화두는 쉽고 짧은 화두는 어려운데, 오늘 화두는 뭐 앞부분에 저희가 쭉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오셨던 분들한테는 이건 너무 쉽다, 이렇게 맞췄다 그래서 또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답인가 보다. 우리가 막 그런 거 고민 많이 안 하잖아요. 뭐 1 더하기 1은 2다 그리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기적이죠. 1이라는 글자 그게 이제 2라는 숫자로 됐다. 그래서 꼬맹이들은 진짜 납득하기 힘든 건데, 몇 번 그거 산수 같은 규칙을 외우다 보면 그냥 너무 쉬워져 버리는 그런 비슷한 것처럼, 오늘 이 화두도 그냥 너무 쉽게 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건 알겠다 그냥 이런 느낌. 뭐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두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한다면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화두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행자가 되자마자 스님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걸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냥 사찰에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스님이 불러서 툭 던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 얘가 깨우친 것 같다. 일종의 간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못 맞추면 언제 다시 물어볼지 몰라요. 5년 뒤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때도 처음 녹화를 보셨던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은 뭐냐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의 화두야. 그러면 안 풀린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너는 화두야. 남편한테 이 화사가 너는 내 인생의 화두다. 도대체 너는 뭐냐 정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답이 딱, 제대로 된 답이 딱 들어오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거나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거나 얽매여 있거나 그래서 주인이 안 됐을 땐 못 풀어요.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주인이 됐다면 풀려. 근데 극단적으로 주인이냐 주인 아니냐로 살진 않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데, 그 미친년 널뛰듯 한다니까 이렇게, 응? 주인 됐다 주인 안 됐다, 주인 됐다 주인 안 됐다, 친구 만나면 주인 되는 것 같은데 직장에 있는 상사 만나거나 시어머니 만나면 노예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시간, 주인 되는 시간이 얼마만큼 느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퍼펙트 주인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죠. 뭐 깨우친 스님도 제자 눈치를 잘 봐야 공양도 잘 얻어먹고 같이 포행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산책도 같이 옆에서 그래도 인상 안 쓰고 이렇게 그거 하는 거지. 나이 들면 큰 스님들도 젊은 스님들 눈치 많이 봐요. 의외로. 예. 그냥 나는 주인이야, 나는 자유로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좀 수행이 잘 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인 돼야 될 때 주인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깥에 있는 거 스스로 못 먹고 사니까 쌀도 먹어야 되고 다른 생명체를 죽여가지고 먹고 사니까 어떻게 살아있을 때 퍼펙트하게 주인이 되겠어요. 퍼펙트한 주인은 제살 파먹고 사는데 이렇게 팔 뜯어먹으면 살이 떠나고 이러는 거야. 그냥 계속 무한 리필.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게 죽어야 끝난다. 어쩌면 자유는. 그래가지고 열반이라는 뜻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죽었다라는 뜻도 된다. 왜냐하면 죽게 되면은 다른 것을 파괴하거나 의존해서 살 필요 없잖아. 따뜻한 집도 필요 없고 차가운 집도 상관없죠. 이해되죠? 옷 안 입고 있어도 돼. 다. 그러니까 편하죠. 막.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 이유도 죽어봐요. 누구 괴롭히나? 아내를 괴롭히나? 남편을 괴롭히나? 자식을 괴롭히나? 부모를 괴롭히나? 안 못 괴롭힌다니까? 다른 생명체도 파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참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산다라는 건 생각해보면 행복이라기보다 그 옛날 어른들이 썼었던 말 있잖아요. 참 치사한 일이다. 치사하다. 이게 치사라는 글자가 재밌어요. 한자로는 사치스럽다의 사치에 거꾸로 돼 있는데 참 치사하다. 참 치사하다. 뭐 그런 얘기. 어쨌든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는 머리로는 쉽다고요. 네. 하지만 또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하게 지적으로 어떤 부분에 화두에 명료해지는 건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머리로 우리 저 불교에서 돈순이, 돈오점순이, 예, 오와 수에 대한 얘기,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보조국사 진우론 돈오점수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적으로 딱 이해를 했다고 그래서, 나 주인이야. 이 화두 맞췄어. 즉, 머리로. 맞췄다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 주인이 되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내 습성은 그렇지가 않아.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산에 가는 게 좋아 라고 해가지고 산에 간다고 합시다. 바로 올라가기 쉽나요? 몸 만드는 거 6개월 이상 걸려요. 어떤 운동을 배울 때 6개월 동안 지속해야 몸이 편해진다고.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서부터. 그럼 일찍 일어나면 건강하니까. 근데 바로 일어나지나요? 몸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딱 깨달았다고 해도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티벳에서도 많이 나와요. 태양이 떴다 그래서 겨우내 쌓였던 눈이 한꺼번에 녹지 않죠. 떴다 뜨고 내일도 뜨고 뜨고 하면은 신압으로 녹잖아. 그 비유도 도노점수의 비유인 거예요. 또 다른 비유도 많이 치죠. 바람이 막 불면 파도가 치잖아. 근데 바람이 일순간에 딱 멈춘다 그래서 물결이 바로 고요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느리게. 그러다가 조금만 바람 불면 다시 또 올라오는. 이놈의 습관과 몸뚱아리가 사실은 문제인 거야. 하지만 그 방향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저 산을 가야 돼. 다양한 길이 있어. A라는 길이 있어. 그 길로 나는 갈 거야. 그 길로 가야지 빨리 가. 그걸 머릿속에 이해하면 굉장히 편해지죠. 불교에서도 팔정도라고 있잖아요. 8가지의 길, 8가지의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시타르타 때 초기 불교서부터.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올바르지 않은 길도 있는 거예요. 막 복잡한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화두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 시청자분들이 딱 들으셨다가 딱 푼다고 하더라도 바로 난 자유로워졌어. 나는 정상에 갔어. 그런 게 아니죠. 얼핏 팍 보면서 이 길이네 라고 봤을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걸어봐야 되겠죠. 그날 당일날 못 올라갈 수도 있어.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은 조금 더 갔다가 들어오고.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거기 베이스 캠프 있죠. 거기 도착해서 거기가 5000m인데 베이스 캠프가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올라간다. 빙하지대 지나서 6000m, 7000m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베이스 캠프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올라가면 막 고도가 쭉쭉쭉쭉 올라오니까 고산 막 그 뭐 힘들죠, 막. 산소도 부족해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디데이를 딱 잡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뭐 그런 것처럼. 자. 한번 바로 맞춰 보세요. 예. 바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문간 45칙 타시 아수라는 화두인데요. 동산의 법연 스님이 말했다. 석가도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쉽죠? 석가도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법연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한테. 석가도 석가가 노예라니? 석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륵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석가는 과거의 부처예요. 미륵은 미래의 부처예요. 이 미륵이라는 미륵은 미륵불은이 굉장히 복잡해요. 원래 인도에 있던 마이트레야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와 관련돼서 미륵불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전설과 전설이 만들어져서 미륵의 원래 기원은 마이트레야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미륵불은 미래의 부처, 석가는 과거의

부차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석가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여러분이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라는 거야. 각자가. 뭐 쉬운 얘기죠, 뭐. 내가 부처야. 과거의 부처, 석가도, 미래의 부처, 미륵도 그의 노예다. 그의 노예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아이고.

현재가 있어야지 과거와 미래가 있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1년 전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에요. 1년 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지금으로부터 1년 뒤라는 거잖아. 과거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착각에 이렇게 빠지면 철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현재가 있어야지 과거나 미래가 있어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지만 돼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아, 10년 전에 그랬지. 아, 그때는 너무 내가 유치했었어. 아니면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왜 이렇게 때렸을까? 라는 것도 지금 기준인 거예요. 조선조 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조선조 시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강화도에 가면은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초창기 때 고인돌은 강화도에서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고기 구워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돌에. 그런데 어느 날 고고학자랑 역사학자들이 오더니, 야, 이거 무덤이야! 옛날에 이건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공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냥.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막 철망도 쳐져 있잖아. 이게 뭐가 중요해? 이 철망 바깥에 있는 여기 돌멩이 하나는요, 뭔지 아세요? 공룡이 밟았던 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또 철망을 쳐. 한반도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걸 밟고 죽었다. 넘어져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야.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느냐가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꼬맹이들이 경복궁 앞에 딱 와서 조선시대야, 흥선대원군 이항이야, 그런 거 없어요. 건물이 왜 이따구로 생겼냐? 우리 동네랑, 우리 아파트 동네랑 다른 애라고 본다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공유된 과거잖아요. 야, 이거 흥선대원군이 중건한 거야. 한 150, 200년, 150년 전? 150년 더 됐겠다. 160, 그때 사람들 강제로 동원해서 중건한 거야.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쉬워요. 현재가 기준이다. 현재가 기준이다. 그런데 착각에 빠지면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이건 고인돌이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복궁이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지구상에서 어느 돌 하나가 과거가 없었겠어요. 있지.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경복궁을 딱 보면 역사를 안 배웠고 강제로 공유된 기억. 우리 흔히 말해서 역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억. 그러니까 배운 애들. 배운 애들이 이건 경복궁이야. 이건 고인돌이야. 고인돌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한 꼬맹이가 그런 기억이 없이 딱 온. 꼬맹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냥 돌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본다라고 그러면 철학적으로는 현재가 과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가 없으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과거에 연연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미래에 연연한다. 우리가 미래에 연연한 게 뭐냐면 뭐 아파지거나 나이 들어지거나 우리말에서 생로병사에서 노병사잖아요. 죽음 같은 거 올 거야. 곧 죽을 거야. 우린 죽을 거야.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우리는 죽는다라고 떠들 때 걔네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떠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죽으니까. 한 번도 꼬맹이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던 경험이 없어서 그 죽음이 뭔지 몰라.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죽음이라는 게 실감으로 다가오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부모가 일찍 죽으면은, 일찍 죽은 꼬맹이들이 성숙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마찬가지죠. 아직 오지 않은 것들. 저것도 현재가 기준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 이제 화두의 질문은 그거잖아요. 석가도 미륵도 뭐예요? 오히려 그의 노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고요. 아주 강력하게. 석가나 미륵보다 중심에 있는. 시간으로만 따지면 사실 너무 쉬워요.
현재를 잡아야 돼. 현재를 꽉 잡아야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를 못 잡는 사람은요, 그냥 흘러가요, 그냥. 내가 현재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딱 서 있어야 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2년 전은 이랬고, 코로나 창궐했을 때는 이랬고, 그런 기준이 생기잖아.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기잖아. 현재에 못 서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처럼 그냥 흘러만 가요. 그냥 아이고 시간 잘 간다, 시간 잘 간다. 마치 내가 통제 못하는 것처럼, 시냇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과거, 현재, 미래, 그치, 뭔 말인지 알죠? 배가 조금만 가면 미래가 과거가 돼버리고 막 흘러가버리고 막 정신이 없어, 못 멈추면. 현재에 딱 서야 된다고. 현재가 딱 서야 그때,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세져버리면 현재가 사라져요. 아유, 나는 옛날 인도에 살았던 석가모니, 석가의 말만 들을 거야, 석가의 말처럼만 살 거야 라고 되면 현재가 어디에 있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르기 올 거야. 우리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있잖아요. 고도를 기다려. 사무엘 베켓의 연극. 그 연극. 가만히 기다리면 미래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주인으로 못 사는 거야. 사회가 바뀌고 4차 혁명이 바뀌면 거기에 또 뭐에서 살아야 되고, 정리해고 당하면 또 직업 얻어야 되고, 코로나 때는 배달, 스마트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돼서 살아야 되고 이러는 거야. 왜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게 만들고 돈 버는 애들은 계속 돈 벌까? 지금 현재에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살았는데 미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딱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딱 서 있어야 돼. 현재에 발을 디디고 딱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저 녹화 때 한번 영화 얘기했잖아요. 키팅 선생님. 죽은 시인의 사회. 카르페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잡는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각오도 생각할 수 있고 의미 부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래도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안 그러면 그냥 흘러가요. 남들이 맡겨놓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쭉쭉쭉. 많이 그럴 거야. 현재에 쓴다라는 거. 석가에 휘둘르고 석가에 휘둘리고 미륵에 휘둘린다. 2-3일 전인가? 2-3일인가요? 아니야. 한 4-5일 정도 된 것 같다. 간만에 저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갔는데 그 강연이 누구냐면 애들 출근시킨 우리 그 아이를 돌보는 아이가 한 10살 내외 된 어머니들이었다. 애들 출근시키고 오신 거야. 급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강연을 하는데 또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 그런 비슷한 질문을 또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나이가 한 50 정도 됐는데 여자분이 이러는 거야. 아직도 엄마 아빠가 싫대요. 자기는.

엄마 아빠랑 사는 힘들 때 보면 어렸을 때도 너무나 힘들었고 보는 게 귀찮대. 고통스럽대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옛날이랑 늙었는데 똑같아. 요구를 또 하고 잔소리를 또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 내리고 꼬맹이 딸이었을 때처럼 이해되시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엔 돌아가시겠지만 지금도 너무 싫대. 그러니까 제가 그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정신분석학이죠. 프로이트랑 락강이랑 이런 사람들, 프로이트가 19세기에 정신분석학을 만들었다면 20세기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사람이 프랑스의 락강이에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되게 어려워졌어. 굉장히 어려워졌어. 굉장히 지적으로 변했어요. 어쨌든 핵심은 정신분석학을 들으면 트라우마라는 거 기억나죠? 유년 시절에 나보다 힘이 센 것들에 대한 상처예요. 꼬맹이니까 나보다 힘이 센 것들은 누굴까? 일단은 1차적으로 부모. 또 아니면 바깥에 나갔는데 잠깐 옷가게나 식당에 나를 두고 어머님, 아버님이 잠깐 나갔을 때그 식당이나 가게 주인도 나보다 힘이 세잖아. 이해되죠? 그때 폭력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했거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꼬맹이 때 힘이 없잖아요. 부모랑 교통사고가 난 경험. 이해되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힘들.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딱 된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외상이에요. 상처, 흉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물지 않는 흉터 같은 거야. 그게 계속 현재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현재를 지배를 하게 되면은 정신분석가가 그거를 있죠. 그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가지고 백일화에 드러나서 마치 우리가 굶은 상처가 있으면 자꾸 너무나 많이 반창고에 붙여놓으면 금방 안 낫는 거 알죠? 햇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공기도 잘 써야 흉터가 나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빨리 아문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분석가가 그 현재의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것, 그때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서 의식하게 시켜주는 거야. 머릿속에 뭐 최면을 건다던가, 이해되시죠? 그거를 보면서 그러는 거죠. 그때 교통사고가 났었던 게 바로 꼬맹이가 아니라 꼬맹이니까 그걸 숨기려고 그랬다고. 아버지 어머니의 폭력을 꼬맹이니까 숨기려고 그랬어. 그런 교통사고나 대형 장터 같은 거 숨기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교통사고나 대형 참사가 났었을 때, 나 어렸을 때, 20년 전, 30년 전 꼬맹이가 얼마나 울고 있던 거. 아버지, 어머니가 막 싸움하다가 때린 거를 너무 무섭게 보고 있었던 내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게 뭐 정신분석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연 때 질문했던 사람한테 저는 그런데 사실 그 논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왜 그러냐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지금 불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 여자분한테 지금 불행하다. 지금 불행한데 그 불행한 걸안 보고 뭘로 설명하는 거냐면 난 유년 시절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불행해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불행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아주 행복해지고 강해지잖아요. 그럼 과거는 나한테 상처를 안 준다고요. 의외로. 제가 그 얘기를 해볼까요? 꼬맹이 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못 배웠어요. 못 배워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막노동에서 저를 키웠다고. 근데 학교라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녔잖아. 학교는 뭔지 아시겠죠? 엘리트가 돼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명문대 가가지고 나 높은 사람이야. 나

여유롭게 살 거야. 나 시멘트가루 마시고 살지 않을 거야. 나 펜대 굴리고 살 거야. 나 명령하면 살 거야.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학교 교육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선생님들이 그 가족들 뭐 하는지 생활 그거 면담 같은 걸 했어. 아버지 직업이 뭔지. 지금 생각하면 알아요. 교육 당국이. 내반 아이들 중에서 힘 있는 아버지를 가진 아이는 누구인가? 그거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제 아버지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 있다. 그럼 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 아버지가 재벌이다. 그럼 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직감적으로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거야.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걸 요구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막노동에서 나를 키웠다고. 직업란에 뭐라고 써요? 막노동 쓸까요? 저는 한 번도 못 썼어요. 거기다가 건설업이라고 썼다고. 건설업이랑 다른 거예요. 막노동은.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내 과거가 어떻고 나 이렇게 힘들었어. 트라우마가 있었어. 라는 걸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얘기 못하는 건 뭐예요? 숨긴다라는 건. 못 벗어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당당해지면요. 나는 그때 약한 내가 아니야. 나 성추행했었을 때그 꼬맹이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 때렸을 때그 꼬맹이가 아니야. 교통사고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대형 참사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꼬맹이가 나다 컸어. 나 어른이야. 주인이야. 그럼 옛날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약해서 당한 건데. 그런데 아직도 약하니까. 내가 약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 탓이야. 나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자체도요. 아, 그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돼. 지나면 다 추억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를 처음 시작한 아가씨가 있어요. 처음 시작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남자랑 영원히 같이 가야 돼. 이 남자랑 떠나선 사랑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헤어졌어. 헤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그땐 죽을 것 같다고. 거기에 막 시달려요. 결별 선언을 했던 그 남자의 말이 가슴을 계속 찔러. 하루 자도 낫지도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무 아파. 상처는 한달 전에 생겼는데 지금도 날 지배해. 이해되시죠? 언제 이 남자에 대해서 헤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내가 강해져야지 얘기를 해. 더 좋은 남자를 만난 거지. 첫째 남자는 그랬어. 아파요? 그 순간엔 아파, 사람은. 그걸 빨리 벗어나면 더 성숙한 거고, 오래 가면 더 약한 거잖아. 근데 나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야, 그렇게. 아우, 나 부모님 보면 나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지냈고,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나 괴롭힌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의 불행에 지배를 안 받고, 과거의 악령에 지배를 안 받으려면 지금 현재에 강하고 행복해야 돼.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나 때렸던 옛날 애인들 같은 경우 뭘로 기억해요? 그 새끼도 참, 쓸데없이 이렇게 여자를 때렸는지도 몰라. 남자들한테는 주먹질도 못하는 것이. 돌아보면, 다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과거의 먼 얘기가 된다. 과거는 과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배한다고. 아까 제가 비유 드렸죠? 한달 전에 결별 선언이 내 가슴을 계속 아프게 해. 2개월 지나도 아프게 해. 이러면 과거는 과거가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태야?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한달 지나도 나 외롭고, 6개월 지나도 외롭고, 행복하지 못한 거야. 지금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아픔은. 옛날에 이렇게 헤어진 적이 있었지라고. 지금은 죽일 것 같죠? 죽였으면 좋겠죠? 자살했으면 좋겠죠? 지나보면 다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추억으로 만드는 힘은 현재에 행복해야 돼. 현재가 불행하니까, 나 옛날에 불행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불행한 거야. 라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아시겠죠? 아주 나약하죠. 아주 나약하고 그거 하죠. 힘든 시절을 보냈거나 힘든 일이 있었거나 그러시면 100% 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목숨 걸고 행복하려고 해야 돼요. 처박혀 있지 말고, 불행이라든가 슬픔에 침잠하지 말고 바깥으로 무조건 나갈 것, 행복을 붙잡을 것, 무지개라도 보고 바람에 나풀나풀나풀거리는 나뭇잎 보면서 행복을 느낄 것, 현재에 서 있을 것. 그것만 해도 힘이 돼요. 난 지금 여기 있어. 나 교통사고 생겼고 대형 참사 생겼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 2022년 여기에 서 있어를 정확하게 알면 나는 그 배를 타고 있거나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나 지금 여기 서 있어라고 서 있으면 꼬맹이 때가 아니잖아. 나 약했던 아버지는 힘세고 어머니는 힘세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힘세고 돌아보면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많이 하는 얘기들이 질문하는 게뭐 많은 사람들이 겪어. 나는 불행해요. 나 힘들어요. 난 아직도 과거에서 못 벗어났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의 고통 속을 받아들인다고. 고통스러운 사람, 힘든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금 행복해져야 되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때 있죠? 그때가 추억이 됩니다. 아유, 나 때렸던 남편 보고서, 아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난 거야, 우연히. 그 남편한테, 그때 왜 이렇게 나 때렸어요? 화안난 상태에서 물어볼 수 있을까, 내가. 때린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과거가 내가 살아야 될 현재, 내가 현재에서 느껴야 되는 행복, 충만한 감정들을 지배한다? 그때 그 과거에 생겼던 그 불쾌감, 느낌, 슬픔들을 현재까지 끌고 들어온다? 왜 끌고 들어와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지금 불행하니까 끌려 들어오는 거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석가나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다. 그는 누구인가? 나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현재. 지금 현재에 딱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막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라고 쓰니까 아시겠죠? 현재에 서 있어야 과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과거사는 현재사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 조선조를 어떻게 기억해요? 삼종 지도로 기억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가부장적 사회다. 우리가 그거 아시죠? 우리 단어 중에 가족이란 단어도 있지만, 가족은, 가족이란 단어도 있고, 식구라는 단어가 있어. 식구. 식구는 먹을 식자에 입구자야. 먹는 입. 식구가 늘었다. 식구가 줄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조선조 시대 같을 때만 하더라도 여자는 빨리 딴 집에 시집 보내야 된다고. 왜냐하면 먹는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돼. 여자가 농사 지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남동생이랑 이 남동생의 누나를 딱 놓고 보면 먹는 양은 같은데 남자는 쌀가마니를 들어. 그런데 여자아이는 못 들어, 누나는. 입을 줄여야 되잖아. 이 여자를 일찍 보낸단 말이에요. 크면, 아이를 낳을 수만 있으면. 일찍 결혼한다. 조혼이란 풍습이 그렇게 생기죠. 그러면 이 집에서도 그 여자를 받아들인 이유는 뭐야? 아이를 낳아서 식구를 늘려야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시스템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우, 이게 왜 이렇게 황당해? 문명이 발달하면서 알잖아. 여성들도 포크레인을 몰면 남자 혼자 삽질하는 것보다 더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들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비행기도 못수 있어. 다할수 있어. 지금 입장에 서야 조선조 시대는 이런 시대다라고 보인다고. 우리가 조선조 시대를 못 벗어나서 나는 잘살 거야. 왜 여자로서 차별을 받아? 이런 의식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있던 데도 할머니가 있던 데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역사는 완전 다르게 보이죠? 이건 삼종 지도야. 세 가지 따르는 도리라는 거예요. 딸이 됐을 땐 아버지 말 듣고, 결혼해서는 남편 말 듣고, 아들을 낳은 다음엔 아들 말을 듣는다. 죽을 때까지 남자 말만 듣는다. 그 바닥에 정치 경제학은 얘기했잖아요.
현재가 딱 쓰는 사람만이 나 행복할 거야, 나 당당할 거야 라고 쓸 수 있는 어떤 학자만이 뭐 그 사람이 페미니즘을 해도 상관없지?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왜 같은 시대에 사는데 우리 할머니는 여자들이 그러면 안 돼 라고 가부장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차이가 뭐예요? 그 할머니는 옛날로 살고 있는 거야. 현재에 서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래서 사실 이 타시아수라는 화두를 그냥 여기 과거, 미래, 현재 이걸 단어를 빼면은 단어를 빼도 돼요, 사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예?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임재 스님이 얘기를 했잖아. 거기에 절하고 있는데, 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노예지, 어떻게 주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석가보다 미륵이 오히려 노예에 불과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누구인가? 그는 부처예요, 사실은. 나. 아주 강력한 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서양 철학, 뭐, 도움을 빌리면, 과거와 미래는 현재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지금 현재가 어떠냐에 따라. 그래서, 할머니가, 병든 할머니가 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다르죠. 할머니가, 아유, 얼마 안 남았다. 옛날에는 탐욕도 부렸지만 이제 탐욕 부릴 것도 없죠. 내가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주고. 여러분이 곧 죽는다라는 거 알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옷들 이런 것들 누구 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친구가 자꾸 나 뭐 주게 되면 걔 얼마 지나서 자살하거나 죽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 내가 가져갈 게 없는 거야. 이거 있어서 뭐해?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지금 현재를 오늘 살고 있는 꼬맹이가 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도 다릅니다. 걔가 딱 서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할머니와 어머니와 꼬맹이 딸. 이 셋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현재가 다 달라. 어떤 현재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를 따라가서 엄마를 따라가면 그 꼬맹이 딸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흘러가는 거고. 제일 할머니 말을 들으면 엄마랑 그 딸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돼. 이런 거. 내가 부처잖아. 아, 또 하나. 내가 그거잖아요. 내가 오히려 그 내가 현재의 부처가 되면 석가는 옛날에 없어졌잖아. 열반이 들었잖아. 미륵은 안 왔잖아. 나는 현재에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세잖아. 내가 더 세니까 오히려 그들이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내가 생각 안 하면 내가 과거 옛날 2000년 전 인도 생각 안 하면 석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미륵도 없잖아. 오히려 노예잖아. 이런 느낌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죠. 거꾸로 이런 식의 논리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오히려 석가나 미륵보다 주인이야. 과거나 미래는 현재 때문에 가능한 거야를 안다면 이런 사람들 꿈에는 밤에 나타날 거야. 석가랑 미륵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한테 절할 거야. 얼마나 강력해요. 만약에 나타나서 우리 석가랑 미륵이 나한테 절하면 여러분도 절해주면 되지. 석가나 미륵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니까 주인끼리 서로 절해줘도 되잖아요. 서로. 그런 모습도 한번 꿈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하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에서 딱 들었었던 것들을 좀 깔끔하게 요약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어려우시면 지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거 있죠. 현재가 없으면 현재를 강하게 못 살고 현재가 행복하거나 당당하지 못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시간 흐름에 휘말려서 삽니다. 과거에 휘말려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과거 엄마 아빠가 아직도 그래 그 상처는 못 잊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더해.

행복해지려고, 더 당당해지려고, 지금 현재를 더 강하게 빛나게 해줘야, 에휴, 지금에 비춰보니까 옛날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힘들었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못 배운 사람이야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강신주도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지적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못 배웠으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으면. 저희 아버님 숨겼을지도 몰라. 우리 집은 대대로 중학교 이상 입학한 적이 없어.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강하고 당당하고 현재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나고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공포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런 느낌에서 요 화두를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문관 45측 타시 아수. 동산의 법연 스님이 말했다. 석가도,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굉장히 힘든 말이야. 나다. 나다. 과거에 있었던 석가나 앞으로 올지도 모를 미륵보다 내가 수천 배, 수만 배더 중요하다. 내가 더 존귀하다. 내가 있어야 과거의 석가도 떠들어줄 수도 있고, 내가 있어야 미래의 미륵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나다. 현재를 잡아야 된다. 과거는 현재의 과거이고, 미래는 현재의 미래니까. 현재를 잡지 않는 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흘러가 버린다. 조선조 시대 때 태어나면 조선조 시대대로 살고,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면 자본주의 시대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할머니랑 똑같이 살고, 할아버지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현재를 가진 자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쉽게 그냥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복잡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까지 나왔었던 화두의 약간의 압축, 중간고사 버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0: 마음을 놓아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뭐 풍수와 관련된 우리 한국의 어떤 그 학문적인 방식으로 한국학을 종교지리학과 풍수,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 그리고 불교, 한국 불교사까지 두루 한번 함께 연관을 시켜서 지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그 영화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묘를 그 이 파묘한다는 건데 천만 관객이 넘었고요. 굉장히 흥행을 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영화 파묘와 관련해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면서 한국의 땅과 한국의 땅을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영화가 담아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풍수지리학과 관련된 영화 중에서는 가장 고증이 잘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감독님이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다른 무속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서 뭔가 이렇게 그 근거가 있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고은이라는 배우의 그 열연과 이제 그 고증들이 굉장히 아주 잘된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풍수를 보는 그 이 지관이라 그러죠. 풍수 선생님으로 최민식 배우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유해진 배우가 이제 장례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눈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더 이상 명당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쓸 땅이 남아 있겠느냐. 이제 거의 이것도 끝물이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강 스님께 그 단어 스님을 연구하려면 이쪽 방면에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어른을 소개를 받아서 제가 10여 년 이상 그 스님한테 풍수를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께 배운 그 내용인데요. 이 묘자리를 써가지고 지금 뭐 산하대지가 전부 묘로 뒤덮여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묘는요 전부 100년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100년 이후 이전의 그 묘는 남아있는 묘들은 왕릉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태계 선생, 율곡 선생 같은 분들 국가에서 영원히 제사를 지내고 묘사를 지내라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그 정말 그 문묘에 배려됐다든지 그 문묘 배려되어 있는 그런 그 우리 대학자 큰 공부하셨던 그 선비 그 선생님들의 묘들은 남아있지만 그리고 문중이 오래된 아주 명문가의 문중에 오래된 그런 뭐 문인석이 있고 그 오래된 그 벼슬을 사셨던 그 이 그 이 파손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씨의 시조묘라든지 아니면 발복의 근원이 됐던 어떤 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남아 있어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소들은 거의 100년 안에 있는 산소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제사를 4대봉사, 5대봉사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산소를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산소들이 봉분이 이렇게 이제 그 봉긋하게 있지 못하고 이렇게 묵어요. 그걸 묵은 산소라 그래요.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묵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주인이 바뀌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산소들은 그렇게 그 오래된 산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안목이 있는 이 풍수 안목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명당이 많이 남아 있답니다. 묘자리로 쓸 명당도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집토로 쓸 수 있는 양택의 명당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 다 못 찾아 쓴 거, 그 다음에 정확한 자리를 쓰지 못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 안 여기가 지금 명당이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이거 지금 명당인데 여러분 음택으로 산소 묘자리를 쓴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2m 안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이 안에서 어디를 써야 됩니까? 어디를 써야 되나요? 그걸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재혈이라 그랬죠. 요 자리 같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요 자리에 딱 혈자리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럼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명당으로 소문난 곳이라 그래요. 이 안에. 그럼 이게 아무데나 묘를 쓰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재혈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자리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산소 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묘를 쓰지 않고 여기다 묘를 썼다 이거죠. 여기다 묘를 쓰고 여기다가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저기에 쓰지 않았다며 혈자리에 그걸 실혈이라 그래요. 혈을 잃어버렸다. 근데 저 명당은 그럼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못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산소를 썼는데 저기 있는 명당만큼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한 동기감흥으로 해서 막 발복을 하고 그다음에 막 그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없어지고 5대가 지나가면 이 산소가 이렇게 묵어요. 묵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당을 여기 썼으면 막 자손들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고 막 이래서 해서 이 산소들을 잘 갖고 있을 텐데 요 앞에 실혈을 하고 나면 여기 묘를 못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나중 그냥 평범한 묘가 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땅도 팔고 주인이 바뀝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00년, 200년 지나고 어떤 눈밝은 안목자가 와서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산이나 땅 주인은 뭐 그냥 땅을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을 써서 여기다가 묘를 쓰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 앞에 실을 했던 곳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땅이 넓고 땅이 많아서 명당이 많이 비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직까지 실효를 해서 다 쓰지 못한 땅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목자의 안목으로 봤을 때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산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형을 그려놓고 여기가 명당이라고 명당도를 그려놨지만 이까지 다 왔는데 이 안에 스튜디오 안에서도 어디를 써야 될지 몰라요. 자, 지금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뭐 산소를 다 썼는데 여기만 딱 비워놓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 땅을 가진 주인이 딱 보고 알고 나서 이 땅이 비어 있구나 그러면 여기 딱 묘를 쓰게 되면 발복을 하겠죠. 파묘라는 영화는 이러한 기본적인 음택풍수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길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샤머니즘이요 미신인데 이것을 안목을 갖춘 사람이 볼 때는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과학이 미처 다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여기에 담겨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조사하고 이렇게 본 어떤 그런 산도에 산을 이렇게 그려서 명당도 그려놓은 거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영화 파묘에 나온 장면인데요.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군항지지란 말이죠. 요런 땅에 조상님을 모시면 그 아래에 반드시 임금이 될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 자손이. 그런 땅이 있다라고 해놓고 무슨 말을 써놨느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는지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왕년 명사여 국풍이 어찌? 여기에 명사라고 하는 표현, 국풍이라고 하는 표현은 땅을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보는 그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사, 나라의 풍수, 국풍, 이제 국사, 왕사처럼 말이죠. 그 나라에서 땅을 가장 잘 보기로 소문난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 지나간 세월에 이런 명사와 국사라고 하는 분들이 어찌 이조 역대 왕릉으로 쓰지 않았는가? 자, 이 자리를 이렇게 풍수 땅이 있으면 거기를 갖다가 딱 해놓고 산 그림을 막 그려놓은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역대의 명사, 국풍, 신안을 갖춘, 도안을 갖춘, 법안을 갖춘 그런 무학대사나 뭐 도성국사나 이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에 친다면 무학대사 이후로 그런 분들이 어찌 역대 왕릉으로 쓰지 않았는가? 이 땅을 왜 비워뒀을까? 왜? 군항지지니까 임금이 나는 곳이니까 이런 데 쓰면 세종대왕, 정조대왕 이런 분들이 막 대를 이어서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곳에 묘를 쓰지 않았느냐? 이래놓고 뭐라 그러느냐면 뒤에 천명을 짐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놨어요. 조선조의 운명을, 천명을 명사 국풍들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조선 왕조는 28대 정도, 한 500년 정도로 끝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서울 한양의 터는 무학산 그이 인왕산을 뒤에 주산으로 삼아서 좌총룡을 이 북악으로 하고 우백호를 남산으로 해서 앞에 있는 안산을 낙산 저 뒤에 있는 산들로 해서 쭉 길게 길게 펼쳐져 있는 쪽으로 동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땅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서 무조건 남향만 주장해가지고 안산도 비게 되고 관악산 화기가 보이고 우백호인 인왕산이 쎄해서 낙산 좌총룡은 약해가지고 마다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힘이 없고
100m

남짓한 그 정도 높이의 산인 반면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내, 처가, 외가 이런 조금만 세게 인왕산이 세게 만들어졌으니 왕실이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 땅의 배추로 봐가지고는 이 천명을 짐작했다 이거예요. 조선 왕조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군왕지지 땅이 남아있어도 역대 명사 그리고 국풍들이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왕조가 끝나고 나서 이 땅을 쓰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선군이 태어날 자리이기 때문에 눈밝은 분들이 일부러 쓰지 않고 비워뒀다 이 소리예요. 그런 이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 영화 파묘에서 나오는 이젠 더 이상 명당이 남아있지 않아, 한국 땅에. 더 이상 명당이 남아있지 않아, 쓸 자리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 땅엔 지금 한 20, 30%도 제대로 못 썼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명당들은 많이 비어있답니다. 근데 안목자가 아니면 제대로 쓰지를 못한대요. 밝은 안목, 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이 될 때 그 자리들을 쓰고 자손들이 발복해서 멋진 인물들이 전 세계에 전생에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 이 8만 4천 도인들이 한국 땅에 올 때 그 자리들이 비로소 쓰여진다. 이런 내용들이 결록이나 비기나 산도나 이런 데 남아있는 걸 제가 책들을 수집해 본 결과 그렇게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파묘가 잘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이렇게 역대의 한국의 명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반도 못 썼다.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파묘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 장면은 이제 그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 이제 영화에서 이제 묘를 파묘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서의 이제 저의 관람 후기예요. 이 영화는 역대 풍수지리 영화 가운데 가장 고증을 충실히 한 영화라고 볼 수 있다. 명당이라고 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제비집자리다, 연소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막 평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비집이라고 하는 건 벽에다가 이렇게 제비집을 이렇게 짓는 곳 아닙니까? 절벽 같은 곳에 제비집이 딱 있는 이런 자리가 이제 아주 그 연소혈이라고 제비집으로 좋은 집이니까 뭐 절벽 산 있는데 이렇게 있어야 제비혈인데 저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뭐 제비집이 평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고증이 잘 안 된 것이다. 그다음에 파묘에 등장하는 한반도 호랑이론을 처음 제기한 인물은 격앙남사고였다. 맞죠? 우리가 그때 봤어요. 이것도 지금 이 영화에도 한반도의 호랑이라고 하는 부분도 등장하고 척추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백두대간 얘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풍수 전쟁이 일종의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한 일제강점기 시절에 시대상이 반영된 영화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한반도의 혈맥을 끊을 목적으로 백두대간의 새말뚝을 받았다는 일제의 만행, 그 스토리를 근간으로 이 영화가 기획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에 그 영화에 보다 보면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이 백두대간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제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딱 눈에 띄었냐면 그 중간에 영화에 나오는데 제가 이 군 생활을 이 고성군에서 했어요. 출가하기 전에. 그래서 주광면 이쪽에 간성 거진 있는데 이쪽을 제가 군 생활을 해서 이 주광면이라고 하는데도 저기 우리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중앙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 이 파묘의 영화는 그 길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영화입니다. 여기가 이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원도 주광면이라고 하는 곳을 해서 우리 한반도의 척추의 중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럴듯한 곳을 어디 가서 이제 하나 이제 그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앞에 보시듯이 이게 산들이 이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앞에 쭉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여기 영화도 근데 여기 이 산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묘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산소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이제 영화를 잘 찍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이제 이쪽이 자청룡 산맥이 있고 이쪽이 우베코라고 한다면 이게 이쪽을 안산으로 삼아서 산소는 이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보는 장면으로 하기에 영화적인 이 배경으로는 별로 맞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모습대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장소를 잘 찾았어요. 그뭐 이렇게 영화를 고증을 잘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영화 파묘의 포스터였는데 요 뒤에 보이십니까? 나무나 요 모습이 전부 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그려놓은 것이죠. 이게 우리 백두대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악산이 있는 쪽 요쪽에 중심에 있는 자리가 아까 그 배경이 돼서 그쪽이 최민식 배우가 여기 풍수지간으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마지막 해결도 최민식 배우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 우리나라 백두대간 전체의 중심 척추에다가 쇠말뚝을 봤듯이 일제가 식민지 시절에 우리 이 맥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쇠말뚝을 박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는 이렇게 포스터도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백두대간의 개념을 일제는 이렇게 남림산맥, 태백산맥, 묘양산맥, 이렇게 마식령 산맥, 마천령 산맥 이렇게 산맥의 개념으로 다 끌어서 이 백두대간이 끊어진 형태로 왜곡해서 교과서로 이래 썼단 말이죠. 예전에 교과서에 이렇게 썼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백두대간으로 이어졌는데 요 부분 끊어진 부분과 우리 백두대간의 혈맥을 끊겠다라고 했던 일제의 요런 식민지 교육과 연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백두대간이 이어져서 중간중간에 정맥들이 형성돼 있는 한반도 상경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을 이쪽으로 다 바꿔서 지금 우리 백두대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제가 왜곡했던 이 개념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이 모습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백두대간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백두대간이 척추예요. 지난번에 선승단자행을 했듯이 어떤 그 수행자가 앉아 있는 그 척추를 상징하는 건데 이 척추에 말하자면 이렇게 쇠말뚝을 박는다, 대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맥을 끊기 위한 일제의 만행이었다라고 하는 게이 영화의 파묘의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아시다시피 이제 그 호미곶 포항 쪽에 가시면 이렇게 호랑이 모양으로 해서 이쪽이죠. 이게 척추가 이렇게 백두대간이 있고 여기 호랑이 꼬리라 그래서 호미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호랑이의 꼬리다. 그죠? 이게 호미곶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구룡포 있는 그 호미곶에 가면 저렇게 그 호랑이 상을 이렇게 형국론을 해서 대륙으로 향하는 형국론을 해놨고 여기 이제 호미곶이 여기가 호미곶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백두대간의 모습. 지리산으로 가지만 낙동정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우리나라의 형국을 굳이 동물의 형상, 호랑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과연 한국인에게 맞겠느냐. 선승단자형으로 해보자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파묘에 등장하는 기본 모티브는 말이죠. 일본의 음양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우리로 보면 풍수지리인데, 무라야마라는 사람이 명당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여가지고 친일파의 묘를 쓰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한반도 혈맥을 끊겠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저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기본 모티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북악산과 여기 이제 청와대 자리가 있고 경복궁 자리가 있는데 요렇게 요게 뭡니까 여러분? 조선 총독부죠. 조선 총독부 자리에 앞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뒤에 청와대로 썼던 데는 관사로 썼던 데는 이제 거기가 조선 총독의 관저고 여기는 이제 총독부 건물로 썼던 걸 이게 나중에 박물관으로 쓰다가
이거를 없애고 뒤에 광

가문이 드러나게 했단 말이죠. 여기가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북서풍이 치는 곳이어서 광화문이 그다지 경복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셔도 이게 이제 이 모티브에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그래도 가로막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던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풍수와 관련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앞을 캄캄하게 막아가지고 더 이상 한국이 다시 조선이 다시 독립이 되고 그다음 발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무라야마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영화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영화 속에 이제 쇠말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본의 무라야마 준지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호랑이 형상의 그 한반도 기운을 꺾고자 여기서 한반도 척추에다가 쇠말뚝을 박는 그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름이 무라야마 준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 실제 장면입니다. 실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이 자리라요, 이 자리. 이 자리를 혈맥을 끊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한반도 혈맥 끊기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존재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중요한 땅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혈맥을 끊고 좋은 데는 자기들이 쓰고 이 강력한 자기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산맥이라든지 이런 좋은 자리는 정말 쇠말뚝을 받거나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술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너무 있고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영화는 한국 땅에 대한 애정과 우리 땅을 얼마나 보호해야 될 거냐. 여러분 지금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터널을 너무 많이 뚫고 산맥을 너무 많이 훼손을 해요. 일제가 이렇게 혈맥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처럼 방대하게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게리 슈나이더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서양의 에콜로지 생태 환경 생태학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 모든 존재자들의 회의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존재자들의 회의. 이 산을 터널을 내고 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가지고 산을 갖다가 중간에 뻥 뚫어 가지고 산을 마저 밀고 이렇게 할 때 모든 존재자들이 회의를 해야 된다. 산에 사는 노루도 그다음에 강아지도 멧돼지도 각각 살고 있는 그 모든 존재자들의 그 이 대표가 와서 같이 다수결로 회의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사람도 한 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활용하고 있는 존재자들은 인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그래서 로드킬이 많잖아요. 우리 막 노루라든지 뭐 강아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이 길에 말이죠.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생사를 달리했는 그런 그 잔인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다 뚫려서 그런 걸 우리가 자행하고 있으니 일제가 이 혈맥을 혈맥을 자르기를 하고 혈맥을 끊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창경궁인데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통명전 위에 이 뒤쪽 지역에서 여기에서 딱 쳐다봤을 때 앞에 남산이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이 통명전 있는 이쪽 자리, 이쪽 자리가 일본이 말이죠. 얼마나 이 만행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정조의 어머니셨던 해경궁 홍씨가 머물렀던 궁을 다 없애고 이 좋은 자리에다가 일본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창경궁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장서각으로 쓰고 뭐 이렇게 박물관식으로 쓰고 궁중에 있는 책을 해놓고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연애를 베풀고 막 이랬어요. 뭐 그게 술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 와가지고 창경원에 놀러 왔어요. 창경원에. 창경궁이 아니고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었고요. 청룡열차가 있었고 여기에 동물원이었습니다. 창경궁이.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재밌다고 막 이렇게 놀러 다녔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조선 왕조를

흑화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이렇게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해서 동물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놀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이 영화 파묘에서도 우리 혈맥을 자르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여기 있는 장서각을 옮겨서 책들을 옮겨가지고 왕조에서 수집했던 책들을 옮겨서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으로 다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다 없앴던 것이죠. 일제의 만행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요 자리, 요 뒤쪽 자리가 전부, 그렇게 장서각이 있고 박물관을 쓰고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통명전이거든요. 여기에 땅이 아주 좋다 그래요, 창경궁이. 그런데 이 자리를 활용해가지고, 얼마나 일제가 땅을 잘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잘 땅을 잘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조금 이런 내용을 보시는 우리 서울시의 관계자나 뭐 문화재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좀 복원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정조의 어머니이신 사도세자의 부인이신 혜경궁 홍씨가 께서 머무르셨던 이 건물이 있었어요. 이거 복원해가지고 제가 명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우리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서 거기 안에 좀 앉아 있기도 하고 앞에 있는 남산 그 정확하게 남산 뷰가 보이는 곳에서 기운도 받고 말이죠. 이렇게 비워둘 필요가 있을까요? 일제는 이걸 활용해서 굉장히 악랄하게 자기네들 연애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써먹었던 곳인데 그대로 저렇게 비워두기는 굉장히 아깝다. 여기가 바로 자경전입니다. 자경전. 사도세자의 부인이시고 정조의 어머니였던 자경전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일제가 아주 그 좋은 터를 그렇게 바꿨던 겁니다. 이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 한 장면인데요. 여기에 백두대간론이 나와요. 여기 막 그림이 나오고 이게 지금 최민식 배우의 손으로 영화 장면에 나오는데 여기에 잘 보시면 이렇게 땅을 지켰던 우리나라의 이 한국인의 땅을 지켰던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파묘한 묘를 분석해 들어가는 장면에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십니까? 촌산지순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촌산지순. 여기에 보면 촌산지순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인물이 일본의 풍수지리사, 아주 무도한, 극악무도한 일본의 풍수지리사라고 해서 음양사라고 하는 이 영화의 배경에 나오는데 촌산지순이라고 나와요. 이 인물은 무라야마 지준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이 인물의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는 지준이거든요. 무라야마 지준인데 영화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무라야마 준지라고 나와요.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찾아봤어요. 이 무라야마 지준이 나오네. 조선의 풍수를 쓴 진짜 일제의 그 시절에 조선 총독부의 어떤 연구자로 와가지고 조선 땅을 다 연구했던 실제 인물이에요. 무라야마 지준이. 근데 여기는 지금 무라야마 지준이 그냥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는 무라야마 준지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명을 쓰게 되면 뭐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실명을 쓰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고증을 많이 한 거죠. 이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인물은 지난번에 한번 등장했습니다. 저희들 강의에서 이 사람입니다.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풍수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을 지독하게 연구했던 인물이에요.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한반도 지형을 낱낱이 조사했던 실제 인물이고 일본의 도쿄 동경대 사회학과를 나왔다 그러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앞에 조선의 풍수인데 지금은 번역이 돼서 한국의 풍수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한국의 땅을 샅샅이 뒤지고 연구를 하고 다니면서 그 마을에 사는 분들에게 다 정보를 얻었는지 이루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 연구를 하려면 한국의 풍수지리를 연구하려면 이 책을 이렇게 참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한국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조선의 풍수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건 조선의 귀신이고요.
이건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연구를 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것은 이게 대외비입니다. 대외비. 1927년 조선 총독부의 대외비로 돼 있는데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이 조선 총독부로 와서 제일 먼저 연구한 게 뭐냐면 한국인의 성격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일본인마저도 이 책은 바깥에 비밀이었어요. 대신에 한국인의 조선인의 모든 내용을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고 다 수집을 했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학 연구하는데 우리가 꼭 참조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무라야마 지준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이 사람이 무라야마 지준에 대한 이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조선 총독부 촉탁으로 와가지고 1891년생인데 1968년에 세상을 떴고 일본 동경제국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벼슬을 하고 강사를 하고 1941년으로 일본에 귀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 가운데 맨 첫 번째 게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이잖아요. 1927년에 제일 먼저 썼어요. 한국인을 낱낱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의 조선의 귀신, 민간신앙, 풍수, 무속, 그다음에 예언서, 뭐 한국의 유사종교, 뭐 불악제라든지, 그다음에 안택기도, 기우제, 그다음에 향토의 오락,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벌써 27년부터 40년대까지 써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할 거냐라고 하는 연구를 했던 인물이 무라야마 지준인데 여기에 지준이라는 이름을 준지로 바꿔가지고 이 파묘라는 영화에 음향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이기회에 이걸 한번 보시죠.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이라는 말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책에 수집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타민족은 모두 재력도 많고 세력도 갖고 있으며 약육강식을 감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는 평화를 지향하여 본래대로의 순연한 도덕력으로 세계가 건설돼 최후의 심판을 내릴 때 조선인이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의 최고자로 우대를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순연한 도덕력으로 최고자로 우대를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라야마 지준이 1927년에 쓴 자기가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한국에 연구하러 와서 한국 자료들을 쫙 찾아봤는데 조선인이 언젠가 무력을 쓰지 않고 약육강식을 하지 않을 때 평화의 세계가 올 때 조선인은 도덕력으로 인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이란 책에 무라야마 지준이 쓴 책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대외비예요. 일본 사람 자기네들 지배자들끼리 봤지 이거는 유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속담에 조선인의 얼굴 길이 담뱃대 길이와 기운의 길이가 삼장이라고 한다. 이 세 개가 가장 긴 거다 말이죠. 유장함과 관용함과 이웃하고 있으며 감정의 평정은 즉 화평태연한 것이다. 일본인은 종일 일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민족이며 조선인은 항상 무사한 데서 향락을 느끼는 민족이다. 시정의 장사치가 봄철에 한낮에 불이 반은 꺼진 긴 담뱃대를 문 채 긴 얼굴에 입을 반쯤 벌리고 반쯤은 잠들고 반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게 앞에 소리 없이 눈을 감고 앉아서 이따금씩 생각난 것처럼 두세 모금씩 담뱃대를 빨 때 그 두툼한 담배통에서 모락모락 자줏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을 보면 의심 없이 그것에서 유장하고 느긋한 인격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유장하고 느긋한 인격을 느낀다. 긴 장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조선에는 세 가지 긴 게 있는데 그게 얼굴이 길고 담뱃대가 길고 기운이 길다. 조선인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봤더니 일본인은 굉장히 급한데 한국 하루 종일 일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데 한국인은 굉장히 느긋하고 유장하더라는 거예요.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부분, 한국인이 일본인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느긋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무라야마 지준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제 조선의 풍수라는 내용에 우리나라 뭐 전체를 다 연구한 제 책을 찍어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전국의 길지, 우리나라에 이미 명당을 써서 유명한 그 지역은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명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직까지 찾지 못한 곳은 어디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찾아서 전국을 샅샅들이 찾아가지고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주금반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말이죠. 여주에 금쟁반같이 생긴 곳이 있는데 여기가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못 찾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남겨놨어요. 이때 일제시대 때 지금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땅이 아직까지 명당이 비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주금반은 말이죠. 정승이 말이죠. 막 28대씩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 이런 땅은 아직까지 비어서 명당이지만 쓰지 않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런 얘기들이 조선의 풍수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라야마 지준 얘기가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말이죠. 아직도 명당이 있느냐, 아직까지 명당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땅은 아직까지 명당을 3분의 1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최고의 눈밝은 분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풍수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아직까지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내용이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국의 명당은 아직까지도 잘 쓰지 못했다. 그 다음에 지금 묘는 100년 이내에 쓴 무덤들이 많고, 앞으로 후천 시대에는 높은 지대에 있는 이 명당들이 비어 있다. 이제 그 예전의 명당 가운데 높은 지역에는 묘를 쓸 수 없고 집을 못 지었잖아요. 이제 그곳들이 명당들이 활용될 것이다. 실을 했던 곳이 앞으로 제대로 눈밝은 분들에게 쓰여질 때, 그분들에게 쓰여질 때 한국 땅은 위대한 힘을 한번 발휘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풍수학에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고 했던 그 예견들의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땅들이 아직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믿읍시다. 긍정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그 내용들이 지리학에서도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앞으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도성국사 무학대사와 같은 참선을 바탕으로 해서 안목이 열린 지혜를 갖춘 분이, 신안을 갖춘, 도안을 갖춘 분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땅을 다시 좋게 세팅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등장하는 뭐 일본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보면 이제 그게 있는 내용들의 신이 등장하고 막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세기가라 전투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마지막으로 공격을 이 마지막으로 잡지 못했던 그 어떤 그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시마즈 요시히로가 여러분 그 영화 노량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살아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 임진왜란 때 왔던 이 서군이 동군한테 지는 바람에 힘이 딸려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쿄로 이동을, 막부로 이동을 하면서 일본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건데, 이제 이 인물이 이순신 장군에게 마지막에 죽지 않고 돌아갔다, 마지막 끝까지 이 인물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세상을 뜨게 된 노량의 배경이 됐는데, 영화에 보면 최민식의 이렇게 묘를 쓰고 나서 통전을 하나 딱 등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100원짜리의 이순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영화의 어떤 상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0: 백두대간이 세계의 단전이고 앞으로 힘을 발휘할 시기가 오고요. 우리는 맹호보다는 이런 선승단자형에 참전을 해서 앞으로 공부가 다 돼서 신안이 열릴 때 세상의 정신의 수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파묘라는 영화도 이러한 우리 땅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의 강점기라고 하는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내용은 풍수지리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만 이상이 본 영화였는데요. 이런 부분도 아주 고증이 잘 된 것 같은데, 미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연구하고 우리 스님들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것이 체와 용으로 같이 갖추어질 때 우리 국가의 세팅을 잘하고 많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땅을 잘 활용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풍수지리학을 한국학 에세이에서 종교지리학이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종교지리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챕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가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듣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배랑 놓지 못해요. 기디오마 지금 코로지아 이에 심진이마 이맥 샹치오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둘째자라 호히 옷이 아껴 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보살은 네 가지 법이 있어 소원을 구족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뜻과 성품이 어질고 온화한 것이요. 둘째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것이며, 셋째는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마음이 항상 편하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거의 왕사성계수거오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굵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복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원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아미영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대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뉘우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구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예,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내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0: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1: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2: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0: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0: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독기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

0: 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블리팀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2: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2: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족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불교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가 가족 고유의 기능 회복을 돕는 가족 보듬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고종이 종전의 위상을 높이고 종도들의 결집을 다짐하는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 종도들은 총본산 서남사에서 육부대중의 결의로 종단과 승단의 발전을 결의했습니다. 종교 편향 특위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비용을 합할 경우 지원 규모가 972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장인 철우 스님이 오는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과 연구에 바쳐온 스님은 퇴임식 대신 후학들과 지혜를 나누는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현장이 열렸습니다.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가 10기 입재식을 열고 본격적인 봉사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위기 가족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가 가족 보듬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가족 고유의 기능 회복을 돕는 불교계와 정부기관의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실종 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족을 돕기 위해 조계종과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 보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위기 가족의 휴식과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에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은경 장관이 양측을 대표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며 불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습니다.
2: 마음이 힘든 부분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 진정한 이제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차원의 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앞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 나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사망자가 아직도 1위로 많다는 거고 몸 건강과 함께 같이 잘 챙겨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종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협약을 통해 위기 가족들은 1박 2일간 사찰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일상을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장기 실종 아동 부모에게는 슬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단과 보건복지부는 2023년과 지난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와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보급과 같은 국민을 위한 마음 돌봄이 정책에 반영돼 정신건강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2: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네. 해주셨으면.
3: 사회적 고립이 되거나 정신건강, 마음건강 이런 걸 좀 잘 살필 수 있게끔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 가족 고유의 기능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불교계와 정부기관이 나서면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협력 관계가 구축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에게 분열된 민심을 보듬는 지혜와 마음가짐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선거에 앞서 진우 스님을 예방해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며 조언을 구한 김상욱 당선인이 어제 진우 스님을 다시 예방했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는 등 4대 선거 개혁안을 실천하고 진우 스님의 조언에 따라 만행에 나선 스님들처럼 수행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인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신뢰라며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내는 진심이 울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심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편향 없는 중도적 리더십으로 울산시의 발전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31일 전국 선원에서 시작된 한거 정진이 10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직할교구가 첫 포살 법회를 열고 정진을 점검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에 따라 수행을 점검하며 3개월 집중수행의 고삐를 다잡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읊으며 안거 대중 스님들이 스스로 수행을 돌아볼 수 있게 견인하고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오는 17일 2차에 이어 다음 달 1일 3차, 8일 4차 포살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고종이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종도들의 결집을 다짐하는 대규모 승려 대회를 열었습니다. 태고 종도들은 총본산 서남사에서 육부 대중의 결의로 종단과 승단의 발전을 결의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4: 한국불교 태고종은 어제 태고종님 서남사에서 성녀 연수 교육과 성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단 사상 서남사에서 처음 열리는 성녀 대회는 전국에서 교구 종무원별로 버스를 대절해 경례를 가득 메웠습니다.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를 비롯한 총무원장 상진 스님, 종단의 중요 소임자, 총님 대덕 스님들이 대웅전에 도착하자 엄숙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남사 주지 승범 스님은 총님 대중을 대신해 전국에서 운집한 1천여 태고종도를 환영했습니다.
5: 태고총님 서남사에서 종단 연수교육 및 승려대회를 거행함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 조계종과 역사적 뿌리를 같이 하면서도 해방 이후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거듭되는 소송에서도 서남사가 태고종의 근본 도량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러한 태고종단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이날 성녀대회를 기점으로 종단이 더 크게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발언했습니다.
6: 이처럼 전등의 법맥과 율맥을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완벽하게 구족하여 전승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야말로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이 지닌 최고의 자부심이자 한국불교의 진정한 장자종단임을 증명하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4: 오랜 내용과 갈등으로 뒷걸음질치던 종단의 위상이 상진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종정 운경 대종사도 법어를 통해 최근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단의 종원정법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7: 지금 상진 총무원장 스님이 잘할 건 잘 못할 건 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현재의 종권을 확립한 데는 상진 스님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4: 태고종은 무엇보다 종단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서남사가 태고종의 근본 도량임을 명확히 하고 종도 스스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전국 성녀대 선언문은 이러한 태고종 육부대중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8: 우리는 지난 법란에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서남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수행 정진의 청정 도랑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며 확고히 달라진 종단의 새로운 위상을 바탕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4: 한편 대회를 마친 스님들은 빨리 무는 연구소장 마승 스님의 강의로 한국불교 종조 문제와 법통을 조명하는 성녀, 전법사, 교인 면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녀대회를 기점으로 태고종이 다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가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조례안 즉각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 편향 행정을 중단

0: 대항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즉각 복원하라! 복원하라! 복원하라! 복원하라!
1: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종료를 20여일 앞둔 어제 조기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특별위원회가 세계청년대회 지원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위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제10차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세계청년대회 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이 임기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입니다. 특위는 특정 종교의 대규모 선교 행사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공공시설 제공과 행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종교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0: 국제 행사라는 명령으로 예산과 행정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처사다.
1: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천불교승가회와 조계종 신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등 이웃종교와 시민사회단체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비용 추계서를 합산할 경우 지원 규모가 972억 원에 달한다며 전례 없는 종교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2: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납세자 그리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를 믿고 공무원을 믿고 있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되지만 향후 새롭게 구성될 제12대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재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특위와 시민사회는 공정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 활동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우리는 세계 청년대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가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의 세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임기가 끝나가는 의가 천억 원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 기자회견 후 특위는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서울시의회 민원실에 전달하고 공정한 정책을 염원하는 명상으로 종교 편향 행정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4: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이자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인 철우 스님이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과 연구에 바쳐온 스님은 통상적인 퇴임식 대신 후학들과 지혜를 나누는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는데요.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철우 스님의 퇴임기념 학술 세미나 현장. 화려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오직 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졌습니다. 철우 스님은 이날도 직접 첫 번째 발표자로 단상에 올라 지혜를 나눴습니다.
6: 학술로서 캐시에 등록하면서 이 내가 생각했던 명상이 됐든지 참선이 됐든지 또는 인생 철학이 됐든지 정리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총체적인 열심히 살아온 결론에 그 마지막을 향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5: 다이어트 식단 논쟁과 마음 챙김 명상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철우 스님은 카니부어 식단과 비건 식단의 대립을 불교적 관점에서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육류와 동물성 식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카니부어 식단과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건 식단을 비교하며 두 식단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단백질이 떨어지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어도 또 지적이 되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고 저기 고기 중심으로 먹어도 지적을 받는 거니까 상호 보완제다. 그래서 중도 실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화쟁이고.
5: 법주사와 수덕사, 범어사 등에서 학인들을 길러내고 교단 안팎에서 연구를 이어온 지 어느덧 30여 년. 중앙승가대에서 교학처장과 대학원장 등 소임을 다하는 동안에도 스님은 수십 편의 논문과 저서를 남기며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총동문 회장을 역임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교수협의회장 금강 스님, 총무처장 종원 스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총장 월우 스님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도반의 원만한 회향을 축하했고 철우 스님은 승가대 교육불사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학인 스님들의 정진을 응원했습니다.
7: 대학으로서 최고의 대학원장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0: 예수. 또 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더 큰 복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 초록한 스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 마지막까지 학자이자 수행자로 본분을 다한 철호 스님은 승가 교육 발전과 후학들에게 귀중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술대학 출신 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전달한 법상 스님은 학생들은 한국불교의 자랑이라며 사회 곳곳에 이타행을 실천하는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이어 본사를 넘어 말사 스님들과 협심해 오는 가을 지역 미래불자 육성 원력을 또 한 번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극학부 2학년 정다현 학생은 멋진 배우가 돼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생들이 자비 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동대부 중 윤정후 파라미타 학생회 총회장과 박규태 교장, 김세연 교법사 등은 어제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을 만나 지난 5월에 진행한 교내 자비 나눔 바자회 수익금 206만 원을 소아암 환아 지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법오 스님은 중학생 때부터 선행을 하며 주변 이웃에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동대부 중 파라미타 학생회는 2024년 탄자니아 보리가람 대학 기부로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매년 아름다운 동행과 자비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 즉 웰다잉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현장이 열렸습니다. BTN 부타회 연불봉사회가 10기 입재식을 열고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봉사자 양성에 나섰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두 손을 모아 가지런히 합장을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불을 외는 이들의 눈빛에 경건함까지 느껴집니다. BTN 부타회 연불봉사회 제10기가 수승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10기 기수들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웰다잉 문화를 불교적 자비로 실천하고자 모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4: 아니, 연불 배우는 것 이왕이면 더 체계적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불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부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3: 이번 기수에 새로 동참하는 회원은 총 35명. 교육과정은 입재식과 회향식을 제외하고 총 10회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생들은 연불 예법을 넘어 임종자를 대하는 자세,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금강사 주지 도안 스님이 연불을, 천수사 주지 지어 스님이 조과 교육을 맡았습니다.
5: 연불 수행이야말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면 모든 근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이에요.
6: 여러분들의 맑은 목소리가 가정을 밝히고 따뜻한 조가 한 소절이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원력과 정성이 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3: 특히 이날 입재식 현장에서는 교육생들의 눈을 사로잡은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앞서 길을 걸어온 선배 봉사자들의 20분간에 걸친 실전 연불 봉사 시연이 펼쳐진 겁니다. 경건하면서도 따뜻함이 배어있는 선배들의 시연을 보며 새내기 교육생들은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7: 또 연불 봉사는 혼자는 수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도반들 간의 화합과 또 격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 길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어느덧 10기를 맞은 BTM 붓다회 연불봉사회를 통해 배출된 봉사자는 350여 명.

0: 10D는 다가오는 8월 26일 수료하며 교계 안팎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불교 중앙박물관 선운사 특별전 두 번째 문화 강좌에서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 공백을 메우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근자 국립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8일 선운사 영산전 조선 후기 16 나한상 및 건속상의 복작물을 주제로 발제하며 그동안 학계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미진했던 17세기 영산전 존상들의 복장 유물과 양식적 특징을 고찰했습니다. 유 교수는 선운사 영산전의 16 나한상과 건속상인 좌우 제석천상 및 사자상은 1680년 수조각승 사무스님을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일반적으로 장군상을 함께 모시던 조선시대 나한전과는 다른 예외적인 배치가 독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발원문과 후령통을 비롯한 나한상의 복장 유물 등은 17세기 후반 나한 복장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3강은 심현욱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가 부안 내소사 묘범연화경을 주제로, 4강은 최응천 동국대 석좌 교수가 국보 내소사 동종을 주제로 강좌를 이어갑니다. 위기 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상생의 손길처럼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널리 퍼져 모두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6월 11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회향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거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펼치시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500명의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상인들이 보물을 캐어다가 수많은 보물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깊은 계곡에서 아주 못된 나쁜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결국 그 계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500명의 상인들이 목숨이 다하고 그 보관하고 있던 보물들이 뿔뿔이 그 계곡과 산에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그 가까운 곳에서 깊은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던 비구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비구스님이 오랫동안 숲속에서 수행을 하였는데 오랜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전혀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번뇌망상이 자꾸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숲속에 산 깊은 곳에 계곡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보물들이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이 비구스님 마음에서 스물스물 욕심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숲속에서 몇 년 동안 수행해봤자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번뇌망상도 사라지지도 않고 이럴 바에야 이 보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머리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자라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구스님은 혼자서 그 수많은 보물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속가에 있던 형과 동생을 부르게 됩니다. 형과 동생을 불러가지고 산에 흩어져 있던 보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잔뜩 가득가득하게 짊어지고 형과 동생은 그 보물을 가지고 먼저 집으로 보내고 자기도 온갖 보물들을 산더미처럼 짊어진 뒤에 그 숲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구스님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보물에 눈이 멀어서 그 보물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 비구는 성근이 있어서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내가 잘 제도해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타고났다. 지금 저 비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순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도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이니 내가 마땅히 제도해주면 내 말을 알아듣고 마땅히 제도 받을 만한 그릇을 타고난 사람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환하게 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뒤에 일부러 그 보물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비구스님이 내려오는 산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시면서 일부러 비구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통력으로 젊은 비구니의 모습을 신통력으로 뿅 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나이가 젊은 비구니의 모습으로 신통력을 딱 만든 뒤에 그 젊은 비구니가 머리를 빡빡 깎고 승복 가사를 입고 있는데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온몸에 주렁주렁 보석과 액세서리를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으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비구니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구니 스님이 젊은 비구니 스님이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얼굴을 덕지덕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빨간 루즈 같은 거 바르고 있고 온몸에 보석, 막 액세서리 막 이런 걸 주렁주렁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일부러 그런 희한한 모습의 비구니를 신통력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화려하게 치장한 그 비구니 스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가짜 비구니 스님이 일부러 산길로 그 보물을 짊어지고 내려오는 비구 스님이 오는 길로 싹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몸을 치장한 그 비구니 스님이 길에서 보물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비구 스님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비구니 스님이 스님 어디를 가십니까? 하고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만든 그 비구니 스님이 보물을 짊어지고 있는 비구 스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안부를 묻습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스님 뭐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보물을 짊어지고 있는 비구 스님이 이 비구니 스님의 모습을 딱 보는데 얘 가관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꼴불견이에요.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막 눈썹을 그리고 얼굴에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온몸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순간 이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한테 호통을 칩니다. 뭐 하는 짓이냐? 비구니여, 그대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찌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출가 비구니가 이렇게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온몸에 막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 출가 제자가 비구니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호통을 칩니다. 순간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만든 그 비구니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비구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니 스님이 호통을 치는 그 비구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비구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비구니 스님이.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이 만든,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그 가짜 비구니잖아요. 그 비구니가 어디서 네가 나한테 조언을 하고 충고를

라냐? 비구여, 그대야말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돼서 비구 스님이 되어서 저렇게 보물을 산더미 같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네가 나한테 할 말이냐? 네나 잘해라 하고 오히려 비구니가 고함을 꽉 지르게 됩니다. 네나 잘해라. 순간 비구 스님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너무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비구니 스님이 그 비구 스님을 위해서 법문을 해줍니다. 모든 것이 더덕고 무상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잘한 비구 스님께서 왜그 언젠가는 흩어져 사라지고 말, 죽어서는 가져갈 수도 없는 그 보물에 집착하여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왜 집으로 내려가라 하십니까? 순간 이 비구 스님이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신통력으로 만들었던 그 비구니 스님의 몸뚱아리가 산산이 산산이 환하게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거룩하신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순간 비구 스님이, 아,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 비구니의 모습으로 나를 일깨워 주신 거였구나. 아, 부처님!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비구여, 비구여, 모든 것이 더덥구나. 오직 수행하고 정진할 뿐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마음의 욕망에 휩쓸려서 죽어서는 가져가지도 못할 저 보물덩어리를 짊어지고 수행의 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이게 그 비구 스님이 전생에서부터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고 알아들을 만한 비구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부러 나타나셔서 제도해 주시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평생 못 알아들어요.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텁고 업보가 깊어서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부처님이 코앞에 나타나서 법문을 해줘서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한 뿌리를 심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비구 스님이 진심으로 참회를 올립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찌하오리까, 부처님. 제가 이미 실수를 해버렸으니 어찌하오리까.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참회하는 그 비구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한 일을 짓는다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리라. 마치 저 구름을 벗어난 해와 같이, 마치 저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리라. 부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과 또 부처님 말씀에 그 감동과 그 마음의 진실한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되찾은 이 비구 스님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 밑에 앉아서 다시 마음을 집중하여 정진한 끝에
모든 번뇌와 욕망의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지혜와 자비로운 손길로서 우리 중생들을 보살피고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구스님이 계셨는데 강물이 흐르는 그 강가에 나무 밑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돌을 닦겠다는 구도의 열정도 점점 사그러들 때쯤 자꾸 마음에서 나태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일찍 출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수행을 했지만 전혀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고 이렇게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루하루 끊임없이 번뇌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 승복을 벗고 옷을 바꾸어 입고 머리를 기르고 그냥 저 새 속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멀리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아, 저 비구는 마땅히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할 선 뿌리근, 성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내가 제도하면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약한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법을 설해준다면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는 비구이구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저 비구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부처님께서 일부러 그 강가의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부처님께서 평범한 그냥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신을 하십니다. 바로 그냥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방황하고 있는 비구 스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딱 변신을 한 뒤에 그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비구 스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을 때 강물에서 큰 거북이가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엉금엉금 거북이가 딱 기어나왔을 때 때마침 굶주려 있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물개가 거북이를 잡아먹으려고 거북이한테 딱 덮칩니다. 거북아! 순간 거북이가 물개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머리와 꼬리와 내 다리를 쏙 하고 그 거북이 둥근 껍질 안으로 쏙 하고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개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요 거북이 머리랑 다리랑 꼬리가 그 껍질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북아 한 입만 먹자. 근데 거북이가 그 껍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개가 기분이 거북해졌어요. 거북아, 네가 껍질에서 나오지 않으니 내 기분이 거북해지는구나. 아, 저 이런 농담이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그래서 물개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고
그 껍질을 깨부실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버리고 큰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무사히 물개의 그 눈에서 벗어나 강물 속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방황하고 있던 마음으로 방황을 하고 있던 그 비구 스님이 그 거북이의 그 모습을 찬찬히 지켜본 뒤에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한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인 줄 모르고 보십시오. 저 거북이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서 단단한 그 껍질을 갑옷처럼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군요. 저는 수행이 안 돼서 참 고민입니다.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수행이 안 돼서 고민입니다. 저도 저 거북이 같은 그런 튼튼하고 안전한 마음의 갑옷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 부처님께서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방황하는 비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마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최고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비구 스님이 평범한 비구 스님으로 변신한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중생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 안입이 설시니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여섯 가지에 끄달리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눈으로 속고 귀로 속고 코 향기에 속고 혀 맛에 속고 몸 이 몸뚱아리 촉감에 속고 자기가 일으킨 자기 생각에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최고의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더라도 속지 말아라. 귀로 듣더라도 속지 말아라. 코로 냄새를 맡더라도 속지 말아라. 혀로 맛을 보더라도 속지 말아라. 몸으로 촉감을 느끼더라도 속지 말아라. 생각에 속지 말아라. 저 거북이가 바깥에 위험에 처했을 때 머리와 꼬리와 내 다리가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수행하는 수행자도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스스로를 단속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조심히 해라.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끄달리지 않고 속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왜 수행이 안 될까를 걱정하겠는가?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방황하는 비구 스님이 깜짝 놀래서 오 그대는 누구시오? 그대는 누구시오? 하고 깜짝 놀랄 때 평범했던 비구 스님의 몸이 산산이 환하게 사라지면서
부처님께서 원래

그 거룩하신 몸으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순간 이 방황하던 비구 스님이 오 부처님이시여 스승님이시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공경 예배하고 절을 올립니다. 오 부처님, 오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환하게 나타나신 뒤에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에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비구여, 비구여, 나의 법을 잘 들어보거라. 부처님의 그 자상한 법문의 말씀을 듣고 이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토록 번뇌와 망상에 시달려 고통받았던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속 번뇌와 망상이 산산이 쪼개져서 사라지고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 비구 스님을, 방황하는 그 비구 스님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일부러 평범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몸을 변신하고 눈앞에서 보인 그 거북이의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방황하던 비구 스님의 마음을 일깨워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방황하던 비구 스님도 그냥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면 왜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도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성근, 착할선, 뿌리근.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착한 뿌리는 누가 지은 거냐? 내가 짓는 겁니다.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래도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어서 꾸준히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지었던 그 인연 공덕의 힘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방황하는 비구 스님을 멀리서 지켜보시고 저 방황하고 있는 비구는 내가 법문을 해주면 내가 제도를 해주면 깨달을 만한 성근이 있는 비구구나. 그러니 내가 마땅히 직접 찾아가서 저 비구를 제도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부처님이 마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착한 뿌리 성근도 결국 스스로가 짓고 본인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착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꾸준히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착할 선 뿌리근 성근을 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사위구. 사위구 저 동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는 향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향나무에 꽃이 피고 그 꽃과 향나무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500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500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을 만나 뵙지도 못했고 부처님 계신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항상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그 500명의 여인들의 목표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제사를 지내고 하늘 세계 신,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라는 범천.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 제석천, 그 다음에 범천 이런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세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들 중에 하나인 범천이라는 신에게 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0명의 여인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저기 동남쪽에 아름다운 향이 뿜어져 나오는 향나무가 있잖냐. 우리가 하늘 세계에 태어나려면 제사를 지낼 때 좋은 것을 공양 올려야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냐. 큰 복을 지어야 우리가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 향나무에 아름다운 향이 뿜어져 나오는 그 꽃을 꺾어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하면 하늘 세계 신인 범천님도 기뻐하실 거다. 범천에게, 범천님에게 우리 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을 꺾어다가 공양을 올리자. 그리고 500명의 여인들이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 향나무에 꽃을 꺾으려고 그 나무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문득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500명의 여인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전생 인연 공덕으로 마땅히 부처님에게 제도를 받을 만한 좋은 인연을 심은 자들이다. 마땅히 내가 저들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부처님이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일부러 신통력으로 휙 하고 허공을 날아서 그 500명의 여인들이 향나무로 다가오고 있을 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 향나무 밑에 뿅 하고 나타나서 나무 밑에 거룩한 모습으로 다 참선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500명의 여인들이 그 향나무에 딱 다가갔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거룩하게 생긴 부처님께서 향나무 밑에 다 참선하고 앉아 계시니까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사람은. 부처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 부처님 모습을 본 것만으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500명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 아주 그냥. 이분은 누구시지? 부처님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지?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은 우리의 정성에 감흥해서 우리의 정성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범천, 하늘세계 신 범천이신가 보다. 맞다 맞다 범천이신가 보다 하면서 500명의 여인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늘세계 신으로 착각하고 막 절을 올립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늘세계 신이었던 진짜 범천이 하늘세계에서 이걸 지켜본 뒤에 범천이 일부러 그 자리에 딱 내려옵니다. 범천이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면 사람들이 너무나 뭐 깜짝 놀랄까 봐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범천의 하늘세계 신이 탁 나타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500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여, 이분은 하늘세계 신 범천이 아니다. 이분께서는 하늘세계 신 범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늘세계 신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한 진리의 법왕, 위 없는 스승, 부처님이시다. 그때 500명의 여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늘세계 신들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신 부처님이라고요? 오, 부처님.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00명의 그 여인들을 향해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500명의 여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의 500명의 여인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니들이여.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니들이여 하는 순간 500명의 여인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다 떨어져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옷은 모두 가사, 승복으로 다 변하게 되고 500명의 여인들이 500명의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하는 순간 모두 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500명의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어떤 전생에 인연이 있었기에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는지도 모르는 저 500명의 하늘세계 태어나기를 바라는 저 500명의 여인들을 향해서 부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저 500명의 여인들을 출가시키고 저 500명의 여인들은 어떤 인연으로 저렇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수 없는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50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500명의 여인들이 가섭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고 500명의 여인들이 다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저희가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마음의 감동을 느낀 이 공덕의 인연으로 저희가 다음 세상, 미래 세상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반드시 세상에 출현하신 그 부처님을 꼭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

0: 깨달음 얻기를 발원합니다. 라고 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은 지극정성으로 발언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가서 부처님 시대 때 발언을 했던 500명의 여인들이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과거 전생에 자기들이 발언했던 그 원력대로 부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 비구니 스님이 되고 출가 제자가 되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비구니가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발언의 공덕이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항상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대하고 큰 발언을 세우셔야 됩니다. 발언합시다. 항상 발언합시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항상 발언하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

0: 대학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제주다움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로 형탈이 사비상이다. 진로, 생사, 생사 진로를 해탈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오. 긴파 승두 주일장이다. 긴니, 긴밀히 승두를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어야 할 것이다. 불씨 1번 한철골인된 한바탕 한번 뒤쳐서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쟁등 매화 박비향인가 어찌 매화꽃 향기가 코를 침을 얻으리요 어찌 코를 치는 매화꽃 향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삼위 삼인이 계를 받은 21명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아난 이 4대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는 오늘로써 끝나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을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 부처님의 아들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면 이 나라의 국법, 이 나라의 헌법, 법률을 잘 지키면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오늘 부처님 아들로 새로 태어난 출가승으로서는 오늘 받은 5계와 10계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몸으로만 지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소승계와 대승계를 원만하게 지켜서 결정코 금생에 확철되어 해서 부처님의 법등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 없는 진리를 자유자재로 써서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원력을 세우고 오늘 기회를 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전생일이었고 오늘부터서는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저 하늘에 뜬 태양도 새로 생긴 태양이고 이 지구도 나와 더불어 새로 태어난 지구고 이 모든 것이 다 새로 창조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태어난 것들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옳지 못한 성격, 자기가 지었던 본의 아니게 지었던 모든 행위 다 깨끗이 다 연비를 받은 순간에 다 녹아 없어지고 조금도 흠이 없는 원만 구족한 안과 밖이 그대로 순수무잡하고 원만 구족한 그러한 부처님의 아들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이니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긍지로서 수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 수행자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법당에 올라와서 예불하고 참회할 때에
그 시간에 항상 새로 태어난 것이요. 어제까지의 나가 아니고 오늘 새로 태어나서 새로 기회를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도를 닦는 것이요. 어찌 하루씩 살고 다시 그 이튿날 세월로 나온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마다 새로 태어나고 1분마다 새로 태어나고 1초마다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찰나찰나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선각의감에 출가위승이 기세사화, 출가에서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조그마한 일일까 보냐. 비구안일하며 비구원포며 편안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배부리고 등뜨신 것을 구하여서 출가한 것도 아니며 명예와 이끝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생사 문제를 위해서 번뇌를 끊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해명을 잊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며 삼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무상의 불이 온 세간을 헐헐 태우고 있으며 중생의 고통의 불길이 사면에서 타 들어오고 있으며 번뇌의 도적이 항상 엿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며 무상을 느끼지를 못하고 생각생각이 사면에서 불이 타들어와서 나를 향해서 타들어오고 있는 것을 망각을 하고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가려면 출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출가해봤자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온 세계는 싸움으로 업을 삼고 나라와 나라도 싸우고 사람과 사람도 싸우고 이러한 때에 우리 출가인은 그런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청춘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오용락을 버리고 탁 머리를 깎고 이렇게 출가를 했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도를 닦아야 할 것인가는 누누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심이 일어나면 해태심이 일어나거든 아만심과 자존심이 일어나거든 진심이 일어나고 삿된 생각이 일어나면 항상 자기 손으로 자기의 빡빡 깎은 머리박을 만져보라 이거거든. 머리를 깎은 출가인이 과연 이래서 될 것인가? 세상에 뜬 명예를 탐하고 헛되이 자기의 몸뚱이를 수그럽게 하는 것에 지내지 못하고 세상에 이끝을 구하는 것은 업의 불에다가
섭을 갖다가 더한 것과 같다. 불이 타고 있는 데다 갖다가 나무나 기름을 찌트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비

홍비 천말 적유사요. 기러기는 저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는데 그 기러기 놀던 발자취는 모래사장에 남아있고 인거 황천의 명제가 다 사람은 벌써 황천으로 떠났는데 그 이름만 집에 남아있구나. 아무리 그 기러기가 모래사장 위에서 즐겁게 놀고 그 춤을 추고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기러기 위에서 온갖 참 짓을 하면서 참 놀았다 하더라도 기러기는 저 하늘 가서로 날아가 버린 뒤에는 모래사장 위에 그 발자취만 남아있어. 바람 불고 비 오면 모래 그 위에 남아있는 발자취가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 것이, 몇 분 동안이나 그것이 남아있을 것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려서 임금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거부장자도 되고 명예와 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다 하더라도 그게 다 모래사장 위에 남아있는 기러기 발자취에 지내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그런 것을 위해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남을 모략하고 자기의 그 명예와 권리를 주기 위해서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남을 죽이고 권리를 남용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그래봤자 몇 해를 해먹는 것이냐 그 말이야. 불과 몇 해 안 가면은 외국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러한 짓을 퇴풀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지나간 역사 공부하는 것은 과거 사람들이 그러한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 것인데 번역이 보고 듣고 너무라도 잘 알고 있으면서 다시 자기도 또 그것을 되풀이를 한다고 말이야. 하물며 속인도 인격이 있고 뜻이 고상한 사람은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격을 버리지 않거든. 하물며 출가한 사람이 어찌 명리를 위해서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나 그런 것을 탐해서 빈축을 사고 출가의 목적을 망각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도 침뱉어버리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큰 무서운 고행을 하시고 마침내는 대도를 성취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사해탈의 길을 열어주셨거늘 우리 말세의 범부가 무슨 미련이 있고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어서 어찌 부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체를 따르지 못할 것이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어찌 도적대들이 나의 법복을 빌려있고 열애를 팔며 가지가지 업을 짓는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가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복을 거짓으로 투집어 입고 열애를 팔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는 그런 부처님을 배반하는 도적이 되지 않고 정말 부처님의 진리를 빛내고 부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모든 출가자의 모범이 되도록 몸과 목숨을 바쳐서 수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사부 대중도 오늘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오늘 새로 기회를 받은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법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치고 결정코 태도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목숨을 법을 위해서 버릴 때에 영원한 진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이 용화사 선원의 선방에 19분이 정지를 하고 사무실에서 외호를 하면서 또 정진을 하는 대중이 12명이고 보살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보살님네가 124명입니다. 그리고 후원에서 이 대중을 위해

와서 예를 쓰시는 보살님네들이 17명이나 됩니다. 모두 합해서 174명이라 하는 많은 분이 이 도량에서 앞으로 석달 동안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주사가 18분, 광덕사가 16분, 또 저 도봉산 회룡사가 10명, 그리고 이 백일기도에 동참하신 신남 신녀들도 방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형편상 이 선방에 나와서 정진은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백일기도에 동참하셨으니 벌써 이 한거에 방부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정진하는 그 사부 대중 여러분들, 더군다나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끼고 1분 1초를 아끼고 한 생각 한 생각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 생각이 두 생각으로, 두 번째 생각으로 번지기 전에 즉각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는 당처를 화두를 통해서 회광반조한다면 84,000 마구니가 어느 겨를에 침범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84,000 번뇌를 가리켜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의단이 동로하는 곳에는 84,000 마구니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84,000 마구니는 우리의 육근 문두에서 호시탐탐 틈을 엿보고 있는데, 바뜩 한눈을 팔면 그 틈을 타서 84,000 마구니가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눈을 팔면 눈으로 두고, 귀를 통해서 한눈을 한 생각이 동하면 귀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한 생각이 움직거리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화두를 놓치면 입으로 들어오고, 한눈을 팔면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일체처 일체시에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마구니인데, 그 마구니가 우리의 84,000 번뇌심을 통해서 침범에 들어온다. 편의상 침범에 들어온다 하지만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열애장이 바로 마구니로 돌변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한 생각 돌이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한 생각 놓치면은 마구니 권속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무리 귀족이라 하더라도 난리통에 풍비박산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찾지를 못하면은 천둥이가 되는 거고, 아무리 천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라도 자기 가문을 찾고 근본을 찾으면은 거지를 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생각 놓치고 본심에서 이탈하면 마구니 구원속으로 전락이 되는 거고, 한 생각 화두가 동로되면 바로 우리의 본지로 돌아온 것이라 열애의 구원속이 되는 것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다리를 버티고 오직 그 쥐를 탁 잡아서 입에다가 집어 물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는 비록 닭이나 개가 자기를 물기 위해서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참선한 사람도 그와 같아서 분심과 신심과 의단이 동로해서 팔풍 경계가 눈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돌아볼 겨를이 없어야 해요. 한 생각 삐끗 비끄러지면 쥐만 놓칠 뿐 아니라 고양이까지 달아나 버린다.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걸 일심불란히 그놈을 여수고 있다가 한눈을 팔면 번개같이 쥐가 달아나 버리고 우리 참선한 사람이 주삼야삼의 화두를 들고 잡두리를 해나가다가 딴 생각, 집안 생각이 되었건 자식 생각이 되었건 무슨 사업에 대한 생각이 되었건 지나간 일에 관해서 생각이 났건 그러한 세속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경전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건 조사 의록에 있는 어떤 말이 생각이 나건 전부가 그게 다 별념이요. 딴 생각이란 말이요. 딴 생각을 내면은 화두만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생명도 거기서 달아나 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찰나간에 벌써 마구니의 구원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벌써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활구 참선객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활구 참선객이 아니고 수행자가 아닌 사람이 떡 선방에 앉아 봤자 무슨 도를 이룰 것이냐고 말이에요. 벌써 마구니 구원속이 되어갖고 껍데기는 멀쩡하게 수행인처럼 생겼지만 벌써 속은 마구니 구원속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참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인의 공안상에 복탁을 하지 말아라.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사량 분별로 공안을 따지지 말라. 망령되이 거기다 해석도 붙이지 말아라. 해석을 붙여서 사량 분별로 따져서 그럴싸한 어떤 해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과는 전혀 교섭이 없는 것이다. 깨달음과는 10만 8천리 떨어져 버린 것이다. 고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고인의 그 공안은 마치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은 화상을 입어 그걸 만지다가는 손이 타버리고 가까이 하다가는 몸뚱이가 타버리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공안을